듣는 마음 김영광의 찬양 함께 하시면서 5월 22일 금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OPEN Open the door, open the door.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극동방송과 함께 뿜뿜 라디오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도 어서 모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98.1MHz 진주 FM 92.5MHz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여라 뿜뿜산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도 잘 모르겠어.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 이 말이 입에 붙어 있는 사람이 정말로 속 깊은 사람, 진짜 어른의 향이 나는 그런 어른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다 안다고 하는 것보다 모름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 그런 깊이 있는 사람이 되어보는 그런 하루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덜 우기고 조금 더 들어보는 그런 하루 보내실게요. 잠언 12장 15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내 말이 다 맞고 내가 하는 게 다 맞고 내 생각이 다 맞고 니들은 다 틀렸어. 나랑 다르면 다 틀린 거야. 요렇게 가면 이제 세상이 곳곳이 토론장이 되고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틀렸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금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방송으로 달려갑니다. LIVE 라이브로 함께하는 이 시간 9시 6분이다 이런 말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청취 기다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문자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과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어서 입장하시기 바라겠고 뿜뿜 두 글자를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는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까지 전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챙겨가셔서 오늘 아침 묵상하며 이 아침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미옥 씨, 틀리면 안 될 것 같은 우리나라의 문화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틀리면 알아가면 되는데 말이죠.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맞아요. 틀리면 알아가면 되는 건데, 그죠? 틀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우리가 좀 힘이 드는 겁니다. 그죠? 예. 틀리면 틀릴 수도 있지. 이런 생각들 우리부터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또 어떤 분이 함께 하고 있습니까? 이병욱 씨 함께 하고 있네요. 이병욱 씨, 예, 입장 맞추셨고. 그리고 이병경 씨, 썸네일을 다시 보니까 콧구멍이 크네요, 건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썸네일이라고 그 우리 너튜브, 예, 너튜브의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죠? 유튜브 첫 화면? 뭐 이렇게 해야 되나? 표지? 이렇게 표지로요, 표지. 유튜브 표지, 영상 표지를 썸네일이라고 하는데 다시 보니까 콧구멍이 크시네요라고. 굉장히 남자다운 콧구멍을 가지고 있는 예, DJ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남자의 콧구멍. 예. 예.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기 바라겠고 너튜브의 저희 그 성경수사반장 오늘 코너 이제 또 만나보게 될 텐데 성경수사반장이 끝나고 나면 이제 바로 내려가서 저희가 잔업을 이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콘텐츠를 바로 이제 만드는데 그날 못했던 내용들 한번 또 다뤄보고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는데 그거 이제 런칭을 하면서 그 콘텐츠 런칭을 하면서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회수 이벤트. 그래서 조회수 300회가 넘을 시 3명 추첨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겠다라는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마감 시간이 이제 다가갑니다. 오늘 11시에요. 잠시 후 11시에 이제 마감이 되거든요. 11시에 마감해서 11시에 저희가 유튜브를 그 녹화를 하니까 그때까지 이제 300회가 넘으면 미션 성공으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아직 힘 안 보태신 분들 빨리빨리

가셔가지고 예 유튜브도 아 콘텐츠도 한번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10회라고. 아 210회 좋네. 210회면 2시간이면 예 230-40회 되겠네. 그러면 실패지 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창수 그리고 5132 이성훈 씨 함께하고 있고 진갈렙 우리 장로님도 입장을 맞춰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뿜뿜 라디오도 저거를 해야겠죠. 저거 출석체크. 단어가 바로 생각이 안 났어요. 미안해요. 예, 출석체크 들어가 봅니다. 나주를 멀리 떠났다. 옹기장이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거예요. 김광현의 전행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아우야. 너무 좋네요. 순간 마이클 잭슨인 줄 알았어요. 야. 무슨 말이야? 마재경 형님이 왜 나와요 여기서? 예. 자, 오기스 입장 맞춰 주셨고요. 그리고 정수아 씨, 나 요즘 왜 바쁜 건데?라고 하면서 출근하며 뿜뿜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바쁜 것이 복이다. 아, 이런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예, 마음껏 바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여유는 잃지 않네. 육은 바빠도 마음의 여유는 잃지 않는 그런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요일이에요. 기분 좋은 금요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어떤 분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북청이 누나가 1부에 입장을. 오늘 누나 무슨 일이 있으세요? 예, 늘 2부에 저기 고정 저기 출석 체크하시는 누나인데, 아, 오늘은 1부 이른 시간에 해주셨네. 9시 6분에 해주셨네요. 예, 고맙습니다. 별일 없죠? 괜찮죠, 누나? 예, 그래요. 오늘 좋은 하루,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하창수, 그리고 명희씨도 일찍 오셨네? 오늘 약간 여러분들 바이오 리듬이 조금 달라가지고, 어디서 약간 조금 당혹스럽네. 예, 하지만 좋죠. 좋습니다. 뭐 일찍부터 디즈니와 또 함께 해주시는 거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다. 이런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부터 그 연휴 시작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나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이제 대체 공휴일이 되면서 오늘 연차 내시고 이제 한 나흘간의 어떤 그 연휴를 또 보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예, 어디 계신가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있네. 아, 뭐, 그, 조사하는 건 아니고, 부럽다고요. 예. 부럽다라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잘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잘 쉬시고, 마침 또 날씨가 안 좋네요. 예.

예, 잘 쉬시고. 날씨에 게이시마. 날씨에 지지 마요. 자꾸 우리가 날씨에 져. 자꾸, 예, 그, 꿀꿀한 하늘의 지구. 자꾸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예, 항상 개운하게, 마음만큼은 개운하게, 기분 좋게, 그렇게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비 오는 날 얼마나 좋아요. 예, 비 오는 날도 좀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듣는 비가 있어요. 예, 우리의 얘기를 듣는 비가 있기 때문에, 좀 잘 좀 예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05님 오늘 첫 방문해 주셨습니다. 뿜뿜님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늘 아침에 뿜 들으면서 행복해요. 처음 문자 보냅니다. 아 고맙습니다. 0205님. 1916님도 오늘 처음 오셨거든요. 처음 왔습니다. 네. 두 분이 나란히 오셨는데 지금 1초 상간으로 나란히 오셨는데 같이 계신 거 아니죠? 같이 계세요? 계시면 계치 축복해 드리려고. 0205-1916님 정말 잘 오셨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또 청취와 또 문자 참여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해주실 거죠? DJ가 대한민국 그 방송계에서 방송인 중에서 제일 질척거리는 랩 방송인이에요. 거의 늪이야. 그냥 바지가랑이 붙잡고 이게 그냥 간다. 뿜며 들 때까지 그냥 냅다 들이대니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산뜻하게 얘기할 때 이렇게 함께해 주시면 아주 기분 좋지, 그지? 질척거리기 시작하기 전에 이제 함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거머리라고. 예, 그거는 조금 그렇네요. 기원이 아버님 거머리라뇨. 농담입니다. 주님 나를 웃게 하시네 찬양 함께합니다.

주님 나를 웃게 하시네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뿜뿜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 9시 24분이다 이런 말씀 전해드립니다. 분주한 또 아침 출근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예 분주하지만 아까 뭐라 그랬죠? 마음만은 예, 여유 있는 그런 금요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침부터 확 정신 없으면 하루 종일 정신이 없어요. 그죠? 예, 늘 그렇더라고 그죠? 분주하게 하루를 딱 시작하고 나면 하루 종일 약간 좀 분주하고 정신없는 느낌? 예, 그래서 늘 정신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늘 정신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라고 예, 제가 못한 거 여러분들은 하지 마시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DJ가 뭐 저기 방송에서 막 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예, 다 제가 잘 못하는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1819님 오늘은 꼭 이 말을 해야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긴장돼. 건디는 정말 팔방미남입니다. 어쩌면 이토록 재능이 많으신지 어머 세상에. 오, 언변에 순간순간 감탄을 하게 됩니다. 어머 세상에 무슨 일이야. 나 너무 놀랬잖아. 이 말 꼭 해야겠습니다 해가지고 야 올 게 왔구나 드디어 내가 드디어 예 항의를 받는구나 청취자 항의를 예 잔뜩 긴장하고 있었는데 예 팔방미남이라고 아야 고맙습니다. 아 가슴이 약간 조금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해가지고 아 약간 조금 이렇게 사지가 풀리네요. 조금 누워 있으면 안 되죠. 예, 아 그건 안 되겠지. 예, 또 여러분들께 또 예의가 있으니까 DJ가 예. 아 고맙습니다. 여튼 1819님 너무 감사드리고 예. 여튼 근데 그 팔방미남이라는 표현 정말 오랜만에 듣네요. 정말 오랜만에 듣고 아 참 듣고 싶은 그런 예 얘긴데 동경하던 얘기였는데 아 드디어 40년 만에 들어보네요. 예, 고맙습니다. 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을 기억하겠습니다. 2026년 5월 22일 오늘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기 써야지. 자, 뽕뽕 두 글자 아직 안 남기신 분들 계십니까? 팔방미남이 계속 외치고 있잖아요. 뽕뽕 두 글자 샵 0981번으로 남기시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오프닝 내용 좀 챙겨가세요. 아시겠죠? 자 이병경씨 별다물 물어봐 주셨습니다. 건디 극동방송에서 일하신지 얼마 되셨나요? 10년 자, 승기승기 증승기씨 건디 재밌는거 보여드릴까요?

7308님께서요. 예향 복지 친구들 함께 듣고 있습니다. 파이팅 한번 외쳐주세요 라고요.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예향 복지 친구들 파이어.

0: 자니스 이의 크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 함께 했고요. 계속해서 아야 이 팀이 올라오네요. 나 너무 좋아하는데
1: L.O.V.E.
0: 러브가 찬양합니다. 권한 내용은 편히 쉴 것과

나쁜뿜 라디오 5월 22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 9시 34분입니다. 자, 지니지니 박영진이 오랜만에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아침 식사입니다. 조찬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역시 아침을 깨워서 먹는 아침밥이 제일 맛있어. 요즘 다시 아침 8시 전으로 일어나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4일 동안 성공했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일주일 하고 얘기 다시 나누실게요. 예, 아시겠죠? 예, 4일 잘했고요. 4일 잘했고, 작심 3일은 지났고, 이제 일주일 한 바퀴만 더 돌고, 얘기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조찬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그 샌드위치를, 간편식으로, 지금 드시는

근데 그 그릇에 이제 프린팅이 돼 있거든요. 너무 레이지데이야. 예. 너무 레이지야. 그래서 다시 성실한 삶 프로젝트를 가동하시는 우리 박영진님의 예 접시가 너무 레이지여가지고 응원합니다. 응원하고 당신의 근면 성실 라이프 예 격하게 뿜뿜 라디오가 응원한다 이런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코너스킨 코너 작은 코너 코코너스가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코너스가 쇼 미더 거니 함께 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DJ가 여러분들께 그 찬양의 가사를 가지고 랩을 할 거예요. 랩을 R-A-P 랩 네, 랩을 할 건데 랩을 잘 들으시고 발음 어렵네 이거 묶음 너무 밀어넣네 혀를 랩을 잘 들으시고 이 찬양이 어떤 찬양인지 찬양의 제목을 정답으로 남겨주시면 되는 아주 간단한 코너가 되겠습니다. 비트에 그냥 예, DJ가 몸을 맡길 거예요. 예, 어떤 비트가 나올지 저도 모르거든요. 그냥 랜덤으로 이렇게 비트를 딱 고르기 때문에 거기에 즉석에서 제가 바로 그냥 바로 얻는 겁니다. 네, 별도의 연습 없이 바로 얻는 거니까 조금 틀려도 뭐 요즘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 언더 더 씨 그라운드에서 활동 중인 DJ 건이 MC 건이의 폭풍 랩 함께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랩으로 보여드릴 가사 받았는데 오늘 이거야. 오늘 이거네. 요게 랩으로 어떻게 나오려나 잘 모르겠네. 여러분들도 귀를 기울이시면서 잘 들어주시고 정답까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어요? Drop the Drop the, drop the beat. Oh yeah. 이 비트야? 여기에 이걸 얹으라고?

여기까지입니다. 예. 아, 생각보다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아, 조금 빈자리 좀 어, 추임새로 채워봤습니다. 자, 과연 아, 제가 불렀던 이 찬양의 제목은 무엇일지, 가사는 어떤 찬양의 그 가사였을지, 찬양의 제목 단문 50원 샵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최병영씨 돈 벌기 힘든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 종종 듣는 얘기입니다. 예, 종종 듣는 얘기고, 어, 건디님 딸 아빠가 이렇게 돈 번다 이런 저기 문자들 많이 보내주세요. 예, 많이 보내주시고, 다들 그렇지 않나요? 예, 그게 어디 쉽나요?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죠, 그죠? 뭐, 예. 자, 아, 제가 불렀던 그 찬양의 제목은 무엇일지 정답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를 선택하기 히즈윌의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 코너스의 코너 4강 코너 시간 Show me the money. 제가 랩으로 들려드렸던 가사는 과연 어떤 찬양의 가사였을지 그 제목을 적어서 보내주시는 그런 코너 함께 달려가 봤습니다. 이제 정답을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멜로디는 참 익숙한데 가사만 듣고는 뭔가 조금 아리송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어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갑자기 외국인이 갑자기 외국인 외국인 설정을 왜 한 거야? 죄송합니다. 자, 과연 이 찬양의 제목은 무엇이었을지 이제 정답을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바로 아이 이 찬양이었습니다. 정답은 잠시 후에 공개할게요. 예, 조금만 시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찬양의 제목이 무엇일지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공개합니다. 정답은 바로 휴가 일하시네였습니다. 정답 남겨주신 분 중 두 분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코너 속의 코너 정답 남겨주신 분 중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두 분께 자, 김명식의 그 이름 찬양 띄워드리면서 저는 잠시 후 10시에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름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요. 금방 돌아올게요. 이따 다시 만나. 그

0: 기쁜 소식. 기쁜 소식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창원 온천교회 강명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5월은 가정의 달로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살펴보는 달입니다. 또한 소외된 곳이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보고 마땅히 그들을 향해서 눈을 돌리고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성도들의 사명이 이 5월 가정의 달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가정의 달이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소중한 공동체인 가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장 많이 웃는 곳이 가정입니다. 가정 속에서 가장 많이 웃을 수가 있어요. 또 가장 많이 상처를 받는 곳도 가정입니다. 어떤 사람은 집이라는 곳이 안식처입니다. 집이 너무나 좋아요. 집 밖에 나가는 것보다 집이 너무 안락하고 평온해서 집에 있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집에만 들어가면 안식이고

0: 행복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집이라는 곳이 들어가기 싫은 전쟁터일 수도 있습니다. 삭막하고 강팍하고 분노와 싸움만 있고 아니면 외롭고 처절한 곳. 이렇게 만약에 느껴진다면 이런 집에 들어가는 것이 무섭다라는 겁니다. 같은 집인데 어느 가정은 천국 같고 어떤 가정은 왜 지옥을 살아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의 가사처럼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이 고백이 정말로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먼저 주신 공동체가 무엇인가? 바로 가정이라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최초의 가정을 세우십니다. 비록 죄로 인해서 에덴이라는 동산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에덴의 흔적을 가지게 되는데 그 흔적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의 가정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이 우리에게 주신 에덴의 안락한, 평온한, 행복한 흔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은 단순한 이 공간, 살아가는 집, 이 울타리가 아니라 이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 그래서 작은 천국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진짜 행복한 가정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결핍 속에서도 평안한 것을 잃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형편이 좋아야 평안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마른 떡 하나만 있어도 천국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식탁의 진수성찬에 크게 있지 않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합니다. 고기가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더라. 집이 크다고 해서 천국이 아니더라. 돈이 많다고 해서 평안한 것이 아니더라. 사랑이 없으면 그곳이 지옥이더라. 실제로 세상에 돈은 넘치지만 웃음이 없는 가정이 많습니다. 좋은 집에 살지만 대화가 없는 가정이 많습니다. 같은 식탁에 앉아도 마음이 완전히 남남인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서로를 향해서 리브, 다툼이 아니라 아하브,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픔이 와도 서로 비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난해봤자 지옥이 됩니다. 아픔이 있을 때 비난하면 안 되는 겁니다. 힘겨운 일이 생겨도 서로 칼같이 말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옥이 됩니다. 대신에 괜찮다, 괜찮아, 함께 기도합시다. 당신 혼자가 아니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겨낼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가면 또 해결됩니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랑이 있으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거창한 곳에 있는 곳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내뱉고 품는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 기쁜 소식, 지금까지 창원 온천교회 강명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055-299-3368, 299-33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직장 동료를 전도한 이창우 청년의 간증입니다.
2: 안녕하세요.

0: 저는 이창우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꽃피어지고 구원하시는 그 생명이 회복되는 과정을 직접 함께하게 하신 것은 모든 전도하시는 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함께 전도하시는 분들의 도움으로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직장에선 교회에 다닌다고 해도 구별되기보단 비슷하게 살아가는 제가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과 복음을 전했는데 저의 부족한 삶을 보고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줄까 걱정도 됐기에 오랫동안 미뤄왔었지만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말씀해 주셨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저도 구원받을 수 있었음을 보여주시며 용기를 주셨습니다. 평소 종교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서 영접하는 것은 힘들 수도 있겠다는 예상과 달리 복음의 말씀 하나하나에 진지하게 반응하며 기쁘게 영접하는 동료의 모습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소중한 사람과 재회하는 듯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몇 해 전부터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했는데 부모님께 갈 때마다 얘기하신다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 이해하게 된 것에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으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바로 내 옆에 있음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1: 완벽하게 준비가 돼서 전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사역이기에 성령께서 마땅히 할 말을 채우시고 서툰 걸음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염려와는 달리 어쩌면 상대는 이미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전도를 포기하지 말고 결단합시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직장 동료를 전도한 이창우 청년이었습니다.
2: FM98.1 진주 FM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3: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LDD, 교통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창원 마마클럽이 함께합니다.
1: 선교와 열방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자연의 거대함과 세상의 소란까지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권능으로 지구촌 곳곳의 모든 분쟁을 종식하여 주소서. 온 땅의 십자가 사랑으로 화해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소서. 중동의 끊이지 않는 전쟁과 군사적 위협 속에서 각국 지도자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소서. 무력과 보복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지혜와 평화의 길이 열리게 하소서.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영적 정체성을 지키며 열방을 향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그들이 머무는 땅의 문화와 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민족과 세대를 잇는 강력한 선교의 거점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정치적 이념과 명분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성경을 금지하는 모든 악한 일들을 막아주소서. 고난 속의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며 선교지 교회들을 통해 예수 이름의 권세와 구원의 역사가 온 땅에 충만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부활의 주님이 선포하신 평강을 누리며 그 평화를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평생에 가는 길 국립합창단의 찬양 함께 하시면서 5월 22일 금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2부도 역시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갑니다. On air, on air.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가는 뿜뿜 라디오 2부. 여러분들 많은 사랑과 관심과 청취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M 98.1MHz 순수해판 91.5MHz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DJ와 소통도 함께할 수 있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0981번과 어플리케이션은 무료로 DJ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주관이 하거니 할 수 있다라는 것들 꼭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누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인재 씨 입장 맞춰주셨고 이병경 씨 그리고 6902님 함께하고 있고요. 이병선 로이 씨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차미경 씨도 함께하고 있네요.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국립합창단 진짜 팬클럽 결성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국립합창단 많은 사랑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이 함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문자들 좀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우리 이병욱 씨께서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 제가 대답을 못 해드려가지고 별다물이었거든요. 별걸 다 물어보세요. 별다물. 우리 또 굉장히 막간 코너예요. 뿜뿜 라디오의 막간 코너인데. 건디 저기 그 극동 방송 입사 날짜가 언제예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굉장히 정말 별걸 다 물어보죠. 예. 근데 되게 기억하기 쉽습니다. 12월 12일. 예. 12월 12일에 예, 입사를 했습니다. 네. 12월 12일에 입사를 했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또 별것 다 물어보세요. 예, 뭐든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효주씨 오랜만에 출석 남깁니다. 출근길에 뿜뿜 PD님 목소리는 매일 듣고 있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고요. 우리 너튜브 얘기 지금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너튜브에 우리 성경수사반장 야근일지 치킨 이벤트가 걸려있는데 그 이제 마감 시간이 1시간 이내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많은 분들께서 또 이렇게 추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현재 이 시간에 215회 215회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300회

돌파 시 세 분 추첨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는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뜨겁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 여러분, 그 치킨 그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예, 도전해 보시고 300회면은 그 다 왔네. 다 왔으니까 조금 더 힘을 내셔가지고 예, 조회수 300회 돌파해서 총 세 분께 드리는 선물까지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승기승기 증승기 입장을 맞춰주셨고요. 조평래씨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창수씨도 호명씨도 입장을 맞춰주셨네요. 대단히 감사하다라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 찬양 함께 하면서 계속해서 2부 이어나가보도록 할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마커스 월십이 찬양합니다.

자, 결혼 생활이 10년인 줄 알았는데 입사한 지도 10년 되셨네요. 네, 입사하면서 결혼했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큼. 자, 정수아 씨 별다물 오늘 극동 점심 메뉴는 뭐예요? 나도 몰라. 못 봤어요. 자, 우리 식당 권사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셰프 권사님 계시거든요.

0: 성격 수사 반장 장장장 네,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 성경수사반장 두반장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실 특급반장 김반장 통영에서 날라온 김반장 통영시민교회 김영일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반장.
1: 네 반갑습니다.
0: 예, 잘 오셨습니다.
1: 네 뭐 요즘처럼 같으면요 네. 오는 길이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좋습니다.
0: 왜죠?
1: 아, 그 산들에 아주 초록초록 초록잎들이 아주 만발하게 그냥 일어나 있는 모습이 아, 되게 굉장히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거든요. 저 이런 색을 좋아하거든. 아, 그래서 내가 운전해 오면서도 마음이 왜 이리 내가 가볍지 상쾌하지 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0: 예.
1: 아, 자연이 일단 좀 안겨주시고
0: 예.
1: 또 나를 기다려주시는
0: 예.
1: 아, 귀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0: 그렇군요.
1: 반갑습니다. 예. 맞아주시고 고맙습니다.
0: 그래도 뭐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반장.
1: 별 이유 없는데.
0: 아, 오늘 네. 방송 이후에
1: 예.
0: 이제 한 달간 안식월을 이제 갖게 돼서 우리 김반장이
1: 네.
0: 저희와 함께할 수 없다라는 거. 예, 한 달 동안 이제 잠깐 휴식을 좀 취하게 됩니다. 예.
1: 그런데 오늘 제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방송 멤버들하고 쭉 이야기하는 중에
0: 예.
1: 아주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 달 동안 안 볼 수 있다는 이 즐거움과 이 감격이
0: 그런 얘기는 하지 마요. 그런 아니, 말씀은 하지 마세요.
1: 아니 예. 내가 뒷끝이 있는데 왜 이런 이야기야?
0: 농담으로.
1: 아, 그렇지.
0: 예, 그렇죠.
1: 그럼 예. 그럼요.
0: 예,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1: 아 그런데 어쨌든 저는 뭐 또 여러분 만나지 못할 것 같아서.
0: 예.
1: 좀 아쉬움들이 있는데
0: 그렇습니다.
1: 뭐 어쨌든
0: 아 이게 저희가 공교롭게 저희 그 성경수사반장 우리 야근 일지가
1: 예.
0: 아 지금 이렇게 한창 물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 한 달 동안 이제 저희가 이렇게 그 콘텐츠가
1: 네.
0: 좀 이제 시작하자마자 휴식기가 들어가서 좀 이렇게 뭐 공교롭습니다만
1: 뭐 성경수사반장 뭐 뭐 안식 타임 한번 날려볼까?
0: 예. 이게 뭐 오래 전부터 이제 준비가 네. 되어 있던
1: 네.
0: 안식의 기간이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가 뭐 충분히 뭐 당연히 존중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1: 그래 이제 뭐
0: 예, 예, 예,
1: 교회에서 뭐 그 또 여러 가지 배려해 주셔서
0: 그렇죠 그렇죠
1: 예. 좀 갖게 되는데 저도 이제 뭐 여러분 그 너튜브 통해서 보시겠지만 아 이게 제가 머리가 많이 눈이 내렸잖아요. 할아버지잖아요. 좀 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쉬면서 남아있는 제 사역들을 새롭게 한번 준비해서
0: 예.
1: 또 매진해 가야 되니까.
0: 자, 그 말씀도 드려야겠습니다.
1: 네.
0: 사실은 저희 그 성경수사반장 두반장 우리 재보관님들이
1: 네.
0: 너무 눈에 아른거려가지고 본인께서 저기 5주치를 내가 어떻게든 하겠다. 이게 뭐 녹음이 됐든 뭐 저기 그 쉬고 계신 곳

0: 곳에서 오든 아, 내가 어떻게든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아, 제가 그 장고 끝에 말렸습니다. 예, 우리 김 반장 잘 쉬시라고 네. 아, 제가 말렸으니까 예, 여러분들도 뭐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고
1: 그래요.
0: 잘 쉬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1: 그래요. 예. 아, 근데 한식월에 대해서 자꾸 심들만 생각하는데 저는 좀 의미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0: 어떤 의미입니까? 예.
1: 한식월은 지난 기간 동안의 쉼을 가지면서 내려놓으면서 또 다른 이제 목회자들 같은 6년 앞으로 6년의 과정을 어떻게 성도들과 아, 교회를 위해서 그렇지. 모든 걸 쏟아부을까 또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 나갈까 새롭게 이제 준비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에 혹시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어서 목사님들 안식년을 못 가지게 된다면 좀 당분간 얼마만이라도 좀 시간을 배려해서 목사님들로 하여금 목사님 그 양도 풍성하게 좀 쉬면서 많은 걸 먹어야 그 다음에 양류를 많이 생산하는 것처럼 목사님들 좀 그래 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저는 정말 정말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목사님을 위한 게 아니고 바로 성도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거를
0: 예, 그렇죠.
1: 네, 좀 당분간은 조금 쉬게 되지만은 그 다음에는 훨씬 더 유익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좀 아시고 저처럼 이렇게 한 달 정도만이라도 가는 분이 그렇게 흔치 않아요. 많은 대부분의 목사님들에게 제가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어쨌든 뭐 여러분들 못 보게 돼서 죄송하고 미안하고 또 보고 싶으면 어떡하나 혼자 눈물도 훔치겠습니다.
0: 아, 벌써 지금 눈물이 나는 것 같은데 예, 뭐 저기 영영 그만하는 거 고별 방송 아니니까 지금 분위기가 약간 좀 그래지는데
1: 그럴 수도 아닙니다. 있지 않까부터 예, 예. 이 방송 아마 영원히 쉬십시오 뭐
0: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예, 고용의 불안을 우리 청취자들로 하여금 느끼게 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자, 네? 자 그렇다면 오늘 그 안식월을 가기 직전에
1: 네?
0: 또 이렇게 수사 오늘도 최선을 다해도록 다해보야죠, 그죠?
1: 그렇습니다. 네,
0: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내일 뭐 저 지구의 종말이 오르다 오늘 사과나무 그릇 씹읍시다.
0: 아,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성경 수사를 합시다. 아, 좋네요. 자, 오늘도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성경 퀴즈를 수사 형식으로 펼쳐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총 세 가지의 성경 퀴즈가 나올 텐데요. 각각의 문제마다 정답을 남겨주시는 분들 중 추첨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어떤 말씀, 어떤 성경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할까요?
1: 네, 그동안에 이제 민수기를 쭉 감당해 공부해 왔는데요.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민수기 마지막 시간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민수기 마지막 시간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디로 연락 주시면 되죠?
1: 네, 샵 0981 운물정 0981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이것저것 그것이 알고 싶다 이상종 씨 나와 주시죠.
2: 이것저것 그것이 알고 싶다. 안녕하십니까 이상중입니다.

기적 같은 출애굽의 후 험난한 광야를 지나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에서 훗날 분배받을 땅의 규모를 정하기 위한 대대적인 인구조사가 실시됩니다. 당시의 철저한 관례에 따라 땅을 차지할 자격은 오직 남자 장정들에게만 주어졌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견고한 남성 중심의 체제에 당돌하게 반기를 든 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후손 중 한 남자의 네 딸들이 최고 지도자 모세를 직접 찾아와 당당히 민원을 제기한 것이었지요. 고대 사회의 척박한 광야 한가운데서 벌어진 믿기 힘든 항명. 그녀들의 사연은 이랬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없이 죽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의 몫이 땅 분배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너무도 부당하다는 것이었지요. 그녀들은 일말의 두려움도 없이 그 억울함을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그런데

0: 말입니다. 여성의 목소리가 철저히 배제되던 그 엄격한 시대, 놀랍게도 모세는 그녀들의 주장이 가진 타당성을 온전히 인정하는데요. 같은 집화 내에서만 결혼해야 한다는 조건 하에 이 딸들에게도 다른 남자 후손들과 한치의 차별 없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완고했던 고대 사회, 획기적인 남녀 평등 상속의 길이 열린 경이로운 순간이었죠. 자, 우리는 여기서 상속법의 역사를 뒤흔든 발달이 된 바로 이 사람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당당히 맞선 딸들의 호소 덕분에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딸도 없으면 형제에게로 상속 제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이스라엘 평등 상속의 위대한 출발점, 수천 년 전 이 놀라운 기적의 도화선이 된 이 아버지는 누구인지 지금 바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소상 이것저것 그것이 알고 싶다, 이상중 씨 만나봤습니다.
1: 네.
0: 아, 오늘은 그 민원을 제기한
1: 네.
0: 그 내 딸들의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맞춰보는 그런 코너가 되겠습니다.
1: 예, 전체적으로 좀 우리 이상중 씨께서 굉장히 수고하셨는데 거기 하나의 그 약간 약간의 오류를 하나 바로 잡자면 내 딸이 아니고 다섯 딸입니다.
0: 아, 다섯 딸입니다.
1: 예, 이 슬로브핫이라고 이 딸들 다섯 명인데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0: 좋다.
1: 디르사
0: 예.
1: 아, 이런 다섯 명의 딸들의 아버지, 이 뭐 딸들이 아주 여성 인권을 주장하면서 결국은 상속을, 여성 상속을 뭐 우리나라도 잘 안 됐었는데 이제 아주 그 얼마 전에 최근에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때 당시 율법이 정해지던 당시에 조차 바로 만들어졌으니까
0: 아,
1: 아, 여성 인권을 뭐 무시했다 이런 거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0: 네. 자, 뭐 얘기하시다가 쓱 나왔는데
1: 이거 좀 헛기침이 슬쩍 나왔습니다.
0: 예, 쓱 나왔는데 그냥 못 들은 걸로 하시고요. 자, 오늘
1: 아, 이거 굉장히 오늘 어려운 말이거든요.
0: 예, 이 딸 그래서 지금 난이도 조정을 알아서 하신 겁니까?
1: 아니요.
0: 예,
1: 실수로.
0: 자. 자, 이제 저 보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급 문제였는데 1번
1: 슬로브핫,
0: 2번
1: 글러브핫,
0: 3번
1: 핫뜨그뜨그핫.
0: 슬로브핫, 글러브핫, 핫뜨그뜨그핫, 뜨그뜨그핫, 핫. 자, 과연 1, 2, 3번 중에 정답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단문 50원 샵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아, 그런데 네. 그 자식 들 중에서 그 지금 우리 야구에 해당되어지는 비슷한 것도 있다 그죠?
0: 예. 예.
1: 아, 뭐 여기는 이제 이 저 창원에 속해 있는 그 저기
0: NC 다이노스.
1: NC 다이노스 예, 있죠. 예, 예. 아, 또 부산에 가면 아, 롯데 자이언츠.
0: 그럼요. 부산 롯데 자이언츠.
1: 글로브
0: 예.
1: 글로브가 요즘 핫합니다.
0: 그렇습니다. 슬로브 하신지 글로브 하신지 핫뜨거뜨거 하신지 정답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병동생 어떻게 정답을 쓱 말씀해 주셨네요. 김반장님이 그걸 또 들었네.
1: 아이, 그걸 예. 들으셨네.
0: 뭐 무슨 일이 있었어요?
1: 아, 이거 참
0: 들었네. 예. 자, 이제 정답을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 다 빠져가지고 예.
1: 아니 그 저기 예. 뭐야 압력밥솥에 밥하고 난 다음에
0: 예, 예.
1: 김을 빼야 뭐 아, 밥을 예. 먹지. 아,
0: 잘했습니다. 김반장. 자, 정답 오늘의 첫 번째 문제 정답 공개합니다. 정답은요.
1: 네. 1번 슬로브 핫입니다.
0: 슬로브 핫이 정답이었습니다.
1: 네. 아이 성도들 중에 네. 제게 좀 그 시비를 성경 공부할 때 보면 주로 많이 시비를 거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왜 성경은 전부 다 남성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뭐 여성들이 너무 많이 소외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뭐 인권 운동을 주장하는 사람은 성경에는 여성 인권들에 대한 게 너무 약하다 이런 말하지는데 말한 것들을 하면서 그냥 제게 굉장히 도전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여성들의 권위나 여성들의 사역이나 여성들의 인권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또 무시하는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사실 남성 중심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농사 짓는 힘이 필요했잖아요. 그럼 여성들은 굉장히 그 가정의 섬세한 부분인데 바깥에 농사 지어서 먹을 것을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또 적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나아가서 그 적을 막으면서 생명을 바쳐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 그런

0: 딸들 다섯 명이 와서 아주 여성 인권을 주장합니다. 우리들도 아버지가 아들이 없는데 그러면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올 모든 재산들은 다 어떻게 되느냐고 아주 항변을 하게 되어지죠. 그 항변을 받아들인 모세는 맞다. 충분히 그대들이 제기한 이 민원에 대한 부분들이 타당성이 있다.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딸들에게 재산이 상속되게 하고 다만 조건을 붙이죠. 지파 다른 지파에게로 넘어가는 것은 지파 안에서만 결혼하도록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부분들을 약간의 단서를 달아서 그 당시의 시대적인 부분에 약간의 단서를 달아서 여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남성들처럼 재산이나 땅을 분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줬거든요. 뿐만 아닙니다. 뭐 남자들의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를 아브라함이라고 했다면 여자들의 아버지 어머니 여자들의 어머니 모든 열국의 어머니로서의 사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드보라 같은 뭐 사사들도 나타나 있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부분 나타나 있으니까 여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남녀 평등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그리스도 안에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오늘의 첫 번째 수사 결과는 바로 슬로브 핫이었습니다. 몇몇 분들께서 지금 네. 예, 웅성웅성 하고 계세요.
0: 그래요?
1: 그래요?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 또박또박하게 슬로브 핫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0: 네, 마지막 핫은 안 했는데
1: 슬로브 핫이라고 정확하게 하셨다고.
0: 그래?
1: 예, 그래서 예, 저도 들었어요 지금 얘기들이 많이 하고. 근데 김 반장.
0: 제가 한번 해볼까요?
1: 저도 들었어요.
0: 제가 해볼까요? 그래서 뭐 어떡하겠다고요? 미안합니다.
1: 자, 공식적인 사과입니다.
0: 죄송합니다.
1: 공식적인 사과드리고. 자, 이제 두 번째 수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사, 성경탐정 백도일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도일군과 김반장 두 분의 대화를 통하여서 총 세 가지 단서가 등장을 하게 될 텐데 잘 들으시고 정답을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도일군 만나보시죠.
2: 안녕, 난 성경탐정 백도일. 성경 속 사건들을 파헤치는 탐정 중의 탐정이지. 이 반장님, 김 반장님, 두 반장님이 어려움에 봉착했을 땐 언제나 날 찾아오신다고. 나와 함께라면 너희도 성경 속의 진실지를 찾아낼 수 있어. 어때, 같이 해보지 않겠어? 좋아서 오늘도 시작해보자고. 진실은 언제나 하나!
3: 안녕하세요, 반장님. 전에 제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텃밭 같은 거 지금 농사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좀 제법 밭 같은 모습을 이루고 있을 것 같은데.
0: 아, 자네 기억력 아주 대단한데. 뭐 전에는 내가 그 제법 밭 같은 텃밭을 경쟁했는데, 야, 내가 졌어. 아주 풀들과의 전쟁에서 내가 완전히 패배해버렸어. 지금은 뭐 교회 하단에 뭐 텃밭 같은 거 조금, 한 손바닥만하게 아주 조금 하고 있긴 한데.
3: 한대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좀 뭔가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0: 예. 사실은 뭐 그것도 내가 큰 소리 쳐가면서 내가 한다고 막 소리 질러 놓고 뭐 완전히 뒷짐지고 있으니까 뭐 안타깝게 얘기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가꾸고 있는데 뭐 벌써 쑥쑥 가는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 야 목사님 농사 잘하는데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지. 그러고 난 구경만 하고 있지.
3: 예, 이게 그 밭을 가꾼다라는 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자, 우리 반장님께서는 밭 가꾸는 데는 이제 별 그런 달란트가 없으신 것 같고, 예, 성경으로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가꾸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을 해보면서, 자, 오늘도 우리 반장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단서들을 알려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죠.
0: 내가 찾은 이 첫 번째 단서 말이야. 이 사람을 찾고 싶은데 이 사람 아버지 성함이 아주 특이해. 눈이라고 하더라고.
3: 아니 앞을 보는 그 눈 말씀이신가요? 이름 한 글자만 쓱 던져주시고는 누군지 찾아내라니까 이거 조금 오늘따라 좀 너무하시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0: 내가 그 또 다른 단서가 있는데 나도 아주 궁금해서 이 히브리어 발음으로 눈이라고 하는 게 뭔지 봤더니 물고기라고 하는 뜻이 있더라고. 이 눈의 아들인 이 사람의 본래 이름은 뭐 또 호세아라는 이름이 있다고도 다른 이름이 있다고도 해. 놀랍게도 뭐 아주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의 뜻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한다고 해.
3: 묘하죠. 응? 이름을 들었는데 이름을 들을수록 안개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아요. 뭔가 결정적인 힌트는 없습니까?
0: 너무 막막해할 것 없어. 뭐 유명한 찬송가 중에 말

0: 말이야. 이분을 본받아 앞으로 가세.
1: 어?
0: 그런 곡이 있다고 하던데. 어? 아주 거침없는 용맹, 뭐 지독한 믿음, 뭐 찬양 그런 노래인 것 같기도 한데.
1: 아, 어디서 들어본 찬양인데.
2: 아,
1: 앞으로 가세. 어, 들어본 찬양인데.
2: 아, 아.
1: 좋습니다. 조금 더 단서를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서는요?
0: 아, 이분은 그 위대한 절대 권력자였던 모세, 모세의 최측근 뭐 비서실장 같았다고 하더라고. 모세의 일거수 일투족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법을 아주 뼛속같이 전수 받았던 자라고 하더라고.
1: 그렇군요. 혹시 이분 아말렉 민족의 기습 침략 때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하는 동안 산 아래에서 피 튀기는 혈투를 벌였던 그 야전 사령관 아닙니까? 게다가 가나안 땅 점탐 후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의 밥으로 주셨다라고 포효했었던 바로 그 불굴의 정탐꾼.
0: 예리하고 자네. 아예 뭐 특정 인물을 머릿속에 아주 딱 박아두고 확신하는 그런 표정이나 어투인데. 어?
1: 지금 누군가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0: 아, 그래?
1: 우리 제보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 쇠기를 박을 만한 마지막 단서를 하나 주신다면요.
0: 아, 결국 말이야, 모세가 죽은 뒤에 결국 이 사람이 모세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됐다고 하더라고. 처음엔 아주 극구 거절했는데, 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 때문에 아주 그냥 그대로 아주 받아들였던 그런 사람이라고 해.
1: 그래서 결국 그 복잡한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들과 백성들의 이해관계까지 완벽하게 조율하면서 험난한 과업을 뚫어낸 거죠.
0: 그렇지.
1: 이 승리는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0: 정확해. 하나님은 마음의 합한 자를 무기로 삼아 역사를 쟁취하시는 분이시지 그 무서운 진리를 잊어서는 절대 안 돼.
1: 자, 이제 이 미스터리한 인물의 실체 완벽하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셨습니까? 거대한 역사의 바통을 이어받은 이 사람은 누구인지 지금 바로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디로 보내시면 되죠?
0: 샵 0981 우물정 0981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가 최종적으로 공개할 때까지 정답을 남겨주신 분 중 추첨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이라는 특이한 이름의 아들로 태어나 모세의 가장 내밀한 최측근에서 모든 비밀을 흡수했던 자. 위기의 순간 아말렉의 목줄을 쥐고 흔든 거침없는 야전 사령관이자 두려움에 떠는 군중 앞에서 축복의 땅을 선포했던 불굴의 정탐꾼. 거대한 산과 같았던 모세를 잇는 것을 두려워했으나 너와 함께하겠다는 하나님의 맹세를 등에 업고 절대적인 지도자로 일어섰었죠. 거친 요단강을 가르고 난공불락의 가나안을 짓밟으며 피로 얼룩진 약속의 땅을 열두 지파에게 완벽하게 배분해낸 전설적인 인물. 모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이스라엘의 찬란한 정복시대를 열어젖힌 위대한 지도자의 이름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0: 아하, 그렇군.
1: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추리였어. 두 반장님들,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찾아주십시오. 불러주시면 언제든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청청. 네, 오늘의 두 번째 소사 결과는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김만장.
0: 네, 그렇습니다. 뭐 위대한 지도자 모세, 야, 그 뒤를 잇는다는 것은 굉장한 부담이었어요.
1: 굉장한 부담이었겠죠. 예.
0: 그런데 동일한 이유로 우리 시대에도 이런 이유들이 좀 있어요.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앞전에 아주 목회를 잘 감당하셨다고 하면 그 후임하는 목사님이 굉장히 부담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건 좀 잘못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가 아주 잘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어져 나아가는 것은 모세의 사역의 바탕 위에 나아가는 것이니까 오히려 사역하기가 쉽고 오히려 어쩌면 다 다져진 터 위에 세워놓는 집이기 때문에 훨씬 사역하기가 쉬울 수 있는데,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면은 여호수아처럼 불안하게 되지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잘 감당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선대의 목사

0: 목사님이 아주 잘 감당해놓고 나면 후임하는 목사님이 조금 자질이 선대 목사님보다 좀 모자란다 할지라도 훨씬 더 사역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바탕이 잘 되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 잘 되어져 있으면 기반 조성이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위에 집을 짓는 일들은 잘 감당할 수 있거든요. 모세가 잘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것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여호수아도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고 모세도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잘하셨다면 그 목사님도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승리한 거죠. 우리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저 먼 다른 세계만 두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믿음으로 승리했다면 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모두 함께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시고 여러분 모든 삶에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아멘.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마지막 수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수사 웨이를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요. 간략하게 브리핑해 주신다면 여기.
0: 네. 근데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에 분명히 약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법이라 할지라도 그 법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기 마련인데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법까지도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만들게 했거든요. 악한 의도가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그 실수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한 경우에 그 사람도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살인자잖아요. 그런데 실수로 그리고 의도하지 않게 악한 마음 없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한 사람들은 정식적인 법과 절차를 밟아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그런 그 길들을 열어주셨는데 억울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가 있는데 오늘 이 제도를 여러분들이 제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그렇습니다. 자, 과연 어떤 제도인지 민수기 35장 15절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이 용어가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이것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0: 예.
1: 자, 과연 여기에 들어갈 이것은 무엇일지.
0: 그게 부지중이라는 말이 또 한짝이긴 한데 그죠.
1: 그렇죠. 예. 예.
0: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1: 그런죠.
0: 예를 쉽게 예를 들자 그러면 도끼질을 하다가 휙 도끼가 뒤로 자루에서 빠져 나갔는데. 그래서 길 지나가던 사람이 턱 하고 맞아서 그 사람이 헤이졌다. 전혀 의도하지 않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살려주는 그런 제도.
1: 그렇습니다. 그 제도가 무엇인지 예. 정답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기를 드리도록 하죠. 1번
0: 도피성,
1: 2번
0: 회피성,
1: 3번
0: 안시성. 영화 아닌가요?
1: 예. 아주 많이 들어본 성인데요. 예. 예. 자, 과연 정답은 무엇일지 단문 오시면 샵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 소사웨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지금부터 수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반장. 네. 아, 이 거대한 기록을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전율이 높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밟기도 전에 하나님이 상상을 초월하는 완벽한 법과 제도를 이미 세팅해 두셨다는 사실. 이 정말 놀랍습니다. 이게
1: 그렇습니다. 네. 수백 년간 뼛속까지 스며든 애굽의 우상과 관습을 끊어내기 위한 차원에서 주신 법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 끔찍했던 열 가지 재앙이 애굽의 가짜 신들을 박살낸 그 연적 전쟁이었다면요,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아주 서슬퍼런 확실하고도 완전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지요.
0: 그런데 말입니다. 네. 그 엄격한 율법 속에 내부의 충격적 사건을 대비한 아주 은밀한 제도가 숨겨져 있었다고요.
1: 맞아요. 이 바로 고의성 없는 살인, 즉 과실치사범을 위한 특별법인데요, 이 당시에 잔혹한 룰은 무조건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지만 숲에서 도끼질을 하다

0: 빠져나간 도끼날의 무고한 행위니 즉사했다면요, 사리가 전혀 없는 자를 사형에 처하는 건 너무 억울한 피를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1: 아, 그거 참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 절체절명의 위기를 내다보시고 요단강 동서편에 총 6곳에 특수 피신처를 만드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식 재판 전까지 목숨을 부지할 유일한 생명줄 말이지요.
0: 맞습니다. 그런데 당시 영토 크기에 비해 이 여섯 곳은 유독 촘촘하게 밀집되어 있었지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피냄새를 맡은 자의 분노 때문이었던 거지요.
1: 이게 내 가족이 어떤 그 사고를 당하면
0: 네.
1: 이 유족은 복수의 칼을 들고 쫓아올 것 아닙니까?
0: 네.
1: 변명 한마디 못하고 죽임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0: 그렇죠.
1: 가장 빠르게 도망칠 수 있는 완벽한 생존 거리를 하나님이 직접 계산을 하셨다는 거군요.
0: 정확해요. 이 물론 법의 허점을 파고드는 악마들을 위한 차단벽도 완벽했지요. 이 그곳은 임시 은신처일 뿐이었고요. 이 제사장의 날카로운 조사를 거쳐 괴획적인 살인마로 밝혀지게 되면 즉시 끌려나와 피해 대가를 치러야 했던 거지요.
1: 죄에 대해서는 서슬퍼렇게 책임을 묻지만 의도치 않은 그 죽음 앞에서는 목숨을 걸고 관용의 문을 열어두신 거군요.
0: 그렇죠. 단 한 명의 억울한 희생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니까요. 이 지독한 사랑은 훗날 인류가 억울한 심판을 받지 않도록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신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 거지요.
1: 계속해서 소름이 돋습니다. 자, 단호한 심판 속에서도 억울한 죄인을 위해 언제나 변호의 기회를 열어두셨던 기막힌 이 사랑의 피신처. 자, 이 특수 은신처는 무엇일지 지금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보기가 있었죠. 1번
0: 도피성,
1: 2번
0: 회피성,
1: 3번
0: 안시성,
1: 예, 진주성 나오고 있고요. 남한산성 나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신기성 나오고 있습니다. 예, 농구 선수였죠, 신기성 씨.
0: 아, 그런 분이 있으세요?
1: 예, 지금 감독이신데.
0: 아, 예, 그렇습니다.
1: 예. 몇몇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그 이름을 예, 외쳐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정답을 한번 공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수사 결과는요, 김반장.
0: 1번 도피성? 도피성이었습니다.
1: 도피성이 정답이었습니다.
0: 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 중에는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라, 이거는 보면은 굉장히 좀 그 확실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속에도 생명 존중이 있습니다. 절대로 생명을 해쳐서는 안 된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왜 너희들이 그 생명에 대해서 그런 해치는 것을 하느냐. 절대로 해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만이 그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아주 단호하게 말해주는 것이 생명 세표로 갚아라는 이 말 속에 속해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부지 중에, 그러니까 악의가 없는 실수에 따른 그런 의미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게 됐을 때는요, 만약에 그 가족을 잃은 사람은 뭐 실수를 했든 뭐든지 간에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즉시 너 내 가족을 해서니까 너도 죽어 라고 아주 그냥 생명을 해야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또다시 이 살인의 사슬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어지고 또 그 후손에게 이어져 가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끊기 위하여서 임시 거처로 도피성을 주었습니다. 그 도피성에서 머물고 있다가 정당하게 이 사람이 실수인지 아니면 고의인지 아니면 악의적인지 아니면 비악의적인지를 재판장 되시는 제사장들이 명확하게 가려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기도 하고, 악의를 가지고 그냥 도피한 사람들 경우에는 바로 도피성의 제도가 효력이 없었습니다. 끄집어내어서 이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라는 법으로 진행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구원한 백성들을 잠시 교회에다 위탁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그 속에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받는 일, 우리가 뭐 때문에 죄를 지었는지 죄 용서를 받는 길들을 다 새롭게 한 후에 저 영원한 천국, 저 영원한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모든 길들을 마련해 주시는 그 길들, 오늘날 예수님의 구원, 오늘날의 교회, 이 모든 것들을 상징하면서 이 아주 포괄적인 뜻을 함유하고 있는 도피성 제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이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소망과 평안과 위로와 용서와 새롭게 되시는 은혜를 누려서 저 영원한

0: 생명나라에서 함께 거주하게 되는 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 아멘.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수사 이렇게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아, 이제 또 한 달간의 휴식을 안식을 또 네. 충전을 하고 오실 우리 김 반장. 예, 마지막으로 또 우리 재보관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남겨주시죠.
0: 예. 여러분 모두 뭐 그냥 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장황하게 좀 인사를 하려고 하는 거라서 아 그러나도 좀
1: 예, 진짜 고별 방송 같은 느낌이
0: 고별 방송 같은 예. 자꾸만 몰아가는 듯한 느낌이 나서 이제 갔다 오면 제 의자가 없을 것 같은 그 느낌도 많이 받습니다만 그동안 여러분 어쨌든 건강하시고 믿음 생활 잘하시고 또 교회를 통한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복지연평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 아멘. 잘 다녀오십시오. 김반장 지금까지 통영시민교회 김영일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여러분 모두 모두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주일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이건수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한빛 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 메가헤르츠,
4: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5: HLDD
6: 극동 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요.

안녕하세요. 소망의 기도 최선미입니다. 상가들이 푸른 옷을 갈아입은 5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실록의 계절을 더 푸르게 하려고 요새 촉촉한 비가 왔나 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교회에서도 매주일 소중한 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0: 그런데 솔직히 좀 부담되는 달이기도 했지요. 이번엔 또 뭘 준비해서 선물하나.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이런 부담감으로 지나가고 있진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담감보다 진심 하나만 챙겨보면 어떨까요? 이미 지났지만 마음을 담아 진실어린 고마움의 표현. 어젠 부부의 날을 지났는데요. 이런 표현 하셨나요? 당신이 있어 감사합니다. 거창하지 않지만 이 표현으로 충분히 따뜻한 인사인 것 같습니다. 남은 5월 못다한 진심어린 감사의 표현으로 가족 간의 돈독한 사랑을 확인하고 확인시키는 그런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완벽한 가정이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사랑으로 덮어주기에 행복한 것이 아닐까요? 청취자분들도 모든 분의 가정에 항상 웃음꽃이 피어나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또 여러분 가슴 깊은 상처와 아픔으로 또 질병과 문제로 깊은 절망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계신가요? 네, 저희 소망의 기도에 녹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981, 샵 0981, 우물정 0981 번호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익명으로 소개되길 원하는 분들은요, 말머리에 익명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익명으로 소개해드려요. 또 혹시 방송으로 기도 제목 공개되길 원치 않지만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기도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보내드립니다. 그 링크에 들어가셔서 기도 제목 남겨주시면 저희 극동방송 중보기도 팀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목사님 경남광염교회 정광석 목사님께서 정광석 목사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사모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잘 지내셨죠?
0: 네네. 아이고 오랜만에 뵈니 또 반갑고. 네. 목사님 5월 어떻게 이모 저 교회 안에서도 행사 있었고 좀 바쁘셨죠?
1: 네, 뭐 매주마다 행사니까.
0: 예, 그렇죠.
1: 네, 감사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0: 아이고 그러시군요. 네네. 또 오늘 또 가정에다 이제 남은 시간인데 어제 저는 부부의 날인데 감사 사실 저 오프닝 얘기하는 게 저한테 하는 말 감사 인사 표현도 못하고 지난 것 같아요. 네. 목사님 어떻게 사모님께 감사 표현하셨어요? 부부의 날 어제.
1: 하필 어제는 또 바빠서 못했는데.
0: 아, 그렇죠.
1: 네. 살다 보면 늘 이렇게 네, 네. 생각은 하기는 하는데 네. 거기 잘 표현 안 될 때가 있기도 해요.
0: 네, 네. 네. 오늘 가셔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네, 같습니다.
1: 그래야 될 것 같아요.
0: 네, 네. 기도로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1: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벌써 5월 또 중순을 지나고 하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우리 모두가 우리 공동체에서 가정을 생각하라고 주신 아버지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그리고 부부의 날 스승의 주일 각종 타이틀이 주일마다 걸려있는 5월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편으로는 감사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0: 아멘.
1: 가정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자녀를 주시고 후손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평생의 동반자로 살아갈 수 있는 아내를 혹은 남편을 부부로 만나게 하여 주신 그 은혜에 또한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 동안 만나는 수많은 스승들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던 그 모든 시간들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온 삶의 여정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담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보내는 이 5월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정을 주시고 가정을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5월이 되게 하옵소서.
0: 아멘.
1: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주 안에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담당하시는 사모님 그리고 아버지님 담당하시는 PD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모든 소망의 기도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중보 기도하는 팀들 위해 그리고 극동방송을 사랑하고 애청하는 모든 애청자들 위해 함께 은혜의 시간 되게만 하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첫 찬양 감사 들으시고 오겠습니다.

0: 네, 첫 번째 기도 제목 소개해 드립니다. 9761번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편은 담배, 둘째 아들은 담배와 술을 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큰아들 가정에 새 생명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네, 아내분의 그 마음과 사랑이 막 담겨 있는 것 같아요.
1: 네, 집에서 좋은 향기가 나면 좋은데 네. 담배 향기가 저도
0: 그렇죠.
1: 그 살면서 네. 아파트다 보니까 전에는 네. 밑에 층에서 담배 향기가 계속 그 올라오니까 네. 예,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저런 담배 피우는 분들이 사는 집은 어떡할까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마 네. 이 가정도 그런 고충도 있는 것 같아요.
0: 네, 네.
1: 좀 빨리 성령의 능력으로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0: 주님.
1: 5월 가정의 달 가족들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남편과 둘째 아들 주초 문제로 인하여서 기도 제목이 올라왔사온데 하나님 이 가정에

0: 오, 귀한 아버지 하나님 9761님의 그 간절한 소원, 아버지 하나님 남편이나 아들이 세계적인 인물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부호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건강과 영적인 삶을 위해서 남편의 담배 문제도 또 둘째 아들의 담배와 술 문제도 끊어지기를 소원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에 남편이나 둘째 아들이 어느 순간 담배 냄새도 술에 대한 것도 하나님의 그 생활 속에서 완전히 끊어질 수 있도록 분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친히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1: 아멘.
0: 이미 순의 일백이고 담배 인백이면은 끊기가 쉽지 않은데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쉽지 않은 일인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오랫동안 해오던 그 주초 문제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여 칼로 무를 자르듯이 그의 생활 속에서 완전히 끊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큰 아들의 가정에 새 생명을 소원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결혼하고 때가 되어서 정한 시간에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도와 소원대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술 담배의 냄새가 아니라 아버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복된 가정으로 삼아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간절한 우리 아내분과 또 어머니의 기도가 속히 응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1974번님 지금 고신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흉부 CT상 폐암 진단이 나와 전이 되었는지 다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위로도 받지만 한편으론 걱정이 남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시면서 예 이렇게
0: 솔직한 마음을 네. 기도 제목에 담아놓은 것 같아요.
1: 예, 예.
0: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고 네. 믿음도 가지고 있지만 은 뭐 네. 염려가 왜 안 되겠습니까?
1: 그렇죠.
0: 잘 이겨내고 지금 또 전이 상황을 보기 위해서 오늘 CT하는 그 네.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별다른 거 없이 잘 폐암 쪽에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1: 네.
0: 아버지 하나님 1974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신대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흉부 CT상 폐암 진단을 받고 또 다른 전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입원했사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한 가지만 해도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의 소견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후에 하나님이 치료 과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리 정복되는 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 암에 대해서 겪는 본인의 여러 가지 감정적 심리적 압박감은 심하고 클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하는 가운데 감사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 아멘.
0: 앞으로의 모든 치료와 진행 과정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담당하는 의사선생님들 그리고 앞으로 수술요법으로 하든지 항암하든지 방사선을 하든지 어떤 치료의 방법을 동원하서라도 하나님의 몸속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폐암의 그 모든 모습들이 깨끗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 아멘.
0: 그리함으로 통하여 염려가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슬픔이 찬송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능력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마음이 많이 어렵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전이가 안 되고 폐암 진단 그것도 속히 치료돼서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큰 치료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7650번님 하나님 은혜로 유방암 마지막 검사 결과 보러 가는 길입니다. 좋은 결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은 생을 전도하여 살게 도와주세요 하셨네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요.
0: 치료 받고 그 네, 이후의 결과를 보는
1: 마지막
0: 것
1: 같아요. 결과,
0: 예. 네, 마지막 결과를 보는
1: 예,
0: 것 같아요. 그 기도의 소원대로 아마 좋은
1: 아멘.
0: 결과 있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7659님 50님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유방암으로 인해서 여러 치료를 병행해 왔었고 이제 마지막 검사 결과를 오늘 보러 가는 중입니다.
1: 아버지.
0: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그동안 열심히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을 치료의

0: 과정을 통과했사오니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몸 안에 어떤 암세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의사의 좋은 결과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후에 남은 생애를 전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결심하고 결단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간절한 소원대로 이제 남은 시간 내게 주신 그 생명의 연장선상에서 주어진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생명 구원안을 위해서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치료하는 과정 속에 힘든 시간들도 있었게 싸우며 여러 가지 수없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무너짐도 때로는 결심도 병행하고 있었을 터인데 마지막 결과가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후에 남은 생에 대한 결단이 하나님 귀한 심령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이 주님 앞에 일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은 시간 속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간증하며 복음을 증거하여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네, 목사님 말씀처럼 예, 아무 이상 없을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하신다고 이렇게 하시니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또 주님 복음 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7087번님 아들이 군대에서 코를 골아서 주변에 같이 생활하는 내무반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밤에 전부 잠자길 기다렸다가 자야 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군대 간 지 5개월째인데 너무 힘들어합니다. 아, 아들도 힘들고 참 이럴 때는 그렇죠?
0: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네, 군대라는 게 또 네. 가면 그렇고 네. 그런데 지금 5개월이니까 한참 적응하는 기간이에요. 적응하는 게 아니까 요거 지나면은
1: 그렇죠.
0: 다 괜찮아지고 네네. 또 군인들이 하루 종일 네. 훈련 받고 하다 보면 다 피곤해서
1: 피곤할 텐데.
0: 옆에서 누가 뭐 탱크처럼 고르다 네. 잘 잡니다.
1: 에이.
0: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1: 네.
0: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 군대 간 지 5개월입니다. 그동안 코골이 문제로 인해서 내부 안에 사람들로부터 그치. 여러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그 아들이 군대 생활하는 동안에 코골이 문제로 내부만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끼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밤에 코골지 않고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그 모든 이비인후과의 과정도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0: 또한 코를 곤다 할지라도 함께 내무반에 생활하는 모든 동료들과 하나님의 모든 군인 국군 장병들이 하루 종일 피곤한 군사훈련을 받고 피곤해서 옆에서 코를 고르도 다 깊은 단잠을 잘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 아멘.
0: 예민한 사람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어느 순간 다 평안하게 서로가 도와가며 군 생활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이제 군생활 5개월입니다. 적응하는 기간이 오니 하나님의 아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힘주시옵시고 또 이 시간이 지나가면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하는 싶을 정도로 잘 적응할 터이니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도 힘주시고 또 그 이야기를 듣는 아버지 하나님 후방에 계시는 부모님들 염려될 수밖에 없사오나 하나님이 염려보다 기도함으로 아들의 군생활을 기도로 응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온 식구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옵시고 기쁨과 감사함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들도 이제 군생활 5개월이 지나서 남은 군생활 잘 마치고 전역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안보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네, 목사님 기도드리는데 제가 생각이 하나 났어요. 저희 목사님도 커 피곤할 때 엄청 골거든요.
0: 네.
1: 근데 옆으로 놓으면 안 골아요. 아드님한테 꼭 알려주세요.
0: 이렇게 그러시군요.
1: 어, 옆으로 보면 이렇게 여보 옆으로 코를 넘어 보니까 제가 힘들어서
0: 네.
1: 여보 옆으로 좀 놓아요. 옆으로 놓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진짜 코 안 골더라고요.
0: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자세만 조금만 바꿔도
1: 네네네.
0: 호흡하는 게 다를 수 있으니까
1: 네네.
0: 그럴 수 있어요.
1: 아, 이렇게 또 생각나겠네요. 네, 좋은 군생활 되길 바랍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9215번님 중고고 현장에서 힘든 일을 하는 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아들이 6월 13일에 로도와 기증기 실기 시험이 있습니다.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올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허락해 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0: 네. 네. 아드님이 그 직장 자체가 중공업이니까
1: 네.
0: 다 아마 무거운 장비들을 다루고 그런 것 같고 지금 페로다와 또 기증기 여러 가지 네. 뭐 또 그 시험 실기 네. 시험 있다고 그러니까 아마 좋은 결과 있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0: 그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0: 9215님의 아드님, 아버지 하나님, 중공업 현장에서 취업을 해서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하는 그 자체가 힘들기도 하고 안전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회사들마다 요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사오니 아들이 근무하는 회사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잘하여 아들이 직장 생활하는 일에 조금도 어렵지 않도록, 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안보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 6월 13일에 로드와 또 기중기 실기 시험이 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는 시험이고, 그 일들을 통해서 앞으로 또 중공업 현장에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그동안 시험 준비를 열심히 했을 터인데 이번 실기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과목이 다 폐쇄될 수 있도록, 그리고 면허증을 다 취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안정된 일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미래와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이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안보하여 주시옵시며, 배후에서 늘 기도하는 부모님의 기도와 간구가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멘. 아들에게는 응답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좋은 결과 있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아멘.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0: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우리의 작은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생방송 소망의 기도.
2: 네, 다음 사연 소개해드립니다. 익명으로 왔네요. 불신자 남편의 욱하는 성향과 권위적이고 약간의 폭력성이 있어 대화와 소통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담배를 펴서 가족들이 매우 힘들어합니다. 지혜 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2중, 3중 공 것 같아요. 목사님. 네.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3: 근데 그래도 감사한 건요.
2: 네.
3: 이 가정의 아내 되시는 분이 그래도 기도하는 분이고 믿음의 분이라는 거예요.
2: 네.
3: 그래서 남편의 그런 가부장적인 생활에서 그래도 기도하는 아내를 만난 이 남편의 사실 복 있는 남편인데 복을 복으로 모르니까
2: 모르죠.
3: 그래요. 네. 그래서 남편도 아내의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남편이 바뀌어질 날이 곧 오리라고 믿습니다.
2: 아멘.
3: 그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2: 주님.
3: 지금 이 시대 불신의 남편과 불신자 남편과 함께 생활하는 이 아내의 삶을 우리는 기도 제목으로 듣습니다.
2: 주님.
3: 아버지 하나님, 욱하는 마음, 그리고 권위적인 태도, 약간의 폭력성, 그리고 또 담배로 인해서 가족 간에 끼치는 그 피해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이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아내가 그래도 감사한 것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 남편을 걱정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그 남편을 올려드리는 이 마음이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공감한 것처럼 아내의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이 주께로 돌아올 날이 있음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그 앞에도 경건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것처럼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시간들 속에 그 남편을 향한 아내의 간절한 마음 끊임없이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가 남편의 욱하는 성향도 그리고 권위적인 태도도 약간의 폭력성도 그리고 담배 문제도 어느 순간 봄날에 눈 녹듯이 다 해결되어지고 녹아지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이 귀한 아내를 만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남편의 마음을 바꿔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의지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그 남편을 친히 감화 감동 지켜주시고 만져주시고 그의 마음을 바꿔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2: 아멘.
3: 그리함으로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참된 평안이 찾아오게 하시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가정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아내분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남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2: 아멘.
3: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 아멘. 네, 정말 고생 많으신데 목사님 말씀처럼 그래도 예수님 믿는 분이니까 우리에게 또 소망이 있고 또 함께 우리 청취자분들도 기도해 주셨는데 좋은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인내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다음 사연입니다. 2935번님, 이혼의 위기 앞에 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 남편과의 감정의 싸움으로 인해 남편은 저를 투명인간처럼 무시하고 생활비를 안 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이 시집와서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이기게 하셨는데 이번 문제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셨네요.
3: 아유, 가정의 달 참 이 기도 제목을 올리기까지 수없이 기도했을 거이고 수없이 마음에 또 생각을 많이 했을 터인데 좋은 이 위기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구 사모님, 하나님께서 이혼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가정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여 시작부터가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시어머니와의 갈등, 남편과의 감정의 싸움들 그로 인해서 부부관계가 지금 원만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투명인간 보듯이 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은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감정의

0: 볼들이 깊어져가고 생활의 고가지 깊어져가는 이런 상황 속에
1: 주님.
0: 이 결혼을 계속 유지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수 없는 갈등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이 아내분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마음을 강하고 담대케 하여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0: 그리함으로 통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살아보려고 애쓰는 귀한 분의 마음을 통하여서 이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같이 살 때 그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다가 하나님이 서로가 헤어지고 만약 갈라졌을 때에 그 소중함을 뒤늦게 깨달았을 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1: 아버지.
0: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서로가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소중한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아내로,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며느리로,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시어머니로, 남편으로 서로가 더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안에서 이 가정을 회복하는 방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사오나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분의 기도 제목처럼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이 가정 위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0: 성령으로 간섭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네, 2935번님 그동안 얼마나 많은 힘든과 고통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목사님 기도하시는데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 지사님, 아니 우리 2935님의 그런 모든 걸 기억하시고 다 보고 계신다는 그런 마음을 주시네요. 조금만 더 힘내시고 그동안도 참 어려운 고비고비 넘겼듯이 이번 문제도 잘 이겨내실 줄 믿습니다. 네, 다음 사연입니다. 4475번님, 엄마가 암투병으로 천국 가신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엄마 케어하느라 교회를 출석하지 못했는데 다시 예배 드려야 하는데 못 가고 있습니다. 마음은 그러지 않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다시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아, 그렇죠.
0: 네, 사람의 예. 살아가는 동안에
1: 예, 예, 예.
0: 아마 제일 큰 아픔이 죽음으로 헤어지는 아픔일 거예요.
1: 그렇죠.
0: 아마도 엄마 암투병 하는 동안에
1: 예.
0: 이 따님도 아마 많이 곁에서 아마 도왔을 것이고, 이게 나온 대로 그동안 제가 엄마를 케어하느라고 교회 출석까지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 이런 상황. 그리고 그렇게 하는 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또 거기 오는 상실감도 컸을 것이고, 또 따님들은 어머니가 먼저 가시고 난 후에 겪는 그 감정의 그 아픔들이 아마 더 예. 심한 것 같아요.
1: 예.
0: 잘 회복하고 교회 가서 위로받고
1: 예.
0: 말씀 듣는 가운데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4475님 어머니께서 암투병으로 천국 가신 지 한 달 넘었습니다.
1: 그치.
0: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가실 때는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이 가시고 난 후에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이 따님께서 어머니를 케어하느라고 힘도 들었겠지만은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그 빈자리를 생각하면은 그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아쉬움, 안타까움들 아마 더 배나 더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 터인데, 그로 인하여 마음은 교회를 가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질 못해서 아직 교회 출석을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기도 제목 올린 것은 이제 이번 주부터 교회를 가야 되리라는 결심을 가지고 아마 이 기도 제목을 올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어머니가 가신 그 빈자리에 대한 그 아픔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 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이 위로하시는 그 위로를 듣기를 소원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따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어머니가 남겨주신 그 모든 시간들을 생각하며 위로받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찬양 듣는 가운데 위로받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위로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1: 아멘.
0: 예배드리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몸이 움직이는 행동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수 있도록 육체적 건강도, 힘도, 마음의 움직임도, 그리고 이번 주일에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경우든 주일 전에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리라는 그 결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 아멘. 네,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많이 힘든 시간 혼자 있으면 더 힘든데 또 교회 가서 위로와 또 하나님의 위로와 교우들의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이번 사연은 이제 마지막 사연 될 것 같습니다. 4625 부모님, 아버지께서 작년 5월에 뇌졸중으로 수술을 3번 받으셨는데 수술 때

0: 때마다 극동방송 기도 요청을 드렸었고 그때마다 수술이 잘 되어 지금은 태어나여 느리지만 걸어 다니시고 인지 능력도 좋아지셨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더 회복되어 일상을 회복하고 믿음 생활도 회복하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너무 감사드리네요. 그렇죠?
1: 네. 네. 그래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계속 수술을 받으셔서 네, 아마 네. 잘 지금 회복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하고요. 네, 네, 네. 우리 또 중보기도 팀들 계속 기도 기억하시며 기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4656님 아버지께서 작년 5월에 뇌졸중으로 수술을 3번 받으셨는데 그때마다 우리 극동방송의 기도팀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수술의 결과가 좋아지고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퇴원하셔서 이제 걸어다니시면서 인지능력도 돌아오고 여러가지 모든 삶의 회복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사온데 이제 그 모든 과정들을 다 통과하고 더 빠른 회복을 통해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세 번의 수술을 받는 과정 동안 하나님이 함께 기도했던 모든 극동방송의 기도팀들과 하나님 그 주변의 중보기도팀들 그 기도대로 아버지 하나님 귀한 4620님의 아버님께서 회복하는 과정 외에도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잘 회복되고 일상으로 돌아와서 모든 건강이 하나님의 전과 같이 또 뇌졸중으로 고통받기 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기능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0: 아멘.
1: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귀한 여러분의 귀한 사연 또 같이 중보해 주시며 사연을 올려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기도 제목대로 우리 목사님 기도와 청취자분들의 함께 중보로 잘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경남감염교회 정광석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제작의 최상열 PD, 저는 순복음 창원교회 최선미 사모였습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오늘 이 시간은 통영복된교회 안상국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함께 하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2: 임마누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하여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복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절 2절은 지난번 방송을 통하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만 한다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것인데,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만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은 무슨 짓을 했으라

도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옳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무엇이든지 기도하여 전능하신 능력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3절부터 나오는 지켜주시는 복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돈, 건강, 사업, 직장, 자녀와 부모, 교회와 목사님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제 성도들은 1번 빼고 전부 다라고 하였습니다. 1번은 돈인데 누가 지켜줘야 할 만큼의 돈은 없겠죠. 몇몇 부류에 계신 분들 외에는 돈 지켜달라는 분들이 없겠죠. 차라리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하시겠죠. 그런데 이러한 지켜주심도 좋으나 성경은 더 나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음과 생각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과 4장 6절에 기록된 염려가 발생되어 기도하는데 그 기도와 마음과 생각에 무슨 연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였습니다. 염려가 발생하면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지켜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런데 그리 기도하면 그냥 도와줄게 하심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이길래 그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겠습니까? 즉 마생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생은 무엇입니까? 마음과 생각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어느 한 분이 제게 밥을 사준다길래 어렵게 사는데 괜찮다라고 도리어 제가 사드리겠습니다라고 하였더니 자기에게는 든든한 마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통이 무엇일까 한참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물었습니다. 마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마통은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마생, 즉 마음과 생각입니다. 어떤 마음과 생각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하는 문제를 능히 해결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생각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모세가 죽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 그의 뒤를 잇게 하셨는데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시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즉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금방 이랬다 금방 저랬다거나 화장실을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고 변덕이 죽을 듯 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은 든든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사정 탓, 환경 탓 하면서 어기게 된다면 그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도 모든 사람이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셨고 잠언 16장 32절에서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또한 잠언 14장 29절에서는 마음이 조급하지 말고 30절에서는 평온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란 겁니다. 바로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0: 특징 중 하나는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셨습니다. 반대로 흔들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툭하면 시험 들었다 합니다. 또한 툭하면 입힌 게 접힌 게 하면서 주의 일에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그런 자에게 차라리 시험 들어라, 또한 그런 자에게 주의 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연구하니 이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을 사랑함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달래기도 합니다만은 얽매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왠가하면 이미 감당할 능력이 성령으로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동안 목회를 하다 보니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저런 사유들이 많습니다만은 저는 그들을 잡지 않습니다. 잡아도 결국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에 힘 빼지 않고 차라리 처음 교회 오신 분들에게 더 잘하려고 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한 교회를 죽도록 섬기가시는 성도님들에게도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 시험들, 이유 등 이런 것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죽도록 충성해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게 보시겠습니까? 또한 어찌 그를 복되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어려운 일들은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수도 없이 많이 발생합니다. 시험들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는 바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마생을 지키심으로 인해 주님은 자신의 일을 우리를 통하여 그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되 우리들의 환경도 지켜주시고 특히 마생을 지켜주심으로 주님의 도움을 받으시며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해 가는 복된 청지자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을 빕니다.
1: 은혜의 말씀 지금까지 통영 복된 교회 안상국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07-1333-3927번 0507-1333-3927번 통영 복된 교회로 연락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5월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5월 2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사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성시화 운동본부 주관 2026년 제18회 호영남 한마음 성시화대회가 5월 29일 금요일 오전 11시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47-7993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에서 심장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사랑의 음악회를 무료로 개최합니다. 5월 31일 주일 오후 2시 창원 두레교회에서 찬양사역자 갓서번트가 함께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255-4105번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사역자 송정미 사모와 함께하는 찬양 콘서트가 6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 50분 평원동 진주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93-0729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기독교 하모니카 합주단 창단을 위한 3개월 교육과정에 참가할 분들을 모집합니다. 6월부터 8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와 토요일 저녁 7시 마산 산호교회에서 진행되며 40세 이상 세례교인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 010-5590-9000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2026년 극동방송 주제 3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1: 극동방송에서 경고를 알려드립니다.

2026년 5월 22일 금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오순절 교단의 핵심 신앙인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의 지평을 지구적 기후위기와 사회적 공적 책임으로 전격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세대학교 영산신앙연구소는 어제 경기도 군포 한세대에서 기후위기 시대와 오순절 공공신학을 주제로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국내외 학자들은 성령운동의 범위를 개인의 영성을 넘어 탄소중립 실천과 창조세계 전체의 치유로 넓히는 생태적 오중복음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기조발제에 나선 빅터리 말레이시아 성경신학교 총장은 아시아 오순절 교회가 그동안 성장에 비해 공적 참여를 뒷받침할 신학적 체계가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외에서 유입된 왜곡된 정치신학이 교회를

0: 적거든요. 하지만 지금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진정한 기도가 뭔지, 영적인 양식이 뭔지 진짜로 가르쳐준다고요.
1: 아, 저희도 교회 다녀요. 문에도 교회 이름 붙여놨는데.
0: 아, 그거 저도 봤지요.
1: 아, 예.
0: 하지만은 일반 교회는 껍데기만 남아있을 뿐 진짜 진리는 그분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거든요. 참된 기도를 하면 다 알 수 있습니다.
2: 잠시만요. 혹시 그분인가 뭔가, 아니 그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잘해준 겁니까?
0: 그런 건 아니고.
1: 아, 저기요.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참된 기도를 하시면 뭔가 다르실 테니까 저희 부부가 이 집에서 진짜 원하는 게 뭔지도 아시겠네요?
0: 일단 신혼이시니까 자녀 아니겠습니까? 자녀. 맞지요?
1: 저희는요 조용히 지내는 걸 제일 바란다고요.
2: 그러니까 다시는 우리 집에는 오지 마이소. 그리고 우리 교회도 껍데기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나갈 때 문 앞에 있는 교회 이름 단디 보고 나가이소. 예!
1: 이웃의 친절이 때론 무서운 덫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속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0: 2단 브레이커
2: 단디 보이소이.
0: 이 캠페인은
1: 디아코노스와 영랑권 극동방송이
3: 함께합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요?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조건적인 경우가 참 많죠. 좋은 사람만 사랑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경우가 조건적인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죠. 왜냐하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거든요. 자신을 배신한 제자도 예수님께서는 다 용서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한 사람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느껴보시고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시고요. 그리고 용감하게 한번 다가가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시고 삶에 적용해 보신다면 너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겠습니다. 할렐루야.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빛과 소금. 빛과 소금 오늘 이 시간에는 진주교회 김기덕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까지를 본문으로 진짜 부부의 세계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2: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드라마가 대히트를 친 적이 있습니다. 시청률이 굉장히 높았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 부부의 세계에서 나오는 유명한 말이라고 할까요? 사랑하는 게 죄가 아니잖아 그랬거든요. 그게 뭐냐면 불륜도 사랑이라는 말을 미화시킨 말이거든요. 그게 그 말이 얼마나 탐욕적이고 얼마나 세상적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곡된 사랑을 하고 있는 거죠. 원래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사랑과 완전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진짜 가정, 진짜 부부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요. 그냥 감정으로 좋아서 만나서 결혼했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가정의 소중함과 배우자의 소중함을 놓치고 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 시간에 또 가정 안에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성령께서 그분들의 마음도 특별히 만져가시기를 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설계하신 진짜 이 부부는 어떤 건가, 부부의 세계는 어떤 건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배우려고 그럽니다. 이 메시지는 원래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 전개해 주셨고, 에베소의 흐름을 몇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을 나가기 전에 교회 안에서 많이 영적으로 훈련받고 세상으로 나갔을 때 빛의 자녀로서 많이

마귀와 싸워야 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의 모습을 보여줄 때 내 기독교인이다 이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위대한 존재가 있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부부 가정에 대한 얘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1세기의 로마 사회는 굉장히 여러분 가부장적인 사회였어요. 우리나라도 가부장적이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온 나라가 보면은 전부 가부장적인 이 문화 가운데 있습니다. 당시에 보면은 로마스 그리스 사회 안에서는 이 남편의 권위가 아내와 자식이 소유물로 들어와요. 엄청난 권위가 있는 거,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시대에, 이 삭막한 시대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엄청난 핵폭탄 같은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부부 안에 피차 복종하라. 이 얘기가 가정을 이루어 나갈 때 가정의 설계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만든 게 아니라 가정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이죠. 인간이 고안해서 인간이 그저 짝짝꿍 해가지고 우리 한번 패밀리 만들어보자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계획 속에 주어지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렇죠? 오늘날 아픈 시대에 가정의 온전한 모습이 없어서 우리가 좀 슬프지만 원래 가정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세상 풍조나 임의적으로 만들어진 문화에 의해서 가정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매뉴얼이 있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 제품을 가전제품을 사더라도 그 가전제품을 정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설명서를 읽어보듯이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가정설명서라고 할 수 있는 부부설명서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매뉴얼을 보고 가정을 바로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매뉴얼을 읽지 못하면 이제 사고가 나옵니다. 사고가 터집니다. 성경적인 매뉴얼을 알지 못하고 남편과 아내의 삶이 되어진다면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굉장히 인정받고 있는데 가정만 들어가면 지옥 같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 관계가 너무 좋아서 뜨거운데 가정만 가면 늘 싸우고 마주하는 가족에 대해서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속으로 품고 있는 말이 정말 가정의 지옥 같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남 모르게 눈물 흘리는 성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을 때는 정말 행복할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대립되어지고 갈등이 생기고 숱한 싸움 속에서 그렇게 기대했던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믿지 못하게 되어지고 또 그렇게 과정 가운데 스스로의 또 민낯이 드러나서 나중에 정말 이 결혼 생활이 오래 갈까 정말 줄타기를 하고 있는 오늘날 현대 부부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참 희한하죠. 세월이 흐르면 문명이 발전하면 가정도 더 좋아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문명이 발달할수록 가정의 위기는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매뉴얼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느 조사에서 결혼한 지 20년 이상 된 부부에게 당신은 다시 태어나도 당신의 배우자와 함께 결혼할 의사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물음에 지금의 남편을 다시 만나고 싶다라고 대답한 아내들 퍼센테이지가 5%. 5%. 이 씁쓸한 현실 앞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다양한 이유 가운데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성격 차이라고 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성격 차이가 없는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기독 상담가이고 또 화려한 저술가인 존 그레이 박사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하는 좋은 책을 내어놨는데 이 책은 필독서라고 제가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각자가 남자와 여자가 다른 행성에서 살다 보니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감정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뭐냐 하면 내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의 방식으로 소통하는 기술이 사랑이다 그래요. 여러분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그 차이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계를 맺어가느냐 깨어지느냐 차이가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내 중심으로 살아왔던 과거의 이기적인 잔여물이 우리 부부 생활 안에도 여전히 이렇게 침전물처럼 가라앉아 있다가 이기심이라고 하는 작대기가 한번 휘젓기 시작하면 그 침전물이 너무 깊이 있게 올라와가지고 이게 결국은 터지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충돌이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혼인문 갔다가 깨어지는 부부들도 꽤 많습니다. 왜 사랑하면서 결혼했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누구나 여러분 다 사랑하면서 결혼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하면서 결혼했지만 이렇게 힘들어지는 이유가 조금 살다 보니까 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안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건 착각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착각이다. 예, 내 마음하고 안 맞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어설픈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마음하고 맞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 예, 없어요. 여러분의 신이 여러분 신고 있는 신이 여러분의 발에 맞출 정도면 충분한 거지. 사람이 나에게 맞출 수 있는 건 없어요. 마음 맞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안 맞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는 서로 잘 안 맞으면 잘못 만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부가 서로 맞지 않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정상입니다. 결혼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에요. 결혼은 궁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데 따라합시다. 결혼은 궁합이 아니다. 궁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중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원래 도무지 맞지 않는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가게 해서 그 가정 속에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가정설계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참 만남의 신비죠. 제대로 맞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서로 끌리게 되어지고 그렇게 맞지 않는 커플이 만나서 마침내 정말 건강한 가정을 이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플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과 의지만으로는 이 일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부관계를 얘기할 때에 이 5장 21절 이하를 얘기할 때에 이 부분만을 보지 말고 그 위에 있는 문맥을 봐야 되는데 먼저 5장 18절에 있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의 단계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복종이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예배의 현장에서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19절에 시와 아름다운 노래로 화답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라고 얘기합니다. 예배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면서 은혜를 받고 날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내 성숙이 일어날 때 조금씩 나 중심에서 그 사랑 중심으로 이완이 되어지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충만이 있을 때 예배가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내 자아가 죽습니다. 내 자아가 죽게 되어지면 배우자를 향하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적인 가정의 원리를 얘기할 때 먼저 아내들이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22절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여러분 그냥 복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복종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말이 결코 어렵습니다. 절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복종이라는 말 자체를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는 단어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억지로 굴복해야만 하는 것 같아서 억울한 거예요. 내가 복종하면, 내가 순종하면 왠지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그가 나한테 해주는 것에 비해서 내가 너무 손해보는 것 같아서 이 복종이 안 되는 것이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복종은 그런 비인격적인 굴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헬라어 원어적 의미로는 뭐냐 하면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상대방보다 더 아래에 두며 기쁨으로 섬기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이유는 중요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남편이, 조금 더 크게 해주세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기 때문이다. 23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아내들께서 굉장히 오해를 하고 또 남편들이 이 얘기를 자꾸 써먹게 되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몰라서 하는 얘기일 겁니다. 머리라고 하는 표현은 인격적으로 우월하다 이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에서 그 말을 풀어주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럽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버리면 이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보다 위에 있다는 개념으로 삼위일체의 이단적인 요소를 갖고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위아래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역할의 문제입니다.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들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성부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성자 예수님의 역할이 있음을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 성부 하나님 위에 그 아래에 성자 예수님 있고 그 아래에 성령 하나님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종은 뭐냐 하면은 서로 그 안에서 서로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복종은 군림하는 권력이 아닙니다. 상대의 말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 주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남편이 아내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이자 복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경청하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잘 듣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 신비로운 비밀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하여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사실 바울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부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신 것처럼 사실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는 진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 남편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내 고집대로 아내를 쥐고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머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해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남편들은 자신이 가정을 지키는 머리로서의 존재를 인식하며 그것을 다스려 나가시는 그리스도의 통치 앞에 굴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남편이 머리 된 역할입니다. 아내는 그처럼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남편이 가정의 머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아내의 역할입니다.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걸 가르치는데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다 보니 이걸 잘 못 배웠기 때문이기도 하죠. 핵심적인 가르침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순종합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다시 한번,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교회 창립자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죠. 교회가 완전 인간 집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봉종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교회에게 일방적으로 복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부부 생활 가운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양극화예요. 남편은 아내를 향하여서 뭔가를 지나치게 자꾸 강요를 하고 굴레를 씌우는 것이 많아요. 반대로 아내는 남편에게 굉장히 거부감적인 또 남성에 대한

0: 처무스러운 것들이 여성들 안에는 잔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부딪히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 참 복종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따라합시다.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주도권 싸움을 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돈을 더 많이 벌기 때문에, 누가 더 능력이 많기 때문에 그 머리 위에 위치에 서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라는 것은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를 살려내신 것처럼 남편이 가정 안에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내는 남편의 자리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 리더십에 잘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서를 통하여 남편의 위치와 아내의 위치를 정확하게 배정을 해 주셨습니다. 설사 남편이 그 머리된 위치가 되었다 할지라도 쥐고 흔들고 독단적으로 뭔가 힘을 발휘하라 이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역할의 문제입니다. 아내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남편의 리더십에 대해서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남편을 인정해 줘야 돼요. 존중해 줘야 돼요. 좀 못난 남편이 있더라도 남편이니까. 부모가 지난주일 말씀처럼 부모가 좀 약하더라도 부모의 존재로서의 인정을 해주는 것처럼 인정해 줘야 돼. 오늘날 남편분들이 많이 기가 죽어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희한하게 이 세상이 급격히 바뀌면서 이 가정의 주도권을 여성분들, 아내분들이 많이 가지고 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특별한 경우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오늘날 가정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남성들의, 남편들의 기가 땅에 떨어졌다는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사랑하는 우리 여성도님들, 아내분들이요. 남편의 기를 죽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남편보다 신앙이 훨씬 좋더라도 신앙을 무기 삼아서 남편을 무시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위치를 잘 세워줘야 합니다. 여러분, 돕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도와줄 수 있는 분량이 있기 때문에 도울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담이 하와를 돕는 배필로 여기지 않고 하와인 아내를 보고 남편을 돕는 배필이라고 먼저 정해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존귀하고 강인한 역할을, 돕는 역할을 여성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성은 남성처럼 그런 힘이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세우는 존재가 여성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을 남성답게, 남편을 영적으로 세울 수 있는 그 독특한 힘이 아내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남편이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우리 아내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 드린 우리가, 우리 아내들이요, 여러분들께서 남편이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남편에게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아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아내로부터 이 부름을, 아내부터 먼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고 아내 여러분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을 세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메시지입니다. 25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시작.
1: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0: 남편에게 주어진 책임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남편들의 책임은 아내를 위하여 죽어야 됩니다. 아내를 위하여 희생해야 됩니다. 아내를 위하여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입니다. 감정이 생기면 사랑하고 감정이 떨어지면 그냥 멈추는 가벼운 세상적인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조건 없이 자기를 깨뜨려서 전적으로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비이기적인 사랑. 그게 여러분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교회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책임과 사명을 다해 주셨습니다. 그게 희생이고 사랑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책임을 다하는

0: 는 사랑입니다. 아내를 향한 이 사랑의 책임을 묵묵히 지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아가페는 조금 더요. 아가페는 책임을 지는 것이다. 남편은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아내를 보호할 책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남편분들은. 왜 책임을 져야 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결혼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 커버넌트이기 때문입니다.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은 거래입니다. 거래로서의 사랑은 오래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거래하다가 기분 나쁘면 깨면 됩니다. 그런데 언약은 다릅니다. 언약은 이해 타산과 상관없이 깨어질 수 없는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결혼의 핵심은 바로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부부가 되었다는 것은 언약입니다. 요즘에는 계약 결혼이 많아졌습니다. 서로 좀 살아보고 난 다음에 결혼하자는 말을 합니다. 동거 문화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된 겁니다. 결혼은 한번 해보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부 생활이라는 것은 언약입니다. 두 사람만의 합의로 이루어진 결혼은 두 사람의 합의에 따라서 언제든지 쫑날 수 있습니다. 언약은 결혼하는 당사자들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루어졌습니다. 혹시나 일반적인 결혼을 해왔더라도 누군가 먼저 이 사실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그 사람을 통하여 그 가정에게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약은요, 우리의 결혼 생활이 위태할 때 이 언약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보호망 역할을 해주는 것이 언약입니다. 안 싸워야 된다는 생각은 저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근데 안 싸울 수가 없어요, 존재가. 우리 존재는 싸울 수밖에 없는, 이렇게 자칫하면 오해하면 안 되는데, 싸우라는 것을 부추기는 말씀이 아니라, 싸울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끝장을 보는 싸움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숙되지 못한 거예요. 싸움의 횟수가 줄어드는 것이 정상, 또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 싸움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거는 설계도를 못 보고 가고 있는 거예요. 감정 중심이고 자기 생각 중심이기 때문에 싸움이 빈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전서에는 남편들아, 아내가 이런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3장 7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1: 이와 같이 자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0: 아멘. 여기까지만요. 예, 여러분, 아내는 육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보호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기질 자체가 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금만 부딪히면 깨어질 수 있는 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자칫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지유와 힘을 가지고 아내를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데 아내에게 힘을 쓰는 순간, 잘 들어보십시오. 아내를 위해서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아내에게 힘을 쏟아붓는 순간,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깁니다. 힘의 남용이 가정을 힘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남자에게 주어진 힘은 무거운 짐을 들 때나 집에 도둑이 올 때나 바퀴벌레 잡을 때 써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힘을 아내에게 온갖 말로, 심지어는 폭력으로, 심지어는 자기의 어떤 지위와 그 어떤 물질적인 힘을 가지고 굉장히 어리석은 남편이죠. 오늘 이 시간에 오신 남편분들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괜히 힘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힘은 가정을 살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남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27절에서 이렇게 콕 집어가지고 남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1: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0: 아멘. 아멘. 남편의 책임은 거룩함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목적은 교회가 세상에서 구별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교회가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의 아름다움은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거룩에 있습니다. 거룩. 순결에 있습니다.

0: 아무리 겉으로 아름다워 보여도 정절을 잃어버리면 끝입니다. 가정의 영광스러움은 거룩함에 있어요. 거룩함. 말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가정 안에서는 남편은 남편의 역할이 있고 아내는 아내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많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건강한 가정으로 빚어가십니다. 부부의 관계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풍성함을 이렇게 몸소 체득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관계 안에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행복을 여러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행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1: 빛과 소금, 지금까지 진주교회 김기덕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알길 원하시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743-2003번 진주교회로 전화주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부활의 그날 다시 만날 우리 창원공원 묘원과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김보령입니다.
1: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의 작곡자 돈 모헨에게는 찬양에 얽힌 특별한 사연이 있는데요. 1984년 겨울, 그의 처형 가족이 여행을 다녀오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량은 크게 파손됐고 아이들은 차 밖으로 튕겨나갔고

0: 고요. 9살 조카는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온 가정에 찾아온 이 비극적인 현실을 누구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죠. 조카를 잃은 가족에게 어떤 말로 위로해야 할지 몰랐던 돈 모에는 무작정 성경을 펼쳤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이었는데요. 내가 광야의 길을 내며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 멜로디가 떠올랐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네, 절망의 한가운데서 탄생한 이 노래는 이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찬양이 됐다고 하는데요. 목사님,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또 깨닫게 되네요.
1: 잠언서에 보면은 길이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 네. 뭐 우리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니. 그런데 이 길, 우리가 어떤 때는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잘못 들을 수도 있고,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올 자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올 수가 없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다면 하나님의 길, 예수님의 길, 성경의 길이라고 보는데, 사실 자동차 운전하다가 길 잘못 들을 수도 있고, 그럼 다시 나와서 제대로 된 길로 가야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잘못 들을 수가 있지. 그걸 다시 성경을 봐가지고 올바른 길로 가야 돼.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 길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0: 네,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의 길로만 잘 따라가겠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함께한 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SF글로브 장경익 대표님을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흘러넘쳐 이제는 예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SF글로브 장경익 대표님을 만나봅니다.
0: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의

0: SF 글로브 대표로 계시는 장경익 대표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0: 먼저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천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경익 성도입니다. 반갑습니다.
2: 우리 정 사장님께서 예수 믿는 시기가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
1: 네, 맞습니다.
2: 한평생 살아오다가 갑자기 전도받고 예수를 믿게 되고 네.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있는데 옛날에 살던 방식, 예수 믿고 살던 방식 좀 변했어요?
1: 뭐 큰 변화가 갑자기 온 건 아니고 서서히 변하고 있습니다.
2: 그러니까 그전에 왜 내가 예수를 안 믿었던가 생각도 해보게 되고 네.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친구들도 예수 믿는 친구들이 생기게 되고
1: 네네 맞습니다.
2: 교회에 와보니까 어떻게 생각? 옛날에 교회 안 댕길 때하고 네. 지금 댕길 때 내가 왜 여태 교회를 안 나갔나?
1: 제가 밖에서 보던 교회하고 제가 원천 안디옥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 안에서 보던 분위기는 저의 생각에 차이가 많았는데요. 우선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해주고 감싸주고 서로의 안부를 물어주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저를 이제는 교회에 정착할 수 있게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2: 그러면 이제 장 대표께서는 네. 뭐 뻔하게 교회 안 댕겼으니까 아마 어머님 아버님도 교회 안 댕기는 분이고
1: 맞습니다.
2: 또 결혼을 해서 네.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을 거고요.
1: 네, 네.
2: 그러면은 그 사람들도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을 거고.
1: 네.
2: 그럼 지금 이제 남편이 예수를 믿었다, 교회를 네. 댕긴다. 아내가 이제 부담을 좀 느끼겠네요.
1: 실은 제가 그 앞전에 저희 신축 건물에 저기 목사님께서 직접 대방해 주셔서 신방 기도를 드려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받으시면서. 가족들이 마음이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말씀대로 좀 뭐 시간이 걸리겠지만 전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그러면 장 대표께서 네. 전도를 해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네네 맞습니다.
2: 그 사람이 같은 동네 살죠?
1: 네 맞습니다. 예.
2: 그런데 예. 어떻게 전도를 했어요?
1: 아 제가 그 저기 법인 명의로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신축하는데 신축하려면 시공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시공사 대표님이 정정현 장로님이셨습니다.
0: 네. 예. 그 시공사 대표님과의 인연을 통해서 그분의 전도로 또 안디옥 교회에 출석하시게 된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0: 네. 처음에 그러면 장로님으로부터 네. 교회에 나가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으셨을 때 네. 기분이 어떠셨어요?
1: 그때 당시는 좀 처음에는 마음에 확 안 닿았죠. 닿지는 않았었는데 좀 시간이 흐르면서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니까 그 저기 정종규 장로님께서 진정성 있는 말씀으로 또 정종규 장로님께서 믿음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도 느꼈고 그래서 이제는 아 제가 한번 나가 보겠다.
2: 근데 갑자기 남편이 교회 댕기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네. 부인께서 좀 의아할 텐데 그걸 네. 어떻게 지금 무마를 하고 있어요?
1: 제가 이제는 장점이 좀 성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그 하고자 하면은 좀 뭐 꾸준히 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서 그 교회 나가겠다, 믿음 생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저기 서로가 그런 종교에 대해서 서로 뭐 그렇게 그 전까지 뭐 종교를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렇게까지 이제 뭐 서로 타치를 하지 않거든요, 서로가. 그래서 이제는, 아, 그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다니게 됐고, 제가 이제는 집에서 식사할 때나 이제 둘이 같이 있을 때 이제 가끔 교회 분위기도 얘기하고, 목사님 말씀도 드리고.
0: 그러세요? 네. 네. 그래도 뭐 집안에서 가족분들의 큰 반대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네요.
1: 그런
0: 감사하네요.
1: 네. 네. 네.
2: 그러면 저 제가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네. 그 사업을. 네. 역시 무슨 재료 헌금을 가지고 만드는 사업인데 네. 처음부터 그거 시작하셨어요?
1: 아니요. 저는 원래 토목을 전공해가지고요. 토목 졸업하고 취업을 나갔는데 적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찍 그만두고 이제 다른 일을 알아보다가 주변에 있는 지인이 이 섬유 관련

0: 법이 있는데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그럼 그거에 대한 장점이 뭐냐 그러니까는 제가 하고 있는 업에 대한 장점이 일을 열심히 해서 배워서 소액으로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 그거에 대한 메리트를

0: 스카프는 주가 아니고 부입니다. 주는 저기 지금 아나운서께서 장착하신 옷 있잖아요. 의류.
1: 네.
0: 그 원단, 저거에 대한 원단 완제품을 제가.
1: 아, 의류 원단을 만드는 사업을 하시는군요. 네.
2: 그런데 지금 우리 남자들은 양복해 입을 때 뭐 이태리 게 있고 독일 게 있고 뭐 국산 모직, 제일 모직 같은 게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사장님이 주로 관계하는 기지가 예를 들어 미은이로 한 건지 세어끄로 한 건지 다예요?
0: 네, 다 합니다.
2: 어, 그럼 제일 많이 대표적으로 많이 만드는 게 뭐예요?
0: 실크고요. 실크고 이제 면직물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프린트 쪽도 많이 하고요. 목사님께서 이제 안에 셔츠 있잖아요. 그 이제 선염 스트라이프라는데 면 선염 스트라이프 그런 셔츠감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포츠 의류에 들어가는 이제는 뭐 이제 점퍼라든지 뭐 그런 거.
2: 그래 지금 그럼 이제 그 업을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해외 진출하거나 더 크게 확대를 할 생각은 없어요?
0: 아 생각은 요 근래에 좀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내수 위주로 진행은 됐다면 이제 해외 사업을 하나 꾸려가지고 그 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좀 진행해볼 생각은 있습니다.
1: 네. 섬유 관련 기업을 운영하시는 SF글로브 장경익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함께한 뒤에 계속해서 대표님의 간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언제부터 그럼 출석하셨나요?
1: 작년 2월경.
0: 아, 그렇군요. 예. 이제 1년 한 6개월 정도 예. 됐군요. 예. 네. 처음에 이제 또 정정균 장로님의 예. 인도로 네. 네, 안디옥 교회에 가셨잖아요. 예. 그때 예배 드리고 또 목사님의 설교 말씀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도 궁금해요.
1: 그 사람은 항상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이제는 제가 저는 이제 예배 시간에 맞춰서 가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보통은 이제 8시에서 9시 정도. 근데 이제 정경윤 장로님께서 5시 한 10분 정도? 그 정도까지 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찍 와서 목사님도 뵙고 그 차담회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보자고 그러셔서
0: 아,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예, 또 목사님과 예, 인사도 예, 나누고 예. 또 근데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예, 가지셨군요. 예,
1: 예. 네. 그게 이제 저한테는 첫인상이 되게 좋게 와닿았고
0: 네.
1: 되게 목사님 뵀는데 저는 목사님한테 작년 2월서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목사님 뵈면서 많이 놀래고 있어요.
0: 아, 어떤 네. 부분에 그렇게 많은 감동을 받으세요?
1: 너무 많아가지고 뭐 맨 처음에 이제 목사님 뵀을 때 연세가 이제 92세라 그러셨는데 눈빛 보고 놀랬고요. 목사님 눈빛 보고 그 다음에 이제는 설교하실 때 목소리 네. 듣고 놀랐고요. 그냥 좀 빨아들이는 그런 아우라가 있으셔서 그냥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제가 뭐 정종균 장로님이 나오라고 권유하지 않아서도 제가 스스로 이제 안디옥으로 향했던 것 같아요. 아. 주일 아침에.
0: 점점 더 예배를 사모하시게 됐군요. 네.
2: 그런데
0: 네.
2: 성탄절 때 침례 받는 모습을 내가 봤는데 네. 굉장히 심각하고 신중하고 거룩한 입장에서 침례를 받는데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1: 아, 하나님의 은혜로 침례를 받게 됐는데요. 믿음 가진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근데 맨 처음에는 침례 받는 거에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잘 큰 느낌이 없었는데 물 속에 들어가는 순간 뭔가 이렇게 제 자신이 내 있던 죄나 이런 때가 씻겨지고 벗겨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그 기억을 아직까지도 좀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참 침례의 예식이 경건하고 네. 거룩하고 네. 참 죽음을 상징하면서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을 증표해주는 구원받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는데 참 그 사진도 가지고 있겠네요. 그때
1: 네네,
2: 찍은 사진입니다.
1: 예, 예.
2: 예. 그래서 그걸 부인께서 보면은 뭐라고 그러실까?
1: 아, 그 집사람도 이제 세례받은 거 알고 있고요. 제가 사진도 보여줬고요.
0: 사모님께서 그 사진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1: 아, 이제는 진짜 그 교인이 됐구나. 아, 뭐 그런 얘기.
0: 네. 또 우리 사모님께서도 이제 대표님의 영향을 받아서 같이 또 예배에도 함께 하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신다면 참 좋겠네요.
1: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랑 같이 평생을 같이 할 그 동반자인데 제가 뭐 아닌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데 분명히 거기에 합류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0: 아멘.
1: 예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0: 네, 평소에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마음에 들어오는 말씀 또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1: 아, 저는 항상 기도드릴 때 하나님한테 사랑, 믿음, 겸손, 신뢰를 제 마음에 새겨달라고 하고 있고요. 네.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고 있어요. 요즘에는 또 데갈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나오는 매일 기뻐하라.
0: 쉬지 말고
1: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0: 아멘. 네. 그 말씀을 요즘 네. 늘 새기고 계시는군요. 그
1: 목사님께서 주일에 설교하실 때 네, 그런 말씀들을 그 유사 예를 들어서 많은 설교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들이 그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그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게 자연스럽게 새겨지는 것 같아요.
2: 그러면 이제 가족분들하고 저 점심 식사를 한다, 저녁 식사를 한다. 이제 식사기도 하기도 어정쩡하겠네요. 같이 집에서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섬유 관련 기업을 운영하시는 장경익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앞서서 이제 교회를 다니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다고 들었어요.

0: 죄송한데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1: 그러게. 예, 예. 그래도 그들 때가 빨리 와야죠.
0: 예, 예, 예.
2: 또 사모님께서도 이제 교회를 다닌 뒤에 우리 대표님의 점점 더 이제 변화되는 모습들을 옆에서 보면서 또 마음에 또 많은 움직임과 감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0: 항상 뭐 네. 저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매사에. 그래서 제가 잘하면 그 시기가 당겨질 것이고 제가 잘 못하면 그 시기가 언제일지도 모를 것 같고 네. 그런 생각으로 살
2: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섬유 관련 기업을 운영하시는 SF글로브 장경익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1: 그런데 이 회사가 이제 여러 개가 있겠죠? 같은 종류의 회사가.
0: 네, 맞습니다.
1: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이걸 뚫고 더 성장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제품을 만들겠다. 계속 기도하고 연구해야 되겠죠?
0: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이거 이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게 제가 이제 원단 소재 개발을 해서 그게 이제는 브랜드에 접목이 돼서 옷으로 만들어져서 판매가 잘 됐을 때 아, 저 원단이 저 옷의 저 원단이 내가 개발한 거. 그런 걸 보면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2: 실제로 사람들이 착용한 모습을 볼 때 네. 보람을 참 많이 느끼시겠어요. 네.
0: 저희가 뭐 시장 조사로 그 주말이면 백화점 같은 데도 이제는 나가고 그러는데 나가서 저희 제가 개발한 소재들이 디피돼 있고 그러는 거 보면 그게 이제 판매로 이어져서 더 잘 됐을 때는 많이 보람을 느끼죠.
1: 네. 아마 앞으로 좀 하나님께서 이제 장 대표님이 예수 믿고 장사도 내 장사가 아니다. 하나님의 장사다.
0: 아멘.
2: 아멘.
1: 그래서 여기서 내가 11조를 하나님한테 바치겠다. 그런데 이제 이게 크게 발전돼가지고 너무 잘 돼서 나는 10%를 가지고 먹고 살고 90%를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준다. 그럴 때가 왔으면 좋겠죠.
0: 감사합니다. 아멘.
2: 네. 우리 또 대표님의 사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또 큰 일을 이루시게 되기를 저희도 기도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0: 네.
1: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사업을 장 대표가 먼저 시작했나 부인께서 먼저 시작했나?
0: 아, 사업은 제가 1997년도에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98년도에 IMF가 오고 나서 뭐 부도하고 뭐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힘들 때 지금의 이제 SF 그때는 법인이 아니었는데 SF 오너랑 같이 합치게 됐어요.
2: 네.
0: 그 중간에 이제는 그 아는 지인이 연결을 해줘서 그래서 이제는 그분은 이제는 투자를 하는 개념으로 합류하셨고 저는 이제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이제는 한 17년을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 동업을
0: 예예 17년을 같이 한 2017년 6월에 저한테 회사를 물려받아라 인수인계 받아라 그래서 9월에 제가 인수인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2: 네, 또 그렇게 사업을 계속 이어오고 계시네요.
0: 네.
2: 사업을 하다 보면 참
0: 네.
2: 그렇게 어려움 또 우여곡절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0: 네.
2: 사업하면서 힘든 순간도 많이 겪으셨을 텐데
0: 네.
2: 어떠세요? 이렇게 주님을 믿고 나서 그런 어려움들을 또 믿음으로 극복하고 또 기도로 극복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0: 97년도면은 제가 이제 30대 초반이었어요.
2: 예.
0: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혈기왕성할 때다. 무슨 일인지 할 수 있는 그런 그 생각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이제는 그때부터 지금 제가 원천안대교 교회를 나온 하나님이 다 역사하지 않으셨나
2: 네.
0: 일찍 고난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아이가 넷인데 아이 넷을 키우다 보니까 뭐 경제적이라든지 그 와이프가 이제 아이들을 보육하는 데 있어서 힘든 부분이라든지 그런 어려움이 되게 많았지만 그게 이제 긍정적인 사고로 버텨올 수 있었는데 이렇게 오면서 제가 그 저기 뜻하지 않게 땅을 매입해서 사업을 신축하게 되면서 정종균 장로님 만나서 원천 안디옥교회에서 전도돼서 하나님을 뵙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런 걸 보고 제가 혼자서 있을 때 가만히 돌이켜보면

0: 이게 다 각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게 다 연결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아 이런 부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구나 그런 생각을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1: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예, 예.
2: 그런데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청취자들이 네. 장 대표가 어떤 사람인데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얘기를 지금 해놔. 이 회사 이름이 있어요?
0: 네. SF글로브 주식회사입니다.
1: 네.
2: 그러면 네. 옷도 만들어요?
0: 아, 옷은
2: 안 만들고
0: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2: 주로
0: 원단 완제품만 하고 있습니다.
2: 원단의 완제품.
0: 네, 원단 완제품. 뭐 원단을 가공까지 끝마쳐서 바로 옷을 만들 수 있게 그 전까지 준비를 해서 저희가 브랜드에 납품을 하는 거죠.
1: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섬유 관련 기업 운영하시는 장경익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사연 도착했는데요. 같이 나누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목사님. 방송을 통해 전해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들 정말 은혜와 감동입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로 염려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시간들이 스쳐갔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데 저는 아직도 연약한 믿음 안에서 허덕이고 있네요. 만나고 싶은 사람 간증을 통해 또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께 감사의 시간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제 안에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이만 글을 마칩니다. 안녕히 계세요.
1: 귀한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 채택된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함께 나누고픈 사연 있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찾아주시고요.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 아니라 극동방송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오늘 섬유 원단 기업 운영하시는 장경익 대표님과 함께 또 간증도 나누고 하나님과 또 교제하는 그 기쁨,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눴는데요. 또 끝으로 기도 제목 나누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0: 네, 그 제가 최근 하나님의 은혜로 건물을 신축하게 됐는데 그 공간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장소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제 가족이 구원을 위해서도 함께 기대해 주셨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2: 그 기도 동지들이 많으니까 네. 앞으로 극동방송에서도 기도해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세요.
0: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장경익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2: 잘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1: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바로 써먹는 AI 세미나 6월 2일 화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창원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마련됩니다.
1: 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제1한주교회 김태훈 목사입니다. 요즘 AI에 대해서 많이 들으시죠? 왠지 거부감과 두려움이 앞서고 또 나만 모르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도 드실 겁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직접 AI를 개발하고 학습시키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AI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또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요. 아무것도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오실 수 있고요. AI 활용 노하우와 실제적 사례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요, 잠시 두려움은 내려놓고 함께 배우고 나누고 복음을 위해 도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원 극동방송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바로 써먹는 AI 세미나는 선착순 100명이고 등록 마감은 5월 29일 금요일까지입니다. 개별 노트북을 지참하셔야 하며 만원의 참가비가 있습니다. 만원의 참가비에는 유익한 강의와 다과, 따뜻한 저녁 한 끼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참석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받으신 신청 링크를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AI, AI와 복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한 이번 강의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은 055-269-981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진주동부선결교회 안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말씀으로 행복한 시간 진주동부선결교회 안현 목사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그 사람하고 관계가 괜찮았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분위기가 싸하고 달라지는 그런 일 있잖아요. 말은 같지만 표정이 좀 달라 보이고 태도가 달라 보이고 공기가 달라 보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창세기 31장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라반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합니다. 그리고 라반의 아들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 비방이 시작됩니다. 의심이 시작됩니다.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야곱은 20년을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오히려 외삼촌 라반이 끊임없이 속였고 그걸 참고 참았습니다. 야곱의 표현에 의하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답니다. 그걸 견뎌낸 거죠. 더 주겠다고 바꿨겠어요? 그렇지 않은 거겠죠? 그런데 이제는 안전하지도 못한 거예요.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자, 여러분, 안색이 변할 때 우리 마음이 흔들려요. 사람의 말, 사람의 표정, 사람의 태도에 우리의 마음이 영향을 받는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결정적인 장면을 보여줍니다. 안색이 변한 바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 사람의 얼굴이 바뀌고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그리고 내 마음은 쪼그라들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한 문장이 있습니다. 안색은 변해도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의 생각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라반의 얼굴빛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의 평가도 바뀌었습니다. 환경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하셨던 말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혹시 지금 누군가의 말 때문에 흔들리고 계십니까? 직장에서 일하시는데 분위기가 이상한가요? 가정 안에 냉기가 흐르십니까? 오랫동안 만났던 사이인데 관계 속에 어색함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는 표지는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의 이동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평안하게 정착해 살았다면 아마 그는 돌아갈 생각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경을 먼저 흔드십니다. 안색을 통해 그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길을 열어 가시는 거죠. 야곱이 자기의 아내들을 불러 지난 20년을 이렇게 해석하며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아내들의 아버지죠. 자신의 외삼촌. 그를 누가 막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이 문장이 야곱의 인생을 붙들었습니다. 내가 보았노라. 세상은 야곱을 탐욕스러운 사람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보았다. 널 속이는 속임도 보았고 너의 아무도 모르는 곳에 흘렸던 눈물도 보았고 한밤중에 잠 못 자고 애썼던 수고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 있으세요? 하나님 정말 보고 계십니까? 억울한 자리에 계세요? 정당하게 일했는데 오해받는 자리에 계십니까? 성실했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에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보았노라. 사람이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한 문장을 주십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야곱이 가장 외로웠던 밤, 고향을 떠나 정처 없이 그리고 도망자이기에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뛰며 도망쳤던 그날 밤,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던 그날 밤, 하늘에 사다리가 땅까지 연결되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그 밤, 야곱은 잊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0: 말씀하십니다.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자, 여러분, 이동하라는 말씀인데요. 도망치라는 의미가 아니죠.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야곱의 아내들까지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제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환경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두 문장을 붙들어야 합니다.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 여러분, 안색이 변해도, 사람들의 안색, 얼굴빛이 변해도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흔들려도 주님과의 동행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혹 나를 밀어내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 이야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합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나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죄의 자리에서 나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 길을 누가 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죄의 자리에서 나와 하나님께 돌아갈 그 길을 열어주셨지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죄를 다 보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본향으로, 우리가 본래 있어야 할 그곳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누군가의 말, 누군가의 표현 때문에 안색이 변하는 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람의 표정보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사람의 말보다 주님의 약속을 따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진주동부선결교회 안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746-0691번, 지역번호 055-746-691번 진주동부선결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뉴코리아 웨이브즈 정모세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3: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당신의 그 사랑이 북한 땅 모든 곳에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2,500만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로 향하여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때에 그 아픔 가운데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의 깊은 은혜가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서로를 향한 불신과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미워하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 시간 기억해 봅니다. 남과 북이 서로 주고받은 상처가 많기에 용서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여야만 우리 서로가 살 수 있음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외에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이 한반도 모든 곳, 삼천리 방방곡곡 모든 곳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0: 와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뉴코리아 웨이브즈 정모세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1분 찬송.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중앙동 교회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된 길이며 생명의 길임을 전하는 창원시 중앙동에 위치한 중앙동 교회가 함께했습니다.

일일 행아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고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ADD 교통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FA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 제5화 종문서를 태운 과부 복음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한 한국교회 초창기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말씀 그대로를 몸으로 행했다. 그 믿음은 때로 위험했고 선교사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지만 결국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하는 순수함은 한국교회를 움직인 첫 번째 힘이었다. 강화도의 한 과부가 자신이 묶어두었던 종의 문서를 불태우던 그날도 그런 믿음에서 시작됐다.

0: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매면 하늘에서도 메이고 풀면 하늘도 따라 푼다.
1: 마님, 주무실 시간 다 됐는데 불 끌까요?
0: 아, 복섭이구나. 내 성경을 좀 더 읽다가 자련다. 먼저 자거라.
1: 네, 마님.
0: 복섭이, 내가 저 아이를 메고 있으니 저 아이는 하늘에서도 메인 몸이 되겠구나. 내가 풀어야 저 아이가 하늘에서라도 자유롭겠지.
2: 그녀는 자신이 복섭이를 종으로 묶고 있음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
0: 복섭아, 이리 와서 앉아보거라.
1: 예, 주인마님. 시키실 게 있으신가요?
0: 아니다. 이 앉거라.
1: 네.
0: 저기 말이다. 그냥 혹시나 해서 말인데.
1: 예?
0: 누가 너더러 오늘부로 종살이 하지 말고 마음대로 살아보라 하면 너는 어떨 것 같으냐?
1: 예? 마님, 무슨 꿈 같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셔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0: 그냥 혹시나 해서 물어본다고 하지 않느냐. 잘못한 건 없고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1: 그럼 그런 일이 진짜 일어나면요. 일단 볼을 꼬집어야죠. 이게 꿈인가 생신가 확인해보고, 꿈이 아니거들랑 온 동네 댕기면서 소리쳐야죠.
0: 소리?
1: 네! 나 자유다! 이런 다음에 시장 가서 마음껏 찐빵 사 먹을 거예요. 눈치 안 보고 내가 먹고 싶은 만큼 다 사서 먹을 거예요.
0: 재밌구나. 그런 다음 집에서 나갈 생각은 없느냐?
1: 네? 에이, 그것도 실례요. 제 이불도 여기 있고 앞으로 내내 꺼내 먹으려고 장도 다 담궈놨는데 나가면 냅두고 가야 되잖아요.
0: 먹는 거는 다른 데 가서도 먹을 수 있지 않느냐.
1: 에이, 자유가 되면 뭐해요. 마님 두고 제가 어디 다른 데 가요. 저는 이 집이랑 마님이 좋아요.
2: 해맑게 웃는 복섬의 미소에 김씨 부인도 웃음이 터진다. 부인의 생각과 다르게 찐빵 얘기와 장독 얘기를 들었지만 김씨 부인의 마음엔 묶인 것을 풀어야 한다는 부담이 더욱 선명하게 자리를 잡는다.
0: 그래, 복섬이가 꼭 종으로 살아야만 하는 건 아니야.
2: 다음 주일 예배가 끝나고 김씨 부인은 교인들을 집으로 초청했다.
0: 복섬아, 너도 방 안으로 들어오너라.
2: 방 안은 초대받은 교인들이 앉아있었다. 김씨 부인의 손에는 얇은 문서 한 장이 있었는데 바로 복섭이의 종 문서였다.
0: 오늘 우리 집 종 복섬이를 이 자리에서 자유롭게 해주고자 해요. 이 문서는요, 복섭이가 저희 집에 종으로 왔다는 기록입니다.
1: 마님, 왜 이러세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0: 성경을 보니 우리 주인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다 같은 형제라 합니다. 그런데 어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주인 노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내가 복섭이를 몸종으로 부리는 것은 땅에서도 메이는 것이 되는데 그러고서 어찌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까?
2: 김씨 부인은 종 문서를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불태워버린다.

0: 마님!
1: 독삼아, 지금 이후 너는 내 종이 아니다. 너는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내가 원한다면 이 집을 나가도 좋다.
0: 마님, 제발 그런 말 마세요. 저 나가기 싫어요. 진심이에요.
2: 복섬은 울며 김씨 부인의 무릎에 얼굴을 묻는다. 그녀는 눈물은 자유함의 기쁨이 아니었다. 복섬은 울며 김씨 부인의 무릎에 머리를 묻는다. 그녀의 눈물은 자유함의 기쁨이 아니었다. 생각지 못한 은혜에 대한 감사였다.
3: 아니 부인, 그 오늘 주일 예배보다 더 은혜를 주시면 어떡합니까?
4: 이 장면은 제가 평생 설교에 써먹겠습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뭔지 이렇게 제대로 보여주시다니요.
3: 아유, 그런데 부인, 이젠 종이 아니라 했으니 이 집 사람이 아닌 게 되는 건데, 그럼 우리 복섬이는 이제 어디로 가는 겁니까?
0: 저 아무데도 안 가요. 여기 있을 거예요.
3: 그럼 이 집 사람이 되려면?
4: 말씀 잘하셨습니다. 이참에 양요로 드리는 건 어떻습니까?
0: 응? 양녀요? 아니에요. 양녀라뇨. 그게 뭔 소리 돼요? 저는요, 그런 자리보다 이 집 부엌이 편해요.
1: 복섬아, 이건 자리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이제 너를 종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다. 복섬아, 내가 이 집을 나가겠다고 해도 나는 너를 내 딸로 기억할 거고, 내가 종처럼 굴어도 나는 너를 내 딸로 대할 거다. 우리 전도사님과 교인들 모두 모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섬이를 제 양녀로 삼겠습니다. 복섬아, 이제 내 딸로 살려무나.
0: 마님!
1: 이제 어머니라고 부르렴.
0: 어머니? 정말 이렇게 불러도 돼요?
1: 그럼 진작에 이렇게 부르라 할 걸 그랬어. 난 지금껏 널 딸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이야.
2: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복섬이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후로도 복섬이는 새벽마다 먼저 일어나 물을 길어오고 밥상을 차리고 이전보다 더 정성을 다해 김씨 부인을 섬겼다.
1: 복섬아, 이제 예전처럼 그런 거 안 해도 돼. 넌 내 딸이야. 딸이 종처럼 그러고 있으면 애미 마음이 어떻겠니?
0: 어머니, 딸 복섬이가 이렇게 하는 게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어머니 더 챙겨드릴 거예요. 종이라서가 아니라 어머니를 사랑하는 딸이니까요.
1: 우리 착한 딸 때문에 요즘 하루하루가 너무 기쁘구나. 아참, 내 정신 좀 봐. 애미가 이걸 준다는 걸 깜빡했네. 자, 네가 좋아하는 찐빵이다.
0: 와, 찐빵!
1: 언제든 먹고 싶으면 말해. 얼마든지 사줄 수 있으니까.
0: 감사합니다만. 어머니.
2: 한국교회 초대 교인들의 삶은 어떤 교리나 제도보다도 말씀 한 줄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모습이었다. 그 믿음은 단순했고 순수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 안에는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믿음의 본질이 담겨져 있었다. 순수한 믿음으로 삶을 바꿔나간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한국교회의 시작이 되었다.

FE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 제5화 종문서를 태운 과부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상업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남지역 350만 영혼을 향해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진주 칠암교회 김성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인사할까요?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크신 은혜가 우리 칠암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주 전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의 상반부를 나누어 보았죠. 그 고린도전서 9장의 상반부에서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권리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도 다른 사도들과 같이 마찬가지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도 있었고 또한 일하지 아니할 권리도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일이죠. 돈을 벌. 그러나 그는 그 권리들을 자신이 마땅히 고린도 교회에 요구할 수 있는 그 권리들을 사용하지 않았지요. 왜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것이 지장을 줄까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마땅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바울은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도 이전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어떻게 제한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6절의 말씀 우리가 아까 읽지는 않았지만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바울은 단 하나를 위해서 자신이 행할 수 있는 권리를 내어놓았던 것이죠. 바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리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전하는 그 일이 바울 가운데에서는 오히려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만큼 희생했고 내가 이만큼 내 권리를 내려놨고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을 했다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 가운데의 자랑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행한 그것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보아도 대단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자랑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자신 가운데는 없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이 부득불 할 일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 번역에서는 이 부득불이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번역을 하는데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했다. 부득불이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이 그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떠밀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의 모습, 선지자들이 숙명과 같이 자신의 그 선지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모습들이 또 떠오릅니다. 그 중에서 예레미야의 모습이 많이 오버랩 되죠. 예레미야서 20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이렇게 예레미야는 고백을 합니다. 이 부분을 새 번역으로 우리가 조금 더 생생하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을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아멘. 예레미야는 여호와를 선포하고 싶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고 매도 맞고 옥에 갇혀지고 또한 생명의 위협도 받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민족들이 싫어하는 이 말들을 내가 도대체 왜 해야 됩니까가 예레미야의 또 고민이었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말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타올랐기 때문입니까? 불처럼 활활 타올랐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문제가 열정의 문제였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열정은 무한히 타오르게 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열정도 언젠가는 식게 돼버리겠죠. 그의 환경과 마음에 따라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사명의 길이 바뀌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 가운데에 있다면요.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열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맡겨주신 무슨 문제입니까? 사명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 심겨주신 그 말씀의 불이 계속해서 활활 타올라서 전할 수밖에 없는 사명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니 그것을 부득불, 즉 열정과 그의 감정과 그가 맞이하는 환경에는 상관없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받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지금 바울이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사명을 받았습니다. 바울에게 가장 우선시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에 어떤 대가가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아도 부득불 끝까지 이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이끄심이 그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 바로 이것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치담의 성도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인간의 어떠한 열정이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믿음의 선배와 스승들이 있었죠. 그리고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로 말미암아 교회의 역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결코 사람이 드러날 수 없습니다. 바울도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누굽니까라고 저에게 만약에 물어보신다고 해도 저는 이제 바울을 가장 성경의 인물 중엔 좋아하거든요. 바울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주인공이 아닌 것이죠. 바울도 자신은 사라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드러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는, 이 교회의 역사는 지금과 같이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칠암교회의 역사도 여러분 마찬가지이죠. 우리 칠암교회의 역사를 기념하고 지금까지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겨 오셨던 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함을 가지는 그 마음, 아주 아주 중요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또한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은 누구시다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칠암교회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우리 칠암교회는 그 이끌림 바 되어서 부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모든 부흥의 근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를 위한 열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복음을 들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18절에 나오거든요. 주님이 주신 상이 그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상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바라봤던 상이 무엇인지 우리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보십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18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이 받은 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바울은 자신이 받은 상을 아무것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것, 그것이 자신이 받은 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쓰지 않은 것, 그것이 자신이 받은 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이 될 수 있습니까? 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내 가운데에 그것을 어떤 보상받는 것, 가치 있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을 받는 것,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상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은 받은 것 없이 자신이 값없이 베푼 것을 자기가 받은 상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제가 본문을 연구하고 묵상을 하면서 제 과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연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연애 때에 지금의 아내이죠. 예, 다른 사람은 아니고요. 지금의 아내에게 뭐든지 다 해주고 싶더라고요. 아내 가운데요. 그래서 밥도 제가 사고요. 후식도 제가 사고요. 제가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기뻤을까요? 아내도 기뻤겠죠? 예, 상대방이 기뻤을까요? 제가 기뻤을까요? 저의 기쁨이 너무너무 크더라고요. 무엇인가 보상을 바래서 해준 것이 아니라 주는 것 자체가 기쁨이었습니다. 지금, 예, 아멘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바울은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의 그 기쁨과 같이, 그 기쁨처럼 자신을 통해서 무엇이 되는 것? 지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 복음이 전하여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기쁨이 차고 넘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적인 기쁨을요, 복음이 전하여지고 있다, 나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낮추고 내가 나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 복음이 전하여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이 받은 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너무나도 기쁘니까. 복음을 전함으로 받는 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예수님께서 바울 자신에게 가장 분명한 보상이었던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 자체가 상이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주님을 이미 알았고 주님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울 가운데서는 인생 최고의 영광이자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영광과 기쁨을 우리 또한 만끽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기쁨을 알기에 여러분, 바울이 선택한 삶이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19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19절의 말씀 새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보십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아멘. 복음의 기쁨을 알게 된 바울이 선택한 삶, 그것이 무엇입니까? 19절에 잘 나와 있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내가 스스로 종과 같은 자세를 취했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면요, 성경학자인 권영경 교수님이 고린도전서 강의 그 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항상 자기 자신을 철저히 통제하는 절제의 자세를 취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절제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해석이 매우 합당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나오는 본문의 내용이 이 해석에게 정확히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20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대할 때는 자신이 유대인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21절을 보면 율법 없는 자들에게, 이방인들이죠. 그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자신이 어떤 사람과 같이 됐다? 율법 없는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22절을 보면 약한 자들에게는 자신이 어떤 자와 같이 되었다?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사람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그들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목사님 일관성 없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유대인을 얻고 율법 없는 이방인을 얻고 믿음이 약하여서 쉽게 넘어지는 사람도 얻기 위하여 바울은 지금 자신을 쳐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간 것이에요. 그들의 눈높이에 자기 자신을 맞추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왜요?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하여 이런 삶을 살아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편에게 맞추십니까? 아내에게 맞추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맞추십니까? 아멘 하시죠? 네, 그러셔야 됩니다. 그것 또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맞추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 이익이 생기는 곳에서 맞추는 것은 어떻죠? 굉장히 쉽습니다. 내 이익이 생기는 곳이니 내가 그곳에 맞추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일인데, 나에게 이익이 하나도 없는 곳이라고 여겨지는 곳에서, 그리고 내가 남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맞추는 것, 여러분 어떻죠?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맞출 수 있는 환경 가운데 맞춰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맞출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들 가운데 눈높이를 맞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하시는 곳에서 이렇게 절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말과 권리와 기분과 고집을 다 절제함으로 누군가를 세워주고 계십니까? 복음을 위해서 그러한 절제함이 우리 모든 칠함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이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절제를 했던 것이죠. 고기를 먹지 않고 사례도 받지 않고 아내를 데리고 다니지도 않으면서 그들에게 자신을 맞춘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27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27절, 바울이 이렇게까지 절제를 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기까지 그렇게 절제합니다. 실제로 자신의 몸을 해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다라는 것은 아시죠? 그것이 아니라 그만큼 자신을 절제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양한 인종을 만나고 지금 로마라는 그 다문화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바울에게는 꼭 필요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칠함교회의 성도님들도 서로 다릅니다. 정말 다양한 분들이 모이고 있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연령이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고향도 다릅니다. 저도 고향이 진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주민등록상 진주로 되어 있는 진주 시민이지만 고향은 진주가 아닙니다. 저 또한. 그리고 다양한 분들이

살고 있는 이 혁신도시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굉장히 오버로 많이 되더라고요. 이곳에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스토리들을 가지고 있는 이곳 가운데에 우리 칠암교회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형제 자매를 먼저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칠암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런 모습이 이 지역사회 가운데에 좋은 소문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말씀대로 복음대로 그러한 모습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이 혁신도시 가운데에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확장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절제를 하는지가 본문 가운데 잘 나와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달리게 하는 사람 같이, 그리고 이기기를 다투는 자 같이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기기를 다투는 자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 격투기, 권투와 같은 격투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과 같이, 이렇게 운동을 하는 자들과 같이 절제를 하라라는 것이에요. 이 당시 제가 말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고린도 이 사회 가운데 이 이스티미아 제전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체전입니다. 전국체전 같이 그런 체전이었는데 그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 바로 달리기하고 이런 격투기였습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이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보기에 이 경기를 하는 사람들은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월계관과 같은 승리의 관을 얻기 위해서 절제를 하면서 훈련을 합니다. 운동에 전념을 합니다. 그리고 시합에 나오죠. 그런데 이들이 얻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얻게 되는 것은 기껏해야 돈과 명예와 월계관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껏해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기껏해야라는 이 표현을 쓴 이유는 그들의 노력을 폄훼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언젠가는 다 사라져버릴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기껏해야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경기에 임하는 자들은 이렇게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도, 그것을 위해서도 이렇게 절제하고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썩지 아니할, 영원히 존재할 그 승리의 면류관,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주실, 우리 머리에 씌워주실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상을 얻기 위해서 나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내 옆에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에서는 절제의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주실 상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끝까지 그 복음을 위한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그런 절제와 복음을 위한 그런 걸음이, 다름질이 우리 가운데에 더욱더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칠암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경주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경주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경주의 목표는 주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순종하면서 완주하는 것입니다. 완주하면 우리 가운데 무엇이 주어집니까? 승리가 주어지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는 그 경주의 중간 지대쯤에 와 있을까요? 우리의 걸음이 그 걸음을 달리기를 달려 나아가면서 비록 더딜지라도, 또한 그 막 다름질을 하면서 우리의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으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

0: 은혜도 줄 것이다. 내가 함께 너와 달리고 있으며 지금 너와 함께 싸워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이 복음을 위해서 절제하시고 또한 서로를 위해서 기꺼이 종이 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낮출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되는 것입니까? 낮은 우리를 통해서 높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제일 먼저 설교 시작하면서 무슨 인사를 했습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처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건넨 이 인사가 우리 삶의 끝까지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진주칠암교회 지난주일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753-4670번 진주칠암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6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신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최근에 TV를 봤는데 동남아시아 바다에서 연예인들이 그 수영, 스노우클링하는 방송을 봤어요. 이야, 정말 시원해 보이고 저도 물속으로 막 풍덩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물에서는 안전사고 조심해야 됩니다. 이번 여름에도 조심해야죠. 만약 누군가 물에서 사고가 나면 막 온 힘을 다해 빠져나오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응급대원이 출동하면 그 사람 힘이 거의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린다고 해요. 예배 때 목사님께서 이런 예화 몇 번 설명하셨는데, 사고 난 사람이 힘을 쓰면 오히려 잘못 빠져나오고 잘 못 빠져나오죠. 응급대원이 그때 들어가면 같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힘이 빠졌을 때 응급대원이 사고자를 끌어내면 비교적 손쉽게 함께 물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도 응급대원처럼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힘이 빠질 때까지 말이죠. 내 힘

같더라고요. 그쵸?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5월 22일. 어디서 이 방송 듣고 계세요? 샵 1069. 오물정 1069.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서울국동방송 수신문자. 전국 어디서나 이 시간대는 이 문자로 여러분께서 저랑 소통할 수 있고 신청곡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 다 어떻게 업로드 하셨죠? 지금 다 이렇게 다운로드 하셨죠? 핸드폰에 지금 다 돼 있죠, 여러분? 극동방송이라고 어플 스토어에 이렇게 검색만 하면 돼요. 들어가면 라디오처럼 들을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조금 예, 더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하시면 글도 무료로 남길 수 있어요. 자, 전남 광양 날씨가 청명하고 좋습니다. 오늘도 방송 잘 듣고 있고 아들이 5년 방학생, 지금 대학생 4학년, 지금도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고 빨리 하나님 만나서 교회 나가기를. 아, 그렇구나. 5년 방학생, 방학을 빨리 끝내야 되는데 열심히 기도하면서 극동방송도 좀 아들에게 살짝 좀 들려주시고 작전을 잘 짜서 저한테 한번 요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이천 많이 덥다고요. 6235번님. 그러게요. 우리 이제 막 물놀이 생각나는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응급구조사 주님 아멘. 4496번님. 화성 마도 출첵. 일터에서 또 수원 함께하고 계시고 의정부 또 최영성님 반갑습니다. 인천 익산 양평 오고 계십니다. 청주 본부가 생겨가지고 너무 좋다고 청주에서 듣고 있다고. 그렇죠? 충청북도에서도 극동방송이 들립니다. 잘. 그 전에 이제 대전 극동방송 통해서 조금 들렸는데 지금은 더 잘 들리죠. 청주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한다고. 전주 예수병원에서 출석해 주셨습니다. 9248번님. 힘 빼기도 힘들고 살 빼기도 힘드네. 4564번님. 그러게, 뭐 빼는 거 힘드네 참 진짜. 주님께 맡기면 힘이 빠집니다. 5879번님. 부천 집에서 듣고 계시고 광명에서 은혜로운 시간 눈물도 있고 웃음도 같이 하는 프로그램. 우리 손주도 방학인데 마음이 아프다고. 광주에서 4940번님. 자, 서울 은평구 이렇게 또. 그러게요. 저도 오늘 오프닝 쓰면서 2299번님 저도 이 말씀 생각났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힘을 뺀다니까 이 말씀 생각난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알게 되는 그런 일이죠. 자,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일어납시다!

할렐루야 춤 있는 사람 일어나 쉐키나 찬양단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찬송가 357장 밝은 버전으로 전해드렸어요. 아침부터 병원 진료와 검사 결과 보고 이제 갑니다. 검사 결과 스탠드 받기 위해서 재검 필요하다고 하는데 기도를 요청하시면서 또 열심히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파주에 계시는 0632번님 그렇죠? 힘내십시오. 힘내세요. 하나님께서 좋은 길, 선한 길 인도하실 줄 믿고 나아갑니다. 부산에서 8432번님 감사합니다. 앱으로 듣고 계셨고 오늘 처음으로 오셨어요. 와 우리 영원한 천사 전영천 목사님도 듣고 계시네요. 방학 없는 청취자인데 청취자인데요. 피디님과 전화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듣고 있다고. 야 7606번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하면서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 9950번님 감사해요. 속내 사랑의 교회 맞나요? 특세 여러 강사님 말씀과 간증으로 은혜 많이 받았다고 8670번님 네, 자 서천에서도 듣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자 오늘 5월 22일인데요 가정의 달 5월 어제가 이제 부부의 날이어가지고 제가 또 우리 찬양사였죠 정자리 집사님 가정과 함께 라디오 예배도 했는데 새끼라에서 보면은 가족 전도가 참 많잖아요. 가족에 대한 그 전도 요청 가족 전도 저가 이제 삼자통화 할 때마다 늘 빠지지 않는 게 사랑해라는 말이에요. 사랑해. 정말 사랑한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 인수야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우리가 엄마 아빠에게 또 자녀에게도 사랑해. 자 새끼라 가족 전도 때 이 사랑해라는 말이 빠지지 않는데요. 그 새끼라 가족 전도 영상이 또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영상 혹시 받고 싶으신 분 지금 샵 1069번으로 영상이라고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에게 자동적으로 유튜브 링크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스튜디오 안에서 제가 이제 진행하는 모습도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족끼리 서로 사랑해 사랑해 라고 하면서 서로 사랑 고백하는 이 가족 전도 영상 여러분께서 보고 싶으신 분 특별히 이제 새끼라가 전국 방송이 되고 나서 서울 경기권에 있으신 분들은 아마 봤을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못 봤어요. 자 가족 전도 새끼라 사랑의 영상 여러분께서 지금 보길 원하시는 분들 영상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유튜브 링크 받게 돼 있는데 그걸 복사해서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다 보여주세요.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가족 전도뿐만 아니라 동료나 어떤 지인 전도 대상자에게 이 영상 다 보여주십시오. 마음 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있도록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영상 두 글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자동적으로 새끼라 가족전도 사랑의 고백하는 그 영상을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78번님 경서구 가곡초등학교 6학년 진주은 오늘 생일이라고 와 41에 얻은 딸이에요. 좋은 친구 보내주셔서 슬프고 아플 때 위로가 많이 됐다고요. 아 제가 유방암으로 올해 5년 차인데 이때까지 지켜주시고 행복한 생일 보내게 됐다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 7378번님을 축복하고 우리 주은이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이제 이곡 한번 나누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0: 네, 생일 축하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은이뿐만 아니라 5월 22일 이번 주에 생일이 있으셨던 분 진심으로 셋게라에서 여러분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자, 3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영상이라고 많이 문자를 주고 계시네요. 샵 1069 수신 문자에 서울 수신 문자로 보내셔야 됩니다. 샵 1069번으로 영상 두 글자 보내주시면 셋게라 가족전도 영상 사랑 고백하는 그 감동적인 영상이 여러분에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 영상을 여러분 가족에게 꼭 좀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에게도 꼭 좀 전달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0163번님의 아들도 생일이었네요.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이름도 한번 보내주면 더욱더 좋을 것 같은데 자, 이 시간에 우리 또 가족전도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에 며느리가 시부모님 전도를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지금 시어머니 전화번호하고 성함이 있거든요. 시어머니에게 제가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용감한 며느리 자 우리 시어머니에게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임님 되시나요?
1: 네네.
0: 저는 극동방송의 그 새깨라라는 프로그램의 김인수 PD라고 해요.
1: 네.
0: 지금 혹시 통화 괜찮으세요?
1: 네네.
0: 지금 혹시 남편분하고 같이 계시나요?
1: 예.
0: 옆에 계세요?
1: 예.
0: 아, 그렇구나. 우리 며느리 서은희, 며느리.
1: 예. 예.
0: 우리 서은희 씨가 우리 극동방송 애청자인데요.
1: 예, 예.
0: 극동방송에다가 우리 시부모님 사연을 보냈어요.
1: 예.
0: 그래서 그 선물 당첨돼가지고 선물 좀 드리려고 전화했어요.
1: 뭔 사연인지 궁금한데.
0: 뭔 사연이니까. 그러니까. 혹시 극동방송 아세요?
1: 알죠.
0: 어떻게 아세요?
1: 극동방송.
0: 어떻게 아세요?
1: 아유, 한 번씩 TV도 보고 그래요, 제가.
0: 저희 라디오인데.
1: 아, 네? 라디오예요?
0: 저 라디오. 아니요. 라디오.
1: 아, 방송이니까 라디오네.
0: 라디오. 라디오 혹시 들어보셨어요?
1: 라디오는 안 들어봤어요.
0: 안 들어봤어요. 그렇구나.
1: TV는 봤어, 내가.
0: TV는 봤는데. 혹시 지금 계시는 곳이 어디세요? 어느 지역이세요?
1: 전라남도 광양입니다.
0: 광양.
1: 예.
0: 광양이시구나. 예, 예.
1: 예.
0: 어머님, 혹시 예. 교회 다녀보셨어요, 그러면?
1: 그럼요.
0: 언제요?
1: 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어요.
0: 어렸을 때부터 다녔어요?
1: 우리 아저씨도 다니고 우리 아저씨 군대에서 다녔다.
0: 군대에서 다녔고. 근데 지금 현재는 두 분은 안 다니고 계시고.
1: 지금은 잠깐 상처를 좀 받아서
0: 상처를 받아서 누가 본인이 아니면 남편분이요?
1: 내가.
0: 아, 우리 어머님이 상처를 좀 받으셨어요? 사람한테.
1: 사람한테.
0: 아,
1: 남편도
0: 그래.
1: 그렇고.
0: 남편도 그렇고. 네. 그래서 지금 안 다니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 앞집 사람한테.
0: 앞집 사람한테?
1: 네. 그러니까
0: 가까운 사람한테 그렇게 받으면 그게 더 아프더라고요, 진짜.
1: 아니, 아프니까 피하게 되더라고요.
0: 그러니까, 맞아. 아프니까. 그래서 지금 안 다닌 지 얼마나 되셨어요?
1: 안 다닌 지 한 3년 됐어요.
0: 3년 됐어요? 아, 네. 그래도 막 30년 되고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네요. 다행이다, 그래도. 근데 오늘 네. 제가 이렇게 전화를 선물 때문에 드렸는데 일단은 선물 한번 골라보세요. 제가 불러볼 테니까.
1: 예, 예.
0: 남편도 옆에 지금 듣고 계시죠?
1: 남편 저쪽으로 갔네.
0: 남편도 좀 이쪽으로 좀 오라고 하세요.
1: 당신 이쪽으로 와보세요.
0: 이쪽으로 와가지고 스피커폰으로 바꿔도 돼요. 스피커폰으로.
1: 예. 지금 폰으로 바꾸고
0: 스피커폰 있어요. 바꿀 줄 아세요?
1: 선물을 보내요.
0: 자, 우리 네. 아버님.
2: 예.
0: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극동방송의 김인수라고 합니다.
2: 아, 예, 예.
0: 예쁜 며느리가 우리 부모님 사연 줘가지고 당첨돼서 선물 드리려고 전화 걸었어요.
2: 아이고, 고맙습니다.
0: 예, 예. 제가 선물 불러볼 테니까 두 분이서 하나씩 골라보세요.
1: 아, 하나씩 주는 거예요?
0: 아, 하나씩. 두 개. 자, 네. 갑니다.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한국 BL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섬 김치에 정승댁 순무 열무 김치 세트, 그 다음에 연어로만에서 연어패 세트, 매화연에서 약과 세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 세트, 견과내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그 다음에 루브르 파리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여기서 어떤 거 드릴까요? 하나씩 고른다면.
2: 저는 견과류.
0: 견과, 오케이. 아버님은 견과. 어머님은?
1: 저는 유산균.
0: 유산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전화를 제가 걸었는데 그 사연 내용이 우리 며느리가 우리 시부모님 너무 사랑하고 있고 사랑하는 마음 플러스 또 예수님을 다시 믿고 교회를 갔으면 하는 그 사연을 보냈어요.
1: 그래요. 우리 착한 며느리.
0: 착한 며느리죠? 직접 한번 목소리로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며느리 나오세요. 며느리.

0: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우리 예수님 믿고 천국 가요.
1: 고마워.
2: 자, 우리 며느리 맞죠? 며느리 목소리.
0: 네. 예. 네.
2: 자, 아버님, 어머님.
1: 네.
2: 그 지금 라디오 생방송이에요. 라디오 생방송.
1: 예.
2: 라디오 생방송 중에 지금 이렇게 옆에서 며느리가 지금 듣고 있었어요.
1: 아, 그렇구나.
2: 전국 생방송.
1: 예.
2: 아버님, 어머님 목소리가 지금 전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1: 영광입니다. 영광.
2: 영광입니까? 네. 그래요. 자, 우리 며느리가 금방 짧고 굵게 하고 싶은 얘기 했잖아요.
1: 네네.
2: 오늘 며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님, 어머님을 지금 부르고 계세요. 아까 그 아픔이 좀 있었지만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를, 우리 아버님을 1대1로 오늘 만나고 싶어 하시더라고.
1: 네.
2: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전화를 걸었어요.
1: 고맙습니다.
2: 자, 우리 서은이님.
0: 네.
2: 서은이님은 어디서 하세요?
0: 저는 목포에서 살고 있습니다.
2: 목포에 계세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 조금 더 길게 해도 되니까 한번 진심을 담아가지고 한번 할래요?
0: 네.
2: 자, 아버님, 어머님.
1: 네.
2: 며느리 얘기 들어보세요. 멀리 가지 마시고 이렇게 목소리가 멀어져요. 가까이.
1: 네.
2: 전화기 가까이. 자, 우리 서은이님. 네. 며느리 우리 아버님, 어머님한테 한번 얘기 한번 하세요. 자, 얘기하시죠.
0: 아버지, 어머니. 제가 멀리 있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예수님 마음으로 잘 섬겨드리지도 못하는데 항상 예뻐해 주셔서 감사해요.
1: 아니요, 잘하고 있어요.
0: 그리고 제가 만난 예수님을 아버지, 어머니도 꼭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힘드시더라도 기존에 가셨던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라도 매주일 좀 나가셔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찬양도 같이 부르고 하시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믿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님 항상 매년 추도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말씀이 너무 전해주신 말씀이 너무 좋은데 그 말씀대로 정말 우리 가문이 우리 가정이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가문으로 가정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 그래.
2: 이야, 어머님.
1: 네.
2: 며느리가 아주 그냥 찐이네요. 찐. 응?
1: 네, 우리 며느리 착하고.
2: 그러니까.
1: 곱고 그래요.
2: 진짜 귀한 며느리가 들어왔네요.
1: 맞아요.
2: 와, 우리 두 분 정말 너무 축복이고 우리 아들도 횡재네요. 아들도.
1: 네.
2: 아버님.
1: 네.
2: 며느리 얘기 들으니까 어떠세요?
3: 제가 그동안 이렇게 우리 며느리 생각은 알고 있었지만
2: 네.
3: 피처를 못하고
2: 네.
3: 타일필 누르다 보니까 벌써 한 2, 3년
2: 네.
3: 그게 공부를 못 나갔어요. 이번에 좀 각성해서
2: 네.
3: 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2: 아유, 감사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1: 네.
2: 이 시간에 저 따라서 1분 정도 소요되는 기도가 있어요.
1: 네.
2: 저 따라서 한번 할까요, 기도?
1: 네.
2: 저 따라서 아버님도요?
1: 네.
2: 좋으신 하나님.
3: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1: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2: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구원해 주시고
2: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2: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있습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2: 아멘.
0: 와우, 감사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님, 어머님 선택하셨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 손 뻗고 계시니까 이번에 딱 결단하셔가지고요.
1: 네.
0: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1: 네.
0: 내일 모레부터 이제 나가는 거예요. 내일 모레부터 네. 나가는데 전에 다녔던 교회로 나가셔도 좋고 아니면 저희가 광양에 건강한 교회를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한 두세 군데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가셔도 돼요.
1: 네.
0: 그러면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1: 네.
0: 그래서 이번 주에 나가는 겁니다.
1: 네.
0: 손가락 약속. 약속했죠?
1: 네.
0: 아유, 감사합니다. 와, 진짜 귀한 며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렇게 전달이 되네요. 전달이 돼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 마지막으로 우리 가장 좋아하는 찬양, 어떤 찬양 우리 부르면서 끝낼까요? 예?
1: 나의 갈 길 다가도록.
0: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을 좋아하시는구나, 어머님이.
1: 네.
0: 왜 이 찬송 좋아하세요?
1: 아, 좀 뜻이 깊어서.
0: 뜻이 깊어서?
1: 네.
0: 어떤 뜻이 깊어서요?
1: 응?
0: 어떤 뜻이?
1: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0: 그렇죠.
1: 항상 마음은 있어요. 다닌 사람.
0: 항상 마음은 있는데 그게 몸이 움직여지는 게 그게 참 안 되죠.
1: 네.
0: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사인, 강력한 사인 주실 때 그때 이제 딱 움직이셔야 돼요.
1: 네.
0: 알겠죠? 자, 이번 주부터 이제 이렇게 나가시고 극동 방송도 한번 이제 들어보세요, 한번.
1: 예.
0: 극동 방송 우리 며느리가 알려 드릴 테니까 이제 극동 방송 들으면서 말씀도 듣고 찬양도 듣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1: 네.
0: 우리 나현종 아버님, 김영님 어머님 늘 건강하시고 좋은 소식 교회 다닙니다. 열심히 다닙니다. 잘 다녀요. 이런 소식 제가 기다릴게요.
1: 네.
0: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우리 며느리 서은이님

0: 오늘이 워십에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가 전해드렸습니다. 3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생방송 새깨라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가족 영상 새깨라 사랑 고백하는 영상 여러분께 뿌리고 있습니다. 샵 1069번으로 영상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자동적으로 유튜브 링크 여러분에게 가고 있습니다. 사랑 고백할 수 있는 분들에게 이 영상 마구마구 뿌려주십시오. 특별히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방금에 아까 그 며느리와 부모님의 통화 들으면서 많은 분들도 감동받으시고 어제 저녁에 장인장모님 길이라 울산 처가에 갔는데 처남께서 하시는 얘기가 내년부터 제사 차림하지 않고 추도 예배 드리고 싶다고 하시는데 할렐루야 감사가 나왔습니다. 형님은 울산에서 개인 택시 운행하고 계시면서 극동방송 열렬 팬이 되어 있어요.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이 믿음의 가정 가문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며느리의 시부모님 사랑이 느껴져서 같이 울었다고요. 0517번님, 8533번님 믿음의 명문과 집안 되시길 기도한다고. 며느리 너무 예쁘네요. 눈물 납니다. 울컥한다고 9250번님도요. 자, 이 시간에 또 전도 요청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족 같은 친구. 친구가 또 친구를 전도하고 싶다고. 자,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이동규님이네요. 이동규님. 신호 갑니다. 친구 요청자는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정말 가족과 같은 그런 친구 사이라고 하시는데. 자, 신호가 가고 있습니다.
1: 네,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규님 되시죠?
1: 네네.
0: 저는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1: 아, 네.
0: 예, 지금 통화 잠깐 괜찮으세요?
1: 네네.
0: 이정욱 친구.
1: 예예. 예.
0: 아시죠?
1: 예.
0: 친구가 저 방송하고 있는데.
1: 네.
0: 이동규님 사연을 보냈어요.
1: 무슨 말이죠?
0: 예?
1: 무슨 말이지요?
0: 아, 그러니까 친구가 우리 이정욱 씨가 이동규님 네. 사연을 저희 방송국으로 보내셔서.
1: 네네.
0: 그 사연 당첨돼가지고 선물 드리려고 전화했어요.
1: 아, 네.
0: 예예.
1: 예예. 예.
0: 지금 우리 이정욱 씨가 좀 얘기해놓지 않았나요? 방송국에서 전화 갈 거라고?
1: 아니에요. 그냥 극동방송에서 전화 갈 거니까 끊어. 아, 전화를 받으라고. 바쁘니까 끊으라고.
0: 그러니까 극동방송에서 전화 갈 거라고.
1: 예예예.
0: 받아. 하고 그냥 다 끊었어요?
1: 아니 그냥 그 말도 안 하고 그냥.
0: 말도 안 하고?
1: 방송국에서 전화 갈 거니까.
0: 예.
1: 예, 전화 받으라고.
0: 완전 화끈한데? 어딥니까? 어느 지역이에요?
1: 예? 아, 저 지금 경남 창원입니다.
0: 창원.
1: 네네.
0: 야, 극동방송에서 전화 한번 받아! 하고 그냥 팍 끊었어요?
1: 야.
0: 예. 아무튼, 예, 잘 받으셨어요. 지금 뭐 하시다가 전화 받으셨습니까? 창원에서.
1: 아니, 지금 저 창원에서, 아이고, 지금 전화 받은 데는 경주고요.
0: 아, 지금은 경주. 예.
1: 애들이랑 그 오늘 놀러 왔다가.
0: 아.
1: 네네.
0: 야, 또 경주 좋은 곳 가셨구나. 이제 극동방송 아, 어떤 곳인 줄 아세요?
1: 아, 네,

0: 알죠, 그 기독교 방송.
1: 그렇군요.
0: 오. 네네.
1: 이정욱 씨하고는 어떤 친구세요?
0: 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1: 예.
0: 네, 친구.
1: 친구.
0: 네네.
1: 혹시 교회 친구는 아니에요?
0: 아,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나서.
1: 예.
0: 그 뭐고 이정욱이가 자기 다니는 교회 가보자고 해서.
1: 예예.
0: 예. 네, 그래서 교회를 처음 갔죠.
1: 그때 갔었어요. 그래서
0: 네네네.
1: 좀 다니다가. 지금
0: 뭐,
1: 지금은 안 네, 다니고.
0: 예, 한 20, 30대 바짝 다니다가.
1: 바짝 다니다가 지금은 안 다니고
0: 예,
1: 있고.
0: 예, 지금 잠깐 휴식기.
1: 휴식기.
0: 예, 뭐 잠재기 맞죠?
1: 잠재기. 상당히 네. 길어요, 지금 잠재기 휴식기가. 예.
0: 아,
1: 우리 이정욱 씨가 이정욱 씨는
0: 네.
1: 계속 교회를 잘 휴식기 없이 다니는 것 같아요. 극동 방송도 아, 이... 듣고.
0: 예, 그렇죠. 이정욱이는 예. 그 울타리 자체가
1: 예.
0: 예, 그 안에 있는 울타리고.
1: 아.
0: 네, 저는 이제 야생 울타리.
1: 야생이구나. 울타리가 네, 없구나.
0: 네, 네.
1: 좀 울타리를 좀 쳐드려야 될 것 같은데.
0: 아, 뭐, 충분히 울타리 있습니다.
1: 자, 이렇게 사연 당첨돼가지고 선물 드리니까, 자, 선물 네, 제가 네. 불러볼 테니까요. 여기서 선물 네. 하나 골라보십시오.
0: 네.
1: 자,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유산균, 김과 부각 네. 세트, 순무 네. 열무김치 세트, 연어, 그 다음에 약과, 커피, 견과,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어요.
0: 와, 주얼리, 주얼리는 어떤 건데요?
1: 주얼리. 주얼리, 이제 주얼리. 뭐, 주얼리 이렇게 그 쿠폰으로 드리면,
0: 네.
1: 이렇게 뭐 귀걸이나 이런 걸로 목걸이나 뭐 이렇게 네. 교환하는 거예요.
0: 아, 주얼리 좋아?
1: 주얼리 좋아? 옆에 안에 있어요?
0: 아, 와이프. 예, 네, 와이프.
1: 오, 예.
0: 예, 네, 이왕이면, 네, 와이프 예. 원하는 거.
1: 예, 예.
0: 예,
1: 네,
0: 예. 네.
1: 주얼리로?
0: 네, 그럼 주얼리로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주얼리로 하고 그러면은 네, 안에 주시고 네. 본인은 네. 또 뭐? 본인은 또 어떤 거요? 아까 거기서 아, 또 그런다면.
0: 아까 그
1: 저는
0: 뒤쪽에 뭐 있던데.
1: 저는 이동규님 드리고 싶거든요. 꼭 드리고 싶거든요. 뒤쪽에
0: 아
1: 뒤쪽에 레모나 화장품 네. 캡슐 세제 주얼리 견과 커피 약과 연어 김치 김부각 유산균 소곱창 전골 이렇게 있었어요. 끝에서
0: 그리고 화장품 하겠습니다.
1: 화장품.
0: 예. 네, 그 아, 남자 거 맞지야.
1: 남자도 써도 되죠. 그렇죠.
0: 예. 네, 뭐 네, 어린이 거 아니면 됩니다.
1: 아, 그렇습니다. 자, 화장품 네네. 보내드릴게요. 자, 이제 아, 사실은 우리 네, 이정욱 네. 친구가
0: 예.
1: 연결이 돼 있었는데
0: 아.
1: 아, 지금 전화가 끊어졌어요. 전화를 끊고 지금 도망간 건지.
0: 네. 아,
1: 옆에 지금 이정욱 씨가 있었는데.
0: 네네. 네네.
1: 이정욱 씨의 사연 내용은
0: 네.
1: 우리 이동균 친구가 다시 네. 예수님 믿고 꼭 같이 교회 다니자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아. 이런 사연으로 지금 방송국에 보냈고 제가 지금 네. 전국 생방송 중인데 생방송 아, 중에 지금 전화를 걸었어요.
0: 아,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1: 예, 전국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예, 아 전국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정욱 씨가 지금 전화가 끊어졌는데 지금 네. 방송 듣고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 정욱 씨한테 한마디 하십시오. 정욱 씨한테. 덕분에 지금 아, 방송 이정욱. 탔는데. 예. 네. 이정욱.
0: 아, 이정욱. 아, 사랑하는 친구 이정욱아. 고맙다. 덕분에 내, 평생 처음으로 방송이란 걸 하면서 오네. 아, 안 그래도 맨날 만날 때마다, 같이 가자고 얘기해줘서 너무 고맙고.
1: 예.
0: 좀만 기다려봐. 네, 좀 이게 잠재기 휴식기 좀 끝나면 조만간인 것 같다.
1: 네.
0: 같이 가서 점심 먹자 교회에서. 네.
1: 아유 그래요.
0: 고맙고 사랑한다 이 친구야.
1: 와우 좋습니다. 교회밥 맛있잖아요. 그렇죠?
0: 아, 그렇죠.
1: 예?
0: 예. 맞습니다.
1: 지금 휴식기가 좀 너무 길어요. 근데 휴식기가 너무 길어서 오늘 이제 친구 때문에 이렇게 친구 덕분으로 이렇게 전국 방송 타는데
0: 네.
1: 저희 방송은 이제 막 하나님께서 옆에서 이렇게 탁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방송이거든요. 그분이 오늘 딱 찜 하신 거예요 오늘.
0: 아.
1: 이동규님 찜 하셨어요. 지금 네. 다시 부르고 계시니까
0: 네.
1: 이정욱 씨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다시 교회 다니시면서 예수님 믿고 친구랑 마음속에 그 평안과 행복 가운데 사셨으면 좋겠어요.
0: 네, 아무튼 고맙습니다.
1: 예. 네. 우리 아내는 혹시 교회 다녀본 적이 있을까요?
0: 아내, 아내는 아니 없는 걸로 알고.
1: 아무튼 자, 저 따라서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시죠. 저 따라서 1분이면 네.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네.
0: 사랑해 하나님.
1: 저는 예수님을

0: 믿고 싶습니다.
1: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0: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0: 아멘. 잘하셨어요. 자, 우리 이동규님. 하나님께서 우리 이동규님을 너무 사랑하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이정욱 씨하고 같이 창원에 있나요?
2: 아, 뭐 사는 데는 뭐 창원 지낸데.
0: 네네.
2: 네, 정욱이가 저희 집 근처에 교회를 제일 큰 교회를 다닙니다.
0: 그렇군요. 그래서 네네네. 우리 정욱 씨와 함께 다시 한번 교회로 꼭 나가셨으면 좋겠네요.
2: 네. 고맙습니다.
0: 알겠죠? 네. 방송 끝나고 이정욱 씨에게 우리가 또 전화해서 제가 이정욱 씨도 한번 좋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아니, 알겠습니다.
0: 두 분의 우정 영원하길 또 바라면서 경주에서 즐거운 여행 하시고요.
2: 네.
0: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0: 네.
2: 네.
0: 자,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주말 주일 되십시오. 조현출, 김인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3: FEBC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0: 신제주 광염교회 강성훈 목사님입니다.
1: 제가 처음으로 사역한 교회, 그 교회가 좀 높은 건물에 있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학교는 초등학교였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들이 한 15명 정도 소주병, 맥주병 이런 거예요. 뻔하죠. 그 으슥한 곳에 가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같으면 좀 무섭게 여겨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30대 초였는데 뛰어 들어갔어요.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당연히 반발하겠죠. 그래서 너희들 배고프지 않니? 배고프지 않니? 물어보니까 배가 고프대요. 그 교회 바로 옆에 고깃집이 있었습니다. 그 고깃집으로 애들을 다 데리고 갔어요. 그 당시에 제 사례비가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식사비가 한 20만 원 정도 나왔던 기억이 나요. 고기를 마음껏 배불리 먹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표정이 좀 풀어지더라고요. 너희들 배고프고 그러면 교회에 와라. 정말 그 다음 주일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전도가 시작된 거예요. 한 명씩 한 명씩 만나고 보니까 이 아이들이 다 상처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과 거의 같이 살다시피 하면서 그 아이들을 돌봤는데 나중에 되니까 그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그 가정으로 확장이 되고 그 가정으로 확장된 것이 이제 또 그 지역으로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그 잃어버린 심령에 대한 관심만 꺼지지 않는다면 전도는 계속된다. 평생 어떤 사람은 한 명을 전도할 수도 있고 또 평생 어떤 사람은 10만 명을 전도할 수도 있는데 그 둘의 공통점은 잃어버린 심령에 대한 관심이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신제주 광염교회 강성훈 목사님이었습니다.

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0: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은 창원중앙교회 이광훈 목사님께서 창세기 27장 28절과 29절 말씀을 본문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며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1: 오늘은 축복하고 기도하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 3대 폭포에 대해서 아십니까?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 있는 이구아수 폭포가 있고요. 또 아프리카 잠비아에 있는 빅토리아 폭포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이 이구아수 폭포는 가장 넓은 폭포로 유명하고요. 빅토리아 폭포는 가장 높은 폭포로 유명하고 이 나이아가라 폭포는 가장 많은 수량, 그러니까 풍부한 수량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풍부하던 나이아가라 폭포의 물줄기가 완전히 멈춰서버린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78년 전, 1848년 3월 29일 밤에 전 세계에서 가장 우렁찬 소리를 내며 쏟아지던 이 나이아가라 폭포의 물줄기가 거짓말처럼 완전히 멈춰 서버렸다고 합니다. 엄청난 폭포 소리 대신에 기괴한 침묵이 감돌자 주변에 있던 그 주민들은 세상에 종말이 왔다라며 교회로 달려가 밤새 울부짖으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거대한 나이아가라 폭포의 물줄기가 멈춰버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당시 이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수십 킬로미터 상류인 레이크 이리, 그러니까 이리 호수에서 강력한 강풍이 불면서 이 거대한 얼음 덩어리들이 강 입구를 완전히 막아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30시간 동안 폭포는 메마른 바닥을 드러내고 인간이 당연하게 여겼던 대자연의 울림이 한순간에 멈출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거대한 자연의 흐름이나 매일 반복되는 이 일상들이 영원히 멈추지 않고 흘러갈 것이라 당연하게 생각하죠. 우리가 숨을 쉬고 물을 마시고 밥을 먹고 교회 나오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당연하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반복되는 일상이 당연하지 않을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매일 흐르는 그 시간들, 매일 공급되어지는 양식들, 그리고 영적인 은혜와 기쁨, 그리고 우리의 건강, 이것이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끊임없이 쏟아질 줄로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상류의 물줄기를 살짝만 막으셔도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한순간에 멈추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코로나를 통하여서 경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 번만 막으시면, 살짝만 막으셔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범한 일상들이 순식간에 스탑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가게 되고 축복의 강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이삭 가정의 축복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 이 네 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인 에서는 아버지로부터 장자권을 부여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가정의 맏아들이기에 장자이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이 장자권을 물려받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던 것이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내용을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오늘 이 본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에서인지 야곱이 야곱인지 분별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부릅니다.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에서야,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 네가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요리를 해가지고 오면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을 해주겠다. 그래서 에서가 밖으로 나가 사냥을 하기 위해 나가게 되죠. 그 이야기를 어머니 리브가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축복 기도를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받도록 하기 위하여 전략을 세우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축복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임종을 앞둔 아버지의 그 축복 기도는 이 자녀에게 평생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그런 선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불렀던 것이죠. 아버지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네가 그 음식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죠.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동생 야곱은 털이 없는 매끈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걱정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축복 기도를 받을 때 아버지가 나를 에서로 생각하지 않고 야곱으로 생각한다면 축복을 받기는 커녕 저주를 받지 않을까 걱정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엄마인 리브가가 형 에서의 옷과 또 짐승의 털로 에서처럼 야곱을 변장을 시키고 보냅니다. 아버지 이삭은 기쁨과 기대 속에 사냥을 나갔던 맏아들 에서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생각보다 에서가 빨리 온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7장 20절 말씀.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지금 에서는 사냥하러 갔습니다. 사냥 가서 잡은 것으로 요리를 만들어 오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사냥을 하러 가는 시간, 짐승을 잡는 시간,
집으로 오는 시간,

요리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빨리 온 것이죠. 아버지 이삭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목소리도 그렇고 너무 빨리 온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리 가까이 와봐라.

애써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애써인 줄 알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왜 야곱일까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다시 말하면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엄마인 리브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까?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잘났고 나보다 더 부자인 사람도 많이 있는데, 많이 배운 사람도 있는데 왜 하필 나일까? 하나님의 선택,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있습니다. 형 아론이 있습니다. 형 아론이 장자입니다. 모세는 차자입니다. 그런데 누가 누를 섬깁니까? 형 아론이 동생 모세를 섬깁니다. 서열이 바뀐 게 아닙니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열두 형제들 가운데 요셉은 11번째였습니다. 10명의 형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장자가 르우벤입니다. 서열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명의 형들이 11번째인 요셉을 섬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형들이 7명이나 있었습니다. 서열이 바뀌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다윗을 섬기게 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 가신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받았던 위대한 축복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이삭은 이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다. 나는 단지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뿐이고 너에게 진정으로 복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누구를 통하여 흘러가는 줄 아십니까? 부모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복이 누구에게로 흘러가는 줄 아십니까? 누구를 통하여?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창원 중앙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에 흘러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았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 땅에서 농사했다 말씀하죠. 그 땅은 블레셋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 땅입니다. 그 해라는 것은 흉년이 든 해입니다.

이방 땅에서 이삭이 흉년이 든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30배만 얻어도 굉장한 축복입니다. 50배는 사람의 이성을 초월하는 복입니다. 100배는 오직 하늘이 주어야만 그 100배의 소출을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삭 가정에게 복을 주시는데 블레셋 땅에 있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만큼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왕성하고 창대하여 거부가 되었다. 주변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야, 넌 정말 복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할 만큼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던 것이죠. 이삭과 리브가는 그것을 이미 경험했던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농사를 잘 지어서 백배의 소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그것도 흉년에 든 해에, 경기가 좋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구나, 그것을 이미 맛보고 경험을 했던 것이죠. 그것을 경험한 이삭이 지금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셔야만 형통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녀를 향하여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축복의 내용이 뭘까요? 우리 다시 한번 28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선포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라는 것은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에서 생존과 직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잘 내리지 않습니다. 근데 밤새 내리는 이 이슬은 식물을 살리는 유일한 생명줄이었던 것이죠. 매일 밤 소리 없이 찾아오는 그 이슬처럼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매일 먹이시고 돌보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공급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께서 이슬과 같은 은혜를 촉촉히 내려주셔서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회복되고 위로를 받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땅의 기름짐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뭐 부동산의 축복이나 비옥한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실 때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던 우리의 거친 심령이 기름진 땅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거칠고 메마른 광야와 같은 우리의 심령이 가시 덤불과 같은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심령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에 담긴 그러한 영적인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이 곡식은 우리가 매일 먹는 양식을 의미하죠. 영적으로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삶을 풍요롭게 하는 기쁨과 감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음식과 또 음료는 우리의 배를 또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때도 있지만 먹고 나면 마시고 나면 또 배가 고프고 또 갈증이 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하늘의 양식과 하늘의 음료를 통하여 우리 마음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하늘의 이슬이 먼저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심령도 기름지게 되고 우리의 모든 삶에도 육적인 그러한 축복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가뭄으로, 가정의 가뭄으로, 관계의 가뭄으로, 기업의 가뭄으로 힘들어하며 저에게 찾아와서 기도를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당장 내 삶의 밭에 또 우리 가정의 밭에 곡식이 마르고 포도주가 떨어져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중에도 찾아와서 기도받고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같은 은혜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고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놀라운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29절에 보면 그 축복의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축복의 배경은 창세기 12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축복하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영적인 복입니다. 이삭은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복을 받아 누렸는지 맛보고 경험을 했습니다. 이삭 또한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복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이러한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듯이 여러분 이 복은 야곱 개인에게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리는 축복의 통로로 야곱을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향하여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이 영적인 복이 우리 세대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에게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받은 이 복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로 택시기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불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시작하면서 멈춰버린 나이가라 폭포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대한 폭포 수도 여러분 상류가 막히면 메마른 바닥을 드러내듯 우리의 일상도 영적인 상류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리면 건강도 재정도 관계도 메마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삭이 야곱에게 선포한 축복을 기억하십시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여 이 복을 받고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또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또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0: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창원중앙교회 이광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73-1004번, 지역번호 055-273-1004번 창원중앙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성가의 샘의 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제건 창원교회 임종삼 집사입니다.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로 가오니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놓치지 않으시고 내 삶의 항해의 빛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는 그런 가사가 아주 절절한 찬양곡이 하나 있습니다. 항해자 찬양곡 들으시면서 오늘 성가의 샘을 시작하겠습니다.

항해자 찬양곡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곡 한 믿음, 한 소망, 한 주님 듣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곡은 나 속죄함을 받은 후였습니다. 아울러 앞서 들으셨던 찬양은 한 믿음, 한 소망, 한 주님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때문에 찬양곡 준비했습니다.

우리 때문에 찬양곡 들었습니다. 승가의 샘에서 준비한 마지막 곡은 주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이 찬양 시간까지 들으시면서 극동방송과 함께 은혜로운 시간 계속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재건 창원교회 임종삼 집사였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5월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5월 2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사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성시화 운동본부 주관 2026년 제18회 호영남 한마음 성시화 대회가 5월 29일 금요일 오전 11시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47-7993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에서 심장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사랑의 음악회를 무료로 개최합니다. 5월 31일 주일 오후 2시 창원 두레교회에서 찬양사역자 갓서번트가 함께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255-4105번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송정미 사모와 함께하는 찬양콘서트가 6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 50분 평원동 진주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93-0729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기독교 하모니카 합주단 창단을 위한 3개월 교육과정에 참가할 분들을 모집합니다. 6월부터 8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와 토요일 저녁 7시 마산 산호교회에서 진행되며 40세 이상 세례교인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 010-5590-9000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극동방송에서 어린이합창단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셰프 에드워드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혜주원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몸도 마음도 조금은 방전되기 쉬운 이 저녁 시간. 지금 필요한 건 따뜻한 위로와 격려, 살아나는 기쁨, 그리고 다시 채워지는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찌릿찌릿 채워지는 이 시간. 은혜 충전 라이브 김경민입니다. 예전에 지도 제작자들 중에는 조금 흥미로운 방법을 쓰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혹시 자기의 지도가 벗겨지진 않았는지 확인하려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길이나 가짜 지명을 일부러 넣어두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다른 지도에 그 가짜 길이 그대로 들어가 있으면 아, 이 지도는 내 걸 복사했구나 하고 알 수가 있었던 거죠. 한 매체는 이런 사례를 소개하면서 지도라는 것도 완벽한 현실 복사가 아니라 누군가의 선택과 의도가 담긴 결과물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지도를 보면서 그게 곧 현실이라고 믿죠. 하지만 그 지도에도 해석이 섞여 있고 선택이 담겨 있고 어쩌면 가짜 길도 들어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하루하루에도 이런 모습들이 담겨 있어요. 이게 사실이야, 이게 맞는 길이야 라며 내 생각이 맞는 것처럼 단정짓습니다. 하지만 그건 객관적인 현실이라기보다 내가 그린 하나의 지도일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경험한 대로 익숙한 방식대로 그어놓은 그런 길들. 그래서 아직 가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은 저럴 거야 하고 상황을 보기 전에 이건 틀렸다고 표시해두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내가 그려놓은 지도 안에서만 사람과 상황을 보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잘못 그어놓은 길이 아니라 진짜 길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막다른 길이라고 표시한 곳에도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실 수 있고 내가 위험하다고 지워버린 자리에도 은혜의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 내가 만든 지도를 잠시 내려놓고 내 삶의 길을 가장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의 지도를 다시 펼쳐보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채우고 에너지로 세우는 이 시간. 5월 22일 은혜 충전 라이브 출발합니다.

FM 98.1MHz, 진주는 92.5MHz로 함께하고 계시는 은혜 충전 라이브입니다. 오늘 첫 곡 웨이메이커로 함께 출발했습니다. 이 시간 어플과 문자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먼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신 후에 창원을 누르시고 실시간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출석인 사나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과 신청곡까지 어떤 내용이든 보내주시면 함께 소개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출석 단어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한 주는 은혜였죠. 은혜 충전 라이브에 은혜 남겨주시면 되겠는데요. 출석 단어 남겨주셔야 인증도 되고 오프닝 내용도 함께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의 출석 단어 은혜, 까먹지 말고 빠지지 말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은혜 충전 라이브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온 가족에게 행복을 주는 콜마운틴에서 보내드리는 등산화,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건강하게 농업법인 천지삼에서 드리는 산삼스틱, 그리고 진주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기업 BJ실크에서 천연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함께 해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데일리 미션이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은 금요일 성경 퀴즈가 준비된 날이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퀴즈 문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이야기 중에 요나의 이야기 다들 아시죠? 요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었던 그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지만 요나는 순종하지 않고 이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이곳과 요나가 불순종하며 향했던 이곳은 각각 어디일까요?

곳은 각각 어디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981번으로 지금부터 성경 퀴즈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 보내시는 동안 찬양 두 곡 듣고 오죠. 소리엘의 내 진정 사모하는, 그리고 손경민 목사님의 은혜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24시간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창원 극동방송 은혜 충전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금요일 성경 퀴즈가 나가는 날인데요. 문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이야기 중에 요나의 이야기를 오늘 나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었던 선지자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지만 요나는 순종하지 않고 이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곳과 요나가 불순종하며 향했던 곳은 각각 어디일까요? 힌트를 좀 드리자면 정답은 각각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 정답 아시는 분들 샵 0981번으로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전히 당신만을 위한 노래가 매일 준비되고 있습니다. 음원공장장 미니피디, 음원공장장 충디가 매일매일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누군가에게 보내고 싶은 마음도 좋고 여러분의 사연도 좋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합니다 라고 같이 남겨주시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AI를 이용해서 또 그 이야기를 넣어서 그분만을 위한 그날의 노래를 만들어드리고 있거든요. 하나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요거 신청곡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뭐 요 내용은

내용을 요런 내용을 해서 이런 찬양 신청합니다가 아니라 요런 내용들만 보내주시고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합니다라고 하시면 그 내용을 넣어서 AI로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서 선물해드리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여기다 산삼 스틱까지 받아가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만큼 당신만을 위한 노래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삼 스틱과 노래 선물 모두 받으실 수 있는 당신만을 위한 노래 계속해서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면서 이어서 피아워십의 목마른 내용은 함께하겠습니다.

잠시 후 6시에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우리 지역 목사님들과 또 다양한 분야의 강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은혜를 나눠보는 시간, 말씀 충만 은혜 충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1부 끝곡 성결대학교 콘서트 콰이어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들으시면서 저희는 잠시 후 저녁 6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파수 고정!

0: 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진해 침례교회 강대열 목사님께서 전도서 9장 9절 말씀을 본문으로 즐겁고 행복한 부부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이 사회와 국가의 가장 그루터기가 되는 것이 바로 가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이루는데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삼친이라고 이러는데, 하나는 부자관계, 그 다음에 형제관계, 그 다음에 부부관계. 이 세 관계를 우리가 이 가정을 이루는 기본 관계죠. 그런데 그중에 가장 기초가 되고 중요한 것이 바로 부부 관계라는 거죠. 부부가 있으니까 부자관계가 만들어지고 형제관계도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너무 소중하죠. 그래서 부부 일륜 지시 만복 지원이라 그렇게 하죠. 부부는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점이고 만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부부관계다. 따라서 우리가 이 사회와 나라가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려면 우리 부부가 먼저 즐겁고 행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가정이 이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게 부부생활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축복이며 또 우리의 책임이에요.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전도서 9장 9절 함께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자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여기서 내 몫이라는 것은 내게 주는 특권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책임이다. 내 아내와 즐겁게 살자다. 이것은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여 얻은 내 몫이다. 너의 그 수고의 대가이다. 축복이다. 뿐만 아니라 네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사명이다, 책임이다 하는 말이 말씀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부부관계가 즐겁고 행복한 부부생활을 해야 되는 것은 특권일 뿐만 아니라 사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우리 부부들이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행복할 때 우리 자녀들이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또 우리가 행복이라는 거 우리가 경험해 본 사람이 블레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미 남편이 떠났는데 아내가 없는데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자녀들에게 교훈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하고 즐거운 부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부부 간에 서로 파괴적이고 파괴적인 말은 버리고 회복을 시키는 말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한 비자의 애가 영린의 화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영린이라는 것은 용의 목구멍 아래에 비늘이 역방향으로 한자 길이의 어떤 비늘이 있는 걸 영린, 까꿀로 된 린이라는 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용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상사진에 그 중간에 보면 좀 어두운 그런 있잖아요. 이게 영린이에요. 아무리 온순한 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상의 용, 한비자간 이야기, 저 영린을 건드리면 아무리 온순한 용도 그 영린을 건드린 사람 죽여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린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만지거나 거론하지 말아야 될 약점이라든지 자존심을 영린이라고 그래요. 그걸 건드리면 아무리 점잖은 사람도 화를 퍽 내고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말에도 영린적인 말이 있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하지 않아야 돼요. 존 가튼이라는 박사님이 35년 동안 3,000명의 커플을 대상으로 비디오를 계속 촬영을 하면서, 이제 촬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의 대화 내용, 억양,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톤, 그리고 표정, 눈빛, 앉는 자세, 행동, 모든 걸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 가운데 지금 제가 소개될 이런 말을 한 가정들은요.

15년 안에 92%가 같이 깨져버렸다는 거죠. 파괴적인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쓰면 92%가 15년 안에 가정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이냐. 첫 번째는 비난의 말입니다. 당신은 늘 그렇지. 그런 식이야. 하고 비난을 합니다. 비난은요, 부부관계를 파괴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 비난의 방어적인 말이에요. 핑계하고 책임 회피하는 거. 당신 늘 잔소리하니까 이렇지. 나만 잘못이 있어. 당신도 문제 있잖아. 너나 잘해. 하는 방어적인 말은요, 부부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갈등을 증폭시켜. 나중에 가정을 무너뜨리게 한다는. 세 번째는요, 경멸적인 말이에요. 당신이 뭘 안다고 끼어들어. 그런 경멸적인 말은요, 그 배우자의 인격에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는 것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가정 박살이라는 거죠. 우리가 비난의 말, 그다음에 책임 회피하고 변명하는 말, 그리고 경멸적인 말은 92%가 15년 안에 가정 파괴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위험한 말은요, 화났다고 침묵하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고 눈도 안 맞추고 말을 하지 않아. 그리고 이게 심해지면요, 각방을 쓰고 나중에 별것까지 해버려요. 이게 언어 장벽이 멀어지니까 마음도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냉담해지는 거예요. 이러다가 오해거리가 하나만 생기면 이게 해결이 되잖아요. 결국 마취표를 찍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이런 경멸적인 대화를 많이 들은 사람은 4년 안에 간염 질환에 빠지게 된다고 그래요. 면역성이 떨어지는 거죠. 침묵하면요, 치매 많이 걸립니다. 실제로 일본 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부부간에 대화를 많이 하는 부부가 확실히 치매 발병률이 확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났다고 치매가 돼 침묵하면 가정도 깨지고 치매도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하고 즐거운 가정이 되려면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거, 비난의 말, 그리고 방어적인 말, 경멸하는 말, 그리고 화났다고 침묵하는 거. 그건요, 15년 안에 92%가 임상 결과예요. 무너진다. 이런 말을 여러분 부부 가운데서 추방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복의 말, 좀 갈등이 있을 때 그 상처를 치유하는 회복의 말을 해야 돼요. 회복의 말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잘 오늘 배우고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는 이제 문제가 있을 때 대화를 하잖아요. 할 때 긍정적인 말로부터 시작하라. 저는 우리 교우들이 말을 할 때 너 전달법이 아니야. 너가 아니라 내가 그래서 아이들도요. 밤늦게 나오고 공부 안 하면 오늘은 공부를 많이 못했네. 일찍 자네. 팩트 이야기하고 아빠가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좀 걱정이 되네. 이놈의 새끼야. 그래가 되나? 그러면요. 안 되나? 그러니까 내 감정 이야기인데 지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팩트에 대한 내 감정, 나 전달법을 사용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는요,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문제가 왜 그런지를 말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화가 났어. 말해봐. 이랬는데 이야기 안 하고 화만 바락바락 내요. 그래서 문제를 더 키우는 경우가 참 많지요. 여러분, 이 목사들은요, 이게 옷을 입고 양복 입고 이런 건 중요한데 또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복장 갖추는데. 양말이 중요해요. 양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린 신발을 가면 신발을 다 벗고 들어가야 됩니다. 장례식. 저는 그런 당황스러울 때 있어. 갑자기 신방을 간다든지 아니면 장례식 갔는데 그 발가락 양말을 신고 있다. 빨간 양말을 신고 있다. 장례식에는 또 더더욱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양말을 신경을 많이 써요. 우리 집사람은 저 연애를 무지하게 오래 했어. 그리고 산 것도 제법 많이 살아서. 우리 집사람은요, 준 귀신 차원까지 올라가지, 반열이. 내가 무슨 생각하면 벌써 다 집어야 해. 근데 우리 집사람하고 갈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양말 문제, 양말. 항상 양말을 나는 차례대로 뒤지고 우리 집사람은 그것 때문에 화를 내게 되고 또 막 이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왜 화가 냈는지 말하십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자꾸 증폭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싫고 이것 때문에 화났고 이걸 고쳐줘라고 말을 안 해요. 그게 우리 파괴는. 그래서 우리가 회복의 언어는 이제 말할 때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내가 이래서 이게 필요하고 나는 이게 편하다. 서로 이런 말을 나누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정이 정말 행복하게 즐거우려면 박해 말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비난하지 마세요. 그리고 경멸적으로 어떤 분이 여름 되니까 어떤 이제 서울 아줌마가 그 망사 지갑을 사서 지갑도 좀 시원해야 되니까 그래서 남편에서 경상도 남편이 보소보소 나도 저 망사 지갑 하나 사줘서 그래서 그러니까 남편이 와 돈이 덥다더나 그런 식으로 말을 해버리면 대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이제 주의하고 우리가 긍정적인 말로 시작하고 나 전달법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상한 일 있으면 구체적으로 나누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운 부부가 되려고 한다면 각자가 자기 역할을 잘해야 돼. 보통 남한테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 일을 잘 안 해요. 자기 일에 집중하면 남의 일에 신경 쓸 시간이 없어. 그냥 막 내가 한가니까 남의 관심 가지. 나도 바빠 죽겠는데 딴 것만 관심 가질 게 언제 있겠어요. 그리고요, 자기 일에 집중하면 남한테 함부로 비판 못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기업 사장 한번 해보세요. 조그만 구멍가게 사장 혼 안 냅니다. 비판 안 합니다. 왜냐? 해보면 한계를 느끼고 번아웃도 되고 짐도 느끼니까 함부로 말 못합니다. 맞지 그지? 이게요 구두닦이나 목사님이나 대기업 사장이나 그거요 앞에 책임을 할 때 그게 있거든. 제대로 하는 사람은요 남 이야기 함부로 안 해요. 부부도 마찬가지. 자기 일 철저하게 되면요 부부관계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남편의 역할은 뭐냐? 남편,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죠. 남편을 영어로 husband라 그러잖아요. 그것은 house band예요. 집을 밴다네. 가정의 울타리. 좀 오늘 부부 이야기하니까 아내의 울타리. 남편의 그냥 아내의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소개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신부된 우리 교회의 남편으로서 울타리가 되어서 그저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시고 지켜주셨잖아요. 그 세상의 더럽고 악한 유혹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울타리. 이처럼 우리도 남편들도 아내의 울타리가 되어서 아내가 세상의 여러 가지 위험과 위협, 유혹으로부터 우리 아내를 울타리가 되어 지켜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온 몸으로 교회를 살리고 보호했던 그런 울타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허스번드라는 단어의 어근은요. 허스번드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건 농사꾼이란 말이에요. 그냥 텃밭 가꾸는 농사꾼이 아니라 전문 농사꾼,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을 허스번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남편은 아내의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야. 아내의 농사를. 어떤 농사를 지어야 될까요? 예수님도 우리 농사 잘 지었잖아요. 말씀과 기도를 우리를 거룩하게 그리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세웠잖아요. 그처럼 우리도 내 아내를 남편들이 아내 농사는 아내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깨끗하고 풍성하도록 잘 가꾸는 일. 이게 바로 남편이 할 일이에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성전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티나 주름 잡힌가 이런 것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서 우리 아내를 세워야 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내 농사를 짓는데 거룩하게 우리 영적으로나 또 정서적으로 또 영혼에 이제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정말 우리 아내에게 우리가 양육하고 주어야 될 게 있어요. 뭘까? 속이 꽉 차게 지어져야 돼. 그게 바로 사랑이란 거예요. 우리가 지어야 될 농사는 사랑의 농사입니다. 여러분 이 자동차 안에는 연료 탱크가 있잖아요. 그 연료가 가득 차면 자동차가 쌩쌩 잘 가요. 또 멀리 갈 수 있겠죠. 연료가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처럼 사람의 마음에도 사람을 움직이는 탱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연료가 꽉 채워져 있으면 그 사람이 생기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마다 넣는 연료가 다르잖아요.

디젤을 넣고 승용차는 가솔린을 넣잖아요. 뭐 디젤 넣는 승용차도 있습니다만은 차마다 어떤 때는 가솔렸고 LPG였고 달라요. 그처럼 남자와 여자의 마음 연료통에 넣는 연료가 달라요. 그럼 내 아내 연료통에 담아야 될 연료는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아내는 사랑을 받으면 만사 오케이야. 뭐 가릴 것 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정말 농사를 잘 지려면 다른 게 아니야. 속이 꽉 찬 배추처럼 아내 마음에 사랑을 꽉 채워주는 거예요. 아내가 사랑이 많은 게 아니라 남편의 사랑을 꽉꽉 눌러주면요, 반찬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할렐루야. 저는 우리 형제들이 아내들 마음에 사랑을 듬뿍 담아주는 꽉 아리찬 농사를 짓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사랑을 받는다,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걸 느끼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몇 가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내가 느끼게 남편의 아내를 예수님 다음으로 우선순위 첫 자리 둬야 돼요. 돈보다, 내 직장보다, 사업보다 아내를 앞자리 두는 거예요. 아내는 내가 모든 것에 가장, 남편이 나를 모든 것에 가장 우선순위 첫 자리 둘 때, 아, 내 남편이 나를 정말 사랑하구나 라고 느끼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거 좀 바빠서 이거 하고 할 때는 마음으로 진짜 사랑은 아니구나 라고. 저는 우선순위 여러분 첫 자리에 두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내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해줘야 돼요. 남자와 여자는요, 감정과 생각이 좀 달라요. 남자는 지성적인, 여자는 감성적인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TV 보다가도 여자 질질 막 울잖아요. 질질 짜고, 뭐, 그게 뭐, 그게 눈물이 나나? 그게 왜 눈물이 나나? 뭐 또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사랑하는 남편은 내 감정과 다르더라도 아내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주고, 아내가 어떤 생각을 할 때 약간 조금 맞지 않더라도, 어,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 생각을 받아들인 게 아내를 사랑한, 아내는 그때 아, 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받구나 하는 걸 느낀다는 거죠. 저는 우리 형제들이, 아내들이 어떤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고 생각을 말할 때 존중해야 돼. 수용해 줘야 돼. 그때 아, 우리 남편이 생각은 좀 다른데 나를 존중해. 요즘 집에도 보면요, 가정마다 우리나라 너무 정치적이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당수요. 세상 그게 너무 빠지지 마세요. 나중에 바보 됩니다. 즐길 좋았다가 즐기는. 우린 예수님. 근데 가정에 보니까, 우리 교회들 보니까 남편은 보수고 아내는 진보고, 또 아내는 진보고 남편은 보수라서 싸우는 부부들이 있더라고. 그럴 때 좀 달라도 센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 그래요. 여보, 당신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알잖아. 지금 내 남편이 내하고 생각이 다르다. 그러나 아,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존중해 주구나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게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이 아내에게 상처를 줬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상처를 줬을 때 내가 그걸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대다수 남자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남편이 잘못했을 때, 상처를 줬을 때 인정, 내가 정말 잘못된 것 같아, 여보 미안해, 용서해줘. 그러면 그때 아내가요, 나는 사랑을 받는다, 그런 느낌이 팍팍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부부 주일에 우리 아내들이, 남편들이 이제 사랑 농사를 잘 지어야 돼. 아내의 마음속에 배추 속이 꽉꽉 차는 것처럼 사랑을 꽉, 그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냐, 느끼게 하려고 하면 우선순위 첫 자리, 그리고 그 감정과 생각을 존재히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아내들에게 사랑이 확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남자가 할 일은, 아내가 할 일은 뭐냐? 아내는 살림을 산다고 그러잖아요. 살림을 산. 아내의 역할은 살림을 사는 거예요. 살림이라는 건 살리는 거예요. 남편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살림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살림을 살려면, 그죠? 가정, 남편과 자식을 살리는 살림을 살려고 한다면, 이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남편. 만약 남편 울타리 밖에서 어떻게 남편을

살릴 거예요. 그리고 나도 위기야. 울타리 밖에 나가면. 울타리 안에서 살리는 거예요. 살림을 살리면 먼저 울타리 안에 있어요. 남편의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게 뭡니까?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살리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남편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할 때 남편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남편 순종하는 건요,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이때 진정한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가 디즈라엘리, 벤자민 디즈라엘리 제가 몇 번 소개했습니다. 벤자민 디즈라엘리는 35살 때까지 노총각이었어요. 결혼을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35이라면 지금 뭐 40 넘는 거죠. 근데 그때 35살에 연애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좀 상식적으로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보다 15 연상 여인, 자기는 35살, 연인은 50살. 그것도 남편을 한번 잃은 여인이었어요. 사람들이 탄탄하죠. 그런데 우리가 좀 디즈라엘리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결혼생활, 아름다운 결혼생활, 디즈라엘 부부를 이야기해요. 부조화도 이런 부조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해요. 시적인 감동이 있는 결혼생활이다. 그랬어요. 내 말이 아니라 나도 어디서 봤어요. 시적인 감동이 있는, 우리 이진식 집사님과 강혜림은 시적인 감동이 있는 부부생활을 할까? 하지 말까? 하고 있을까? 그렇죠? 그런,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그러냐. 그러면, 그 여인이 미모가 출중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교양미가 뛰어나냐? 지적 또는 문학적 소양이 뛰어나냐? 그렇지 않아요. 보통 사람보다 부족한 사람이. 그런데 그분이 가졌던 가장 특이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이 벤자민 디즈라엘리가 자기보다 15살 연하임에도 불구하고 늘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 존경하는 마음. 그래서 그는 나이가 많지만 남편을 억누르려고 하거나 남편에게 뭐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늘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에게 배우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남편이 이제 정신 문제로 밖에서 힘들게 하면요, 집에 들어올 때 항상 반갑게 맞아들이면서 깍듯하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요, 벤자민보다 자기가 15살 위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15살 연상인 아내지만은 이 15살 연상인 아내와 집에 사는 것이 행복하게 느끼도록 최선을 다했다. 그것도 벤자민 디즈레이는 자기 결혼생활을 회고하면서 그런 이야기예요. 나는 30년 동안 아내와 살면서 마음의 상처가 아니라 마음이 상한 일조차도, 상처는 좀 더 센 거잖아요, 마음이 상한 일도 한 번도 없었다. 그건 단 한 가지, 남편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벤자민 디즈레이도 집에 들어오면요, 자기 뭐 내가 35살에 50이면 내가 50일 때는 65이고 이게 좀 차이가 많이 나. 그런데요, 밤새도록 자기가 하루째 있었던 이야기를 오손도손 이야기를 해준다. 남편을 존중해 주니까 남편도 아내를 귀하게 여기면서 대화가 되는 거. 여러분, 나이가 좀 들었다고 막 무시해 보세요. 대화가 되는가? 겉돌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남편을 정말 존중할 때 여러분, 우리 가정에 행복이 오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듯 하기를 주께 하더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예수님이 몸의 구주가 된 것처럼 바로 내 남편이 나의 머리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 안 됩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우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의 가르침대로 남편을 머리로 여러분 존경하며 섬기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면 아내만 남편에게 존경하고 섬겨야 될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에베소 5장 21절을 보면 부부에게 너희는 피차 복종하라. 1차적으로 아내가 남편을 주님처럼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남편도 아내를 복종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부부라는 건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있지 못하면 불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면서 뭐라 합니다?

0: 혼자 독주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다. 그래서 마지막 피스로 돕는 배필 아내를 만들어주고 앉아요. 그러니까 남자라는 건 아내 없으면 불완전한 존재예요. 남자들 다 그거 알고 있죠, 그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러나 우리 가정 중심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붙들면 행복한 가정.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필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분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지금 오늘 특송했던 우리 가정에 주님 오시니까 우리 가정이 얼마나 견고하고 행복했는가. 저는 오늘 이 부부주의를 통해 그런 행복 축복을 여러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진해 침례교회 강대열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542-4644번 진해 침례교회로 연락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예, 저는 지금 창원에 살고 있고요. 그냥 한순희 권사입니다. 지금 성지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2: 창원 극동방송과는 어떤 관계이신가요?
1: 우리가 이제 감정교회에 있을 때, 우리 이현숙 권사님이 방송을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하시기에 저는 그때 극동방송을 어디서 들었냐면은 아세아 방송 있잖아요. 아세아 방송, 그 방송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요. 방송이 있으면 참 좋겠다. 우리가 일일이 막 전도를 하러 다니는 것도 좋지만, 이제 방송이 있어서 전파를 하게 되면, 효율적이고, 좋겠다. 이래서 이제 그때 권사님이 하자고 하실 때, 정말 두 말 없이 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 일곱 사람이 모여서. 예,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2: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1: 이제 극동방송을 우리가 진짜 여기서 못 들었잖아요. 방송을 못 듣고 있다가 제가 어디든지 이제 참 멀리서 들으니까 아세아 방송은 음질이나 이런 게 좋지 않았어요. 막 이렇게 안 들릴 때도 있고. 그러다가 들을 때 감격했습니다. 우리가 오후 6시 저녁 때 6시에 만나나? 5시에 만났구나. 5시에 만났는데 누가 진짜 그때 참 연락해서 오라 오라 그런 말 한 번 없어도 그 사람들이 딱 모였습니다. 그 시간에. 그게 참 기적같이 감사했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2: 창원 극동방송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1: 세월이 참 악해져 가요. 전에는 정말 제가 오늘 아침에도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런 명절이 되면은 이제 방송국에서도 이런 이제 뭐 믿음에 대한 십자가의 뭐 이런 그 영화라든지 이런 걸 보여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방송 안 합니다. 안 하고 믿는 우리도 더 둔감해지고 그래서 안타깝고 정말 그 복음은 사람들이 꼭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그것이 더 이렇게 요즘은 전도로 나가보면은 지난날에는 뭐 말이라도 걸었어요. 누가 우리도 뭐 친척 중에 누가 믿는다 또 뭐 우리 자녀들이 믿는다. 부모님이 믿고 계시다가 우리는 지금 못 믿고 있다. 이런 말이라도 걸었는데 요즘은 아예 딱 단절하고 말을 걸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사람을 대면하지 않아도 이렇게 그 말씀이 전파되는 이 힘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복음 70년, 창원극동방송 30년, 창원극동방송 화이팅!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일의 이야기. 이 방송은 창원극동방송 SNS 채널을 통해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간증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더니의 충전 라이브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도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들로 함께 달려볼게요. 2부 시작을 여는 찬양은 아이자야 61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출발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도 선물 미션 계속되고 있죠.

않을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성경 퀴즈 문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 일부에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 알고 계시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었던 그 선지자 요나.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지만 요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던 그 땅과 요나가 불순종하며 향했던 그 땅의 지명은 각각 무엇일까요? 정답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던 곳도 세 글자, 요나가 향했던 곳도 세 글자고요. 일부에서 드리지 않았던 초성 힌트를 좀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셨던 그 땅은 니은, 니은, 이응, 니은, 니은, 이응,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셨던 땅의 초성이고요. 그리고 요나가 불순종하며 향했던 곳은 디귿, 시옷, 시옷입니다. 디귿, 시옷, 시옷. 아, 이 정도면 다 드렸습니다. 예. 오늘 문제가 좀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땅은 니은, 니은, 이응, 요나가 향했던 땅은 디귿, 시옷, 시옷입니다. 정답하시는 분들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어제 7876님께서 신청해 주셨던 찬양인데요. 선한 이웃에 나는 이루어가리 들으신 후에 말씀 충만 은혜 충전 이어갑니다.

0: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한마디, 마음을 다시 세우는 이야기. 이 시간에는 깊은 울림이 있는 말씀과 은혜의 고백을 함께 전해드립니다. 말씀 충만, 은혜 충전. 말씀 충만, 은혜 충전. 오늘 이 시간에는 서머나교회 배성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1: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선 이유, 우리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하는 순수 제 방송입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각자가 맡으신 분들, 부분들을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요. 같은 건물에 있지만 우리는 같은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같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잊을 수 없는 큰 기쁨의 날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1차, 2차, 3차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은 이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에스라는 또 성직자로서 말씀에 부흥이 일어나고 3차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중심이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호하는 공동체의 성벽이 재건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게 되는데 이 성벽이 포로 귀환을 할 때 나라가 이제 망하고 포로 귀환할 때 보면은 약 140년 정도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재건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모여가지고요, 이제 봉헌식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교회 예배당을 짓고 나면 봉헌식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27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극동방송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무너짐을 압니다. 두 번째, 함께 재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극동방송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 이 봉헌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짐, 재건, 봉헌. 네, 오늘 첫 번째, 우리는 이 땅이 무너짐을 알기 때문에 함께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성에 있는 술관원장이었죠. 그런데 형제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무너짐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이 느헤미야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주저앉아서 울고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 금식을 해보셨습니까? 예, 금식하면 밥을 안 먹는, 밥을 안 먹는 게 금식이 아니고요. 밥을 안 먹는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죠. 요즘 미디어 금식도 하잖아요. 미디어 금식, 이걸 끊는 게 금식이 아니라 그 시간에 기도를 하는 게 금식이죠. 금식하는

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소식을 알았을 때, 성벽이 황폐화 되고 무너진 소식을 알았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합니다. 안 돼. 이건 절망이야. 끝이야. 그런데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적인 무너짐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서, 여러분께서는 방송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영적인 지형도를 여러분께서는 보시고 계실 것입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타락도 있고 교회가 어렵고 이단들이 번성하는 것 같고 우리가 아무리 두드려도 부흥은 오지 않는 것 같고 교회는 사회에서 신뢰를 잃어가고 있고 청년 절벽시대고 다음 세대가 앞으로 지금은 전 범교단적으로 다음 세대가 절반이 없어요. 심각합니다. 한국교회 미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서 있는 이유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너짐을 회복을 갈망하는 거죠. 그 회복을 갈망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게 느헤미야였습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사명을 보여주십니다. 극동방송이 또 우리 경남에 우리 창원에 이렇게 여러분 극동방송을 우리가 함께 여러분이 서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너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무너짐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극동방송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이 무너진 것을 이제 재건합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서 있는 이유 두 번째는 함께 재건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재건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봉헌식을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지금으로 말하면 성가대, 우리 교회는 찬양대라 합니다. 찬양대를 조직을 해요. 2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봉헌식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대를 조직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찬양대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한 무리는 에스라 중심, 한 무리는 느헤미야 중심이었어요. 영적인 지도자가 붙어서 이제 이 찬양대를 이제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내가는 느헤미야죠.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에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한 무리는 왼쪽으로 가게 됩니다. 36절에 보면 그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살렐과 쭉 지나가겠습니다. 끝에 보면 다 하나님의 사랑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누가 앞섰나요? 학사 에스라가 앞서갑니다. 에스라는 느헤미야와 동시대 사람입니다. 지금 말하는 성직자예요. 학사였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쉽게 말하면 목회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한 무리가 성벽의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38절을 보시면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을 합니다. 내가는 느헤미야죠.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쭉 갑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한쪽에 오른쪽으로 가는 찬양대는 에스라 중심이고 한쪽에는 느헤미야가 중심인 거예요. 에스라는 제사장이고 학사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성직자입니다. 목회자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고 행정가고 전략가고 성경적인 리더입니다. 이 두 사람이 성격도 달라요. 직분도 달라요. 그러나 놀랍게 성격도 그 사람의 이제 사역하는 방식도 그리고 은사도 다르지만은 이 두 사람이 이 봉헌식 날에 한 마음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40절 보십시오. 이에 감사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섰습니다.
결국

성벽을 돌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이 두 성가대가 쫙 붙었어요. 여러분, 이게 극동방송입니다. PD와 엔지니어, 우리 또 지사장님 전체를 보시죠. 마치 우리 교회를 말하면 담임 목사님 같은 분이시죠. 여러분, 또 경영지원, 기획, 또 관리, 그리고 전국에 서울 중앙에서 이렇게 전국 지방으로 흩어져 있는 이 모든 팀들,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죠? 성벽을 함께 재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함께 우리 목회자, 또 여러분들, 교회 다 어울려져서 역할은 다르지만 함께 쌓고 이 성벽이 재건되는 걸 보면서 말할 수 없는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요, 하시는 일들이 다 귀하세요. 맡겨진 일들. 이게 성벽을,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재건하고 있는 일이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봉헌입니다. 우리가 함께 서 있는 이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이게 봉헌입니다. 여러분 4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하나님의 성에 모였습니다.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30절에 보면 봉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들이 먼저 한 일이 있어요. 자, 30절, 우리 30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정결하게 한다. 그리고 오늘 27절에 봉헌. 봉헌과 이 성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봉헌식을 하면 하나님 앞에 이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되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죠. 감사를 드리죠. 헌당식과 같은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죠?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이 건물, 성벽도 하나님의 역사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한 거는 자신을 성결하게 한 겁니다. 성결했다는 거는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죠. 극동방송이라는 이 방송국,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헌신하셔야 돼요. 자신을 성결하게 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존 칼빈을 쳐보면요, 존 칼빈이 그 당시에 그 종교개혁을 이제 진행하면서, 아마 여러분이 존 칼빈 하면은 이런 그림을 보게 될 거예요. 손에다가 빨간 심장이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우리 장로교에서는 어릴 때부터 이 그림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뭐 면례회나 학생회나 또 전국에 뭐 수련회 할 때 보면은 손에 빨간 하트가 있어요. 이게 뭘까? 존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종교개혁이라는 그 일을 중요하지만은 존 칼빈은 손에다가 빨간 하트를 올려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저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나의 심장을, 나의 고동치는 이 심장의 박동을,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이 채플이 그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일 중요하죠. 하루 업무 중요하죠. 어깨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돌아가면, 그 일이 돌아가면 돌아가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내 자신이 드려지지 않으면 침체가 오고 지치기 마련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심장을 드리시는 먼저의 봉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봉헌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봉헌은 영어로 dedication입니다. 구별하여 드린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이게 봉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 헌금을 드릴 때 봉헌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물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봉헌. 우리의 사역이 봉헌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 43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0: 그리고 이제 찬양대가 모였는데 자 43절이 이게 절정이거든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네, 기쁨이 넘쳤어요. 근데 즐거워했다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이분 로이 존스 목사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사람들이 교회에 안 몰려오는가? 그리스도인이 불행하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불행하기 때문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올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행복해야 돼요. 그건 돈이 많고 명예가 주어지고 잘 되는 행복이 아니라 고난과 아픔과 얼음이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 무엇인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는 궁금해할 거예요. 똑같이 고난당하고 어려운데 저 사람들은 왜 행복할까? 그게 복음이죠. 만사 형통해서 부자가 되고 부자가 되고 싶은 거 죄는 아닙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기뻐하죠. 왜 기뻐할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보시게 되면 이 기쁨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 인위적인 흥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회 가보세요. 막 찬양이 막 고막을 때릴 정도로 막 음악이 압도합니다. 주의 주님 이름을 불러요.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는 잘 구별해야 돼요. 인위적인 사람의 흥분이냐 하늘의 기쁨이냐 이게 본질적인 겁니다. 한국교회는 다분히 인위적인 게 너무 많아요. 성도들이 조용히 묵상하면 기도가 안 된다 그래요. 막 소리를 질러 기도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제가 강조하는 거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기쁨 이거를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5절에 8절까지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Unspeakable Joy Unspeakable Glorious Joy입니다. 오늘 영어로 하시게 되어버리 제가 오늘 감정 놀랐어요. 영어로 설교해야 되는지 Unspeakable 말할 수 없는 Glorious 영광스러운 즐거움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부으시는 거예요. 그 부으시는데 자 오늘 진짜 마지막입니다. 43절 끝을 보세요. 부녀와 어린아이들도 그러니까 온 세대가 함께 모이면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멀리 극동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전파가 여러분의 말씀의 사역이 멀리 북한까지 아침에 출근하신 분들 퇴근하신 분들 희망이 없어 방송을 틀었는데 멀리 기쁨이 하늘의 기쁨이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복음이잖아요. 굿뉴스 복음은 굿뉴스 좋은 건데 왜 우리가 슬퍼야 되겠습니까? 슬픔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능력 그게 우리 영적인 싸움이죠. 절대로 여러분 잊지 마시고 아침에 여러분 나오실 때 마음이 힘드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아니 여러분이 이제 방송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주실 거예요. 성령의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기술을 여러분의 목소리를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극동방송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 말씀 충만 은혜 충전 오늘은 서머나 교회 배성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현재 시각 6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은혜 충전 라이브 함께하고 계시고요. 앞서 말씀 충만 은혜 충전에 이어 창원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변찾는 주님의 사랑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성경 퀴즈 정답 발표를 해드려야겠죠. 오늘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향하라고 했던 그 땅과 요나가 불순종하며 향했던 땅의 지명을 맞춰주시는 문제였는데요. 오늘의 정답 발표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향하라고 하셨던 그 땅의 이름은 바로 니느웨였고요. 그리고 요나가 불순종함으로 향했던 그 땅의 이름은 다시스였습니다. 니느웨와 다시스, 오늘의 정답입니다. 아, 많은 분들 정답 보내주셨는데 정답 맞히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정답 맞히신 분들 리스트는 잘 정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한 주도 은혜 충전 라이브에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는데요. 선물 당첨되신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발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잊지 마시고 꼭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어제 4833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인데요. 성령이 오셨네, 조수아 씨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하루의 끝에서 찬양과 은혜를 나누는 은혜 충전 라이브. 오늘 끝곡으로는 마커스 워십의 감사함으로 준비했고요.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김경민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새빛교회 조신재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1: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 하나님께 기도하신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요한복음 17장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르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면 우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그들이란 좁은 의미로는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기독교는 여러 교파와 여러 교단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남인도에서는 레슬리 뉴비긴 선교사님을 통해 회중교회와 성공회와 장로교회 그리고 감리교회가 하나의 교단이 됩니다. 이들은 하나의 교단이 되기 위해 준비하면서 이런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남인도교회는 자신이 아직 교회라는 단어가 마땅히 지녀야 할 그 완전한 의미의 교회가 아니라고 고백한다. 즉 스스로 길을 가는 중이라고 고백하며 그 길이 바른 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도착한 듯이 행세하지는 않는다. 그렇습니다.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순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이 바른 길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이미 도착한 듯이 행세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서로가 가진 장점을 인정하고 자기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0: 여기에 동의하면 모든 교회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새빛교회 조신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증생명연구원 하나님께 영광 영광판유리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즈너가 함께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즈너가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P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영혼의 샘터. 영혼의 샘터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부산 풍성한 교회 김성곤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나를 건축하는 5월의 기적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 교회는 1945년도 5월 달에 이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2주년이 되었는데 저는 참 5월의 기적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교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참 아름다운 성전과 또 수많은 충성된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져서 세계 선교를 이루고 있으니 참으로 기적 중에 기적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우리가 다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숙제는 영적인 성장입니다. 영적인 성장이 또한 축복의 그릇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뭘 못 주겠습니까? 참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릇입니다. 영적인 그릇, 믿음의 그릇이고 영적인 성장, 그것이 가장 큰 숙제이고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선교단체에서 7년이나 양육을 또 받고 리더로 섬기다가 그리고 선교사로 이제 자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선교사로 나가려고 많은 준비를 했는데 그런데 막상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막으시고 유럽으로 그렇게 보내시는 것처럼 저를 막으시고 제가 해야 할 역할은 나가는 게 아니고 보내는 목회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 94년도 5월에 우리 풍성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양육하고 훈련을 시켜서 파송을 하는 그런 교회를 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나이가 38이었고 우리 풍성한 교회를 명장동 상가 4층에 이제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제 나이가 38에 명장동 거기서 이제 개척을 했을 때 이 명장동은 좀 묵은 동네이고 또 상가가 있는 곳은 또 시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재래식 시장 그런 곳에 이제 상가 4층에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그곳에서 우리가 있으면서 5년을 있었는데 5년 있으면서 에피소드가 참 많았습니다. 그 5년 동안에 또 하나님이 또 큰 부흥을 주셨어요. 큰 부흥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지금 현재 이 성전 이 터를 사서 이렇게 멋있는 건축을 해서 이리로 이제 우리가 이사를 오게 됩니다. 다 이게 5년마다 일어나고 5월에 일어났던 5월의 기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32년이 그냥 손살같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32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는 이루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이 또 주목하여 불러주시고 또 가장 건강한 교회를 배우고자 2002년부터 전 세계 교회들이 우리 교회 컨퍼런스와 집중훈련에 지금까지 25년 동안 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32년 전부터 이쪽에 붙어있는 메시지처럼 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고자 양육을 받으면서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주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어서 열매 맺고자 모두 다 한결같이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결같이 모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달려가는 교회를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된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한 3개월 정도 되었을 때 시내 광야에 도착했는데 그때 전부 다 장막을 다 칩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참 재미난 것은 출애굽기가 총 40장입니다.

40장으로 이제 이루어진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 안에 아주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10가지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이 내린 이야기들, 그리고 또 출애굽해서 홍해를 가르고 건너간 이야기들, 이 뭐 어마어마한 사건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총 40장 중에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 이 탈출의 이야기들은 그러니까 12장에서 14장 그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몇 장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다수가 뭘 기록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19장부터 40장까지 22장이나 되는 그 범위 안에서 성막을 짓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출애굽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성막, 정말에서 성전, 이 성막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이 성막, 이 성전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그 자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함께 있다는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막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막에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정말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여기에 초점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모세가 이제 40일 동안 이제 하나님 말씀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머물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또한 성막의 설계도에 대해서도 쭉 가르쳐 주십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후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성막, 그거 오늘 있으라 하면 그래도 성막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성막 하나, 그걸 당장 말씀만 하셔도 성막은 뚝딱 지어질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은이 부족하겠습니까? 금이 부족했습니까? 뭐가 하나님께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뭐가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막 하나를 짓는데, 이 성전 하나를 짓는데 온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와라, 응?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쁨으로 헌물, 헌금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물질이 있는 곳에 자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은 지금 이제 출애굽했어요.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전부입니다. 뭐 농사 짓고 뭐 사업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그냥 모았던 것, 이게 전부이고 전재산인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성전을 짓자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헌물을 드리는 것은 정말 자기 인생을 드리는 것이고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들, 그리고 또 하나님과 그로 인해서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는 인격적인 교제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헌물만, 이제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헌물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전 인격, 그러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 마음도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감격에 감격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감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 감격을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을 다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바치는 사람은 재물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재물만 바치는 사람, 재물만이 아니고 그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그 정성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곳에 임재하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이 성막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백성들이 금을 가져

주신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꼭 손에 쥐고 있었겠죠. 그것만이 자기들에게 재산이고 가장 한편으로는 귀한 것 아닙니까? 그들은 알 수 없는 뭐 그냥 정처 없는 길을 떠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꼭 쥐고 있었으면 이 사람들이 다음에 뭘 했겠습니까? 그들은 보고 큰 게 우상 만드는 것이어서요. 금송아지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모세가 40일 동안 없으니까 이들이 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금송아지, 그 금은 다 가지고 와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막 엎어져서 막 하나님이라고 막 숭배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가지고 있어봐야 우상 만들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을 다 가져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을 읽겠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더니. 아멘.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참 감동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 마음이 감동된다. 다 자원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해서 모든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원해서 드렸다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넉넉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닌데 그들이 가진 소유 이게 전부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결핍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는 이 예물도 재물도 참 중요한 것이지만 정말 그 순전한 마음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성껏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많이 가져왔는지 모세가 이제 됐다, 이제 넘친다, 이제 그만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6장 5절에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이래 서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며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들을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거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 위해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막을 짓는데 백성들의 자원하는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벌써 넘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넘쳤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진행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성전을 짓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짓는 건 아니시겠죠? 하나님이 사람을 시켜서 지을 건데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일꾼을 지명하십니다. 부살렐과 호올리압입니다. 부살렐과 호올리압 이 두 사람을 지명을 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성막을 만드는 기술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지파 호로의 촌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명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한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아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것은 그들의 손이 아니라 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의 손끝을 사로잡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령이 사로잡아서 이 그들의 손을 사로잡아서 이 작품을 만들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딱 만들어서 완공을 하는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마지막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는 말이, 이 말씀이 18번이나 나옵니다. 18번이나. 그러니까 최고의 순종을 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성막을 만들었다.
최고의 순종하는 모습, 이게

18분이나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존귀한지 모릅니다. 또 얼마나 아주 뭐 그냥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이것을 만들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했다. 이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순종했다 하는 게 18분이나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또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저 중앙에 있는 성막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임재를 그곳에서 느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32년의 역사가 이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께서는 32년 동안 우리 교회는 두날개 양육 프로세스를 통해서 성도들이 양육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참 전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양육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또 경기장의 선수로 또 밭의 농부로 세상 가치관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뀌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많이 세워주신 것을 정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6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성지자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고 수고하는 농부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예수 믿기 전까지는 예수 믿어도 모두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지만 모든 사상과 생각은 지금까지 가지고 배웠던 경험했던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 그런데 이 가치관을 성경을 배워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야지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치관의 변화가 양육을 통해서 오게 되고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야지 세상적인 가치관을 다 버리고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배설물로 여기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로 또 부지런히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경기장의 선수로 또 밭의 농부로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을 고대하고 기대하며 달려가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또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믿고 내일도 예수 믿고 평생 예수 믿겠죠? 예수 믿는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매일매일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나가보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죠? 주일학교 아이들이 한 주 지나면 쑥 성장해 있습니다. 아이들이 빨리빨리 크는 거예요. 또 몇 주 있다가 보면 또 이만큼이나 성장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의 영혼도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도 날마다 날마다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몸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처소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몸을 거룩하게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영적인 내 영혼을 잘 관리하고 늘 성장시켜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도 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내인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또 에베소서 1장 2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충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32년 동안 모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서 그래서 열매 맺으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다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여러 가지로 제각각 다 다른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예수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되고 한 공동체, 풍성한 공동체의 가족이 되어서 우리가 다 2002만 세계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그들이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자원해서 기쁨으로 이 성막을 성전을 짓는데 마음을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그들의 행진 속에서 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다윗의 고백인데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든 풍성한 가족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게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힘 주시고 생명 주시고 능력 주셔야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것을 주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바른 도리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네 떡을 무리에 던져라. 열흘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너는 네 떡을 무리에 던져라. 열흘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에 던진다. 그러면은 인간의 몸 눈으로 보면은 이게 그냥 상실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시 돌려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몇 날 후에는 다시 돌려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 을을 구하는 이 헌신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다시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우리 교회 생일인 이 32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섬기는 두날개 세계 선교센터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가 두날개 세계 선교센터 건축하는 현장에 가서 보니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5분의 4 아니면 3분의 2 정도가 전부 외국인이었습니다. 이주민들. 이주민이 그렇게 많이 일을 하는 줄 몰랐어요. 저는 건축을 전공했기 때문에 현장을 많이 보고 제가 일을 했습니다만, 아,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이주민들이 많이 와서 일을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이 건축 현장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다 우리의 선교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물 건너 땅 끝까지 가서 선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참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와 있는 수백만 명의 이주민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의 일부는 언젠가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한국에서 돈 벌어가지고 이때 이들을 예수 믿게 만들고 예수 믿는 정도가 아니고 두날교로 양육을 해서 그들이 고향에 돌아갈 때는 완전히 선교사 수준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0: 우리 선교사 10명을 보내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언어를 아무리 배운다 할지라도 그들보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심청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기서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리고 나서 불타는 가슴으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때는 우리 선교사가 해야 할 목을 10배, 100배 더 이상 일도 할 수가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날개 선교센터를 통해서 여기 와 있는 수백만 명, 학교에도 대학에도 얼마나 많이 지금 유학을 와 있는지 모릅니다. 이들에게 그리고 또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필리핀에서 하듯이 인도에 하듯이 브라디보스토크에서 하듯이 그렇게 오늘 이 현장 삶의 현장에 들어와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해서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군사로 경기장의 선수로 밭의 농부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그리고 같은 열매를 맺는 일꾼으로 양육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시키시고자 두날개 선교센터를 건축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열두 전선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또 이 선교사들을 잘 양육하고 돌보고 그러기 위해서 이 센터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두날개 선교회는 2006년에 이제 설립이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선교회 본부 건물이 없이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이렇게 다시 센터를 건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또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셔서 함께 이 영광스러운 선교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2년 동안 열심히 몸된 교회를 섬겨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대한 역사가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다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결같이 2002만 세계 비전을 이루는 그날까지 잘 달려가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1: 영혼의 샘터 지금까지 부산 풍성한 교회 김성곤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1-507-8844번 부산 풍성한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1: 한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외화머리의 진실. 오늘도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저희가 얼마 전에 중국이 북한의 노동자들이 들어오는 걸 막았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2: 네.
1: 최근 들어서는 북한의 노동자들이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2: 북한도 입장이 좀 변화됐긴 했는데
1: 네.
2: 중국의 입장이 조금 북한하고 좀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협력을 더 강화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 노동자들이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이
1: 네.
2: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4월 중순 평안북도 신우주, 그러니까 중국 랴오닝성 단동과 맞닿아 있는 신우주에서 거쪽에서 출발한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단동으로 대구 입국한 정황이 포착됐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1: 입국하는 장면이 포착이 된 건가요?
2: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들어있는 그런 장면들이 좀 나서
1: 네.
2: 이게 봤더니 뭐 하루에 100명 혹은 200명 정도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1: 네.
2: 이런 것들은 좀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닷새 동안 약 1,000명 가까운 인원이 중국에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상황이 좀 달라지긴 했겠지만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이 한 10만 명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닷새 동안 그 1,000명 가까운 인원은 정말 많은 인원이라고 할 수 있겠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소규모 입국은 있었지만 이렇게 수백 명 단위, 1,000명 정도 이렇게 연일 들어간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이전에 중국이 북한 노동자들이 들어오는 걸 막았던 그 소식이 불과 이게 몇 달 전 아닌가요?
2: 네. 그러니까 그 4월 말에 이제 4월 중순에 들어갔다라고 많이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 네.
2: 그때 당시 한 달 전인 3월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지방 정부가 북한 노동자 이 100명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입국을 허가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랴오닝성의 한 의류 공장에서 북한 무역회사와 함께 이 노동자 입국을 추진했었다고 해요.
1: 네.
2: 그러니까 서로 합의가 된 거죠. 그 노동자도 뽑았습니다. 다 준비가 됐죠, 북한 내에서는. 근데 갑자기 무산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지방정부가 그걸 막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4월 들어서는 분위기가 달라졌고 1,000명이 들어갔고 이런 겁니다. 다시 수백

0: 300명 단위의 북한 노동자 입국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이 좀 지속되고 있는지는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되긴 하겠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라고는 할 수 있겠죠.
1: 이게 한 달 만에 갑자기 중국의 입장이 바뀐 건가요?
0: 그러니까 이제 북중 관계 회복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련의 좀 사건을 과거부터 되돌아보자면 우리가 북중 간 열차가 재개됐죠.
1: 네.
0: 그 약간 여객이라고 하는 거죠. 화물차는 아니고. 그리고 항공편이 재개됐습니다. 물론 매일매일 좀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지만 항공편이 있다. 사람들이 타려고 하면 그걸 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거고요.
1: 네.
0: 그리고 제가 볼 땐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왕이 중국 외교부장, 그 중국에서는 되게 서열이 높거든요.
1: 네.
0: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죠. 시진핑 주석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도 당연히 이제 시진핑 주석에게 전달이 됐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위 간부가 들어가서 평양에
1: 네.
0: 이제는 아 우리가 협력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분위기가 좀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국 관계가 다시 실질적 협력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북중 관계 원래 좀 그렇거든요.
1: 네.
0: 갑자기 냉각적인 분위기에 있다가 갑자기 또 분위기가 좋아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분위기가 좀 훈풍이 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를 좀 보자면 중국 현지 공장들의 그 노동력의 필요 요거에 좀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단둥이라든지 야오성 일대 의류 공장 그리고 식료품 공장 수산물 가공 공장 여전히 그러니까 이런 데서 생산되는 제품을 전 세계 사람들이 원하고 있긴 해요.
1: 네.
0: 왜냐하면 싸니까. 근데 그 싼 제품을 만들기 위한 값싼 노동력이
1: 네.
0: 이 공장에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답이 무엇이냐? 북한 노동자가 답이다라는 결론이 도달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노동자는 뭐 현재도 계속 좀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중국 노동자보다는 훨씬 임금이 낮고요. 집단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탈을 하지 않죠. 뭐 노동쟁이라든지 시위라든지 이런 걸 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중국 그 공장 입장에서는 정말 선호하는 인력이다라고도 네. 볼 수 있는 거죠.
1: 근데 이게 유엔 제재에서 북한의 노동자를 파견하는 거를 금해왔었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 제재 때문에 중국에서 조금 반응한 게 아닐까 싶었는데
0: 네.
1: 다시 이렇게 북한 노동자를 들이는 거는 좀 국제사회에서는 어떤 분위기일지 또 싶어요.
0: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G2 국가잖아요.
1: 네.
0: 미국하고 중국이 뭐 전 세계를 약간 호령한다 이런 느낌도 있고, 그리고 중국은 유엔 상임이사국입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1: 네.
0: 그러니까 그 다섯 개국 여섯 개국에 있는 나라 중에서 정말 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1: 네.
0: 근데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통과됐고 거기에서 노동자를 다 송환을 해라. 다 북한으로 보내야 된다. 그리고 신규 노동자의 채용을 금지시켰습니다. 그게 중국도 사인을 했어요.
1: 네.
0: 중국도 비토권,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통과됐긴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이거를 받아들일 입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스스로가 어긴다.
1: 네.
0: 그럼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국가적 위상을 깎아먹는 행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기는 아 우리는 북한 노동자를 다시 신규 채용하거나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다 없습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북제재 결의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이 북한 정권의 외화 수입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공적으로 차단했고, 그래서 북한, 아니, 그러니까 중국 당국도 이거를 승인을 한 건데, 어떻게 보면 그런 공식적으로는 북한 노동자를 새로 받아들인 것이 제재 위반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1: 네.
0: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리고 이제 중국이나 혹은 러시아나 이런 국가에서는 여러 우회 방식이 사용이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기는 하겠지만
1: 네.
0: 계속 좀 방송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해요. 단기 방문자 혹은 산업연수생 심지어 유학생 학생 신분으로 이렇게 위장을 해서 입국시키고 실제로는 노동을 시키는
1: 네.
0: 그런 것들이 현재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라든지 여러 국가에서 노동자 받지 않기로

0: 너희도 약속했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그쵸. 라고 하면은 지금은 노동자가 없어요. 노동비자가 아닙니다.
1: 네.
0: 산업연수생이라든지 유학생이에요. 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할 수 있고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네. 노동자 신분이 아니라 노동자 신분이라고 하면 또 적극적으로 돈을 책정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1: 네.
0: 하지만 너희는 연수생이야. 그냥 학생이야. 라고 하면은 그냥 이거는 약간 자원봉사 겸 일을 하는 거고 이런 식의 것들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1: 보여주기 식이죠.
0: 그렇죠. 네.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노동자가 받아야 될 그런 약간 적극적인 권리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서류상으로선 노동자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장에 배치돼서 일하는 구조고 겉으로는 제재를 피하고 실제로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래서 노동을 제공한 거를 그 돈은 북한 당국이 벌어들이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 그러니까 5일 동안 1,000명 정도가 들어갔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나요?
0: 그렇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가 현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1: 네.
0: 앞으로 한 달 동안 계속적으로 매 수백 명 규모의 북한 인력이 단동을 통해 들어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2, 3개월 안에 1만 명 규모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을 되게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1: 네.
0: 나중에 이 부분을 다시 보도하거나 저희가 취재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기회가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제사회에서도 나오는 목소리가 있을 텐데
0: 네.
1: 중국의 입장에서도 조금은 난감해하는 상황은 있지 않을까 싶어요.
0: 그렇죠. 유엔 제재를 당연히 의식할 수밖에 없고 국제사회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1: 네.
0: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이 북한과의 관계를 좀 이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한반도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미국에 보여준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그런 몸값이라고 해야 되나요?
1: 네.
0: 그런 영향력을 좀 더 넓히게 되는 거고 너무 러시아 쪽에만 기우게 된다면 이 한반도의 영향력이 러시아로 가는구나라고 또 중국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 네.
0: 북한의 요구를 우리 인력을 받아줘서 우리가 더욱더 돈을 벌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북한의 요구를 안 받을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도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요인은 뭐냐면 이게 지방 공장이잖아요. 인력난을 또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1: 네.
0: 뭐 의류라든지 수산물 가공, 식품 공장. 그러니까 중국 노동자들은 하기 싫어하는 그런 업종이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북한 노동자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국은 이 완전히 허용하거나 완전히 차단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열고 빨리 들어와. 지금이야. 열어서 이제 그러니까 중국 지방의 산업을 좀 더 융성시키는 그런 방향도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1: 그래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저희가 논한 것처럼
0: 네.
1: 단순한 노동 문제로만은 볼 수가 없겠죠.
0: 그렇죠. 단순히 이제 북한 주민들이 중국에서 일한다라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1: 네.
0: 일단 갈취의 문제인 거죠.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당 부분이 북한 달러국으로 이미 흘러가고 있고
1: 네.
0: 그 돈이 정권 유지 그리고 군사 개발 자금 뭐 잠수함 발사 그 핵잠수함이라든지 잠수함마다 탄소 미사일이라든지 최근 들어 문제가 되고 있는 드론 개발까지 이제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죠. 또한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낸 제품 해외로 수출이 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북한 노동력이 국제 공급망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거를 강제 노동 산물을 우리가 쓴다. 그러면 우리가 강제 노동을 약간 방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있는 겁니다.
1: 네.
0: 이거는 인권 문제에서면서 동시에 제재 회피라든지 공급망 관리라든지 혹은 국제 안보 문제까지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전반적인 파악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점을 또 주의 깊게 봐야 될까요?
0: 그림을 네. 좀 그려볼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제 규모가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중국에 들어가는지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흐름으로 봐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과 진단이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신분입니다. 노동비자 아니라 무슨 뭐 그 단기 유학생이라든지 단기 방문자, 산업연수생
1: 네.
0: 이런 이름으로 들어가는지 계속 살펴보면서

0: 제주 회피 정황들을 낱낱하게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디에 배치되는지, 이 배치 지역, 뭐 아까 말씀드린 단동인지 아니면 저기 내륙 지역까지 북한 노동자가 배치되는지,
1: 네.
0: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파악을 해본다면, 중국 공장 이름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된다면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까지 정확하게 내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1: 규모와 신분과 배치 지역을 집중하면서
0: 네.
1: 그럼 국제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0: 이게 제주 회피도 있고 강제 노동 문제가 있고 외화벌이 구조가 결합된 문제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확인하는 작업을 누군가는 축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기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중국 내 공장 그리고 거래하는 해외 기업들 이런 문제도 여기에 북한 노동자가 일을 하고 있지 않은지를 해외 기업들도 실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0: 이거는 값싼 노동 문제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 그리고 제재 위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그런 노동자 인권 보호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라고 하는 것도 여기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소비자 입장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기울여 주신다면
1: 네.
0: 이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1: 이렇게 북녘 주민들의 인권이 바로 설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북녘의 주민 여러분 계속해서 세계 곳곳에서는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실 줄을 믿으면서 오늘의 외화벌이의 진실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요?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조건적인 경우가 참 많죠. 좋은 사람만 사랑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경우가 조건적인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죠. 왜냐하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거든요. 자신을 배신한 제자도 예수님께서는 다 용서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한 사람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느껴보시고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시고요. 그리고 용감하게 한번 다가가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시고 삶에 적용해 보신다면 너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겠습니다. 할렐루야.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5월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5월 2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사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성시화 운동본부 주관 2026년 제18회 호영남 한마음 성시화대회가 5월 29일 금요일 오전 11시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47-7993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에서 심장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사랑의 음악회를 무료로 개최합니다. 5월 31일 주일 오후 2시 창원 두레교회에서 찬양사역자 갓서번트가 함께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255-4105번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송정미 사모와 함께하는 찬양콘서트가 6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 50분 평원동 진주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93-0729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기독교 하모니카 합주단 창단을 위한 3개월 교육과정에 참가할 분들을 모집합니다. 6월부터 8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와 토요일 저녁 7시 마산 산호교회에서 진행되며 40세 이상 세례교인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 010-5590-9000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의 존재 가치를 회복하는 길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가하는 나, 심지어 내가 바라보는 나도 아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은 주의 돌보심과 양육을 받는 주의 백성이고요. 또 주님의 목장에서 사랑받는 양입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양떼를 책임지신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풍성한 찬양 가운데 참된 나를 발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네, 삶의 노래로 금요일 순서 세 곡의 찬양으로 출발했습니다. 레니 르블랑의 좋으신 하나님 영어 찬양 들으셨고요. 이정규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리고 하은의 그 누가 나의 괴로 말며 찬송가 두 곡 이어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백성이고 또 주님의 목장의 양입니다. 주변 여건에 상관없이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시간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듣고 싶은 찬양들 그리고 기도 제목 있으시면 생각나실 때마다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오늘도 열려 있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고요. 아, 다양한 찬양 또 준비했어요. 먼저 조준모의 찬양 길 함께 듣고 오시죠.

환란과 핍박 중에도 강성훈의 찬송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들은요, 조수아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리고 목자와 양, 사랑 이야기의 찬양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또 하나님의 돌보심이 멀리 사라진 것 같은 서글픔에서 이제는 헤어나와 주님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또 주님의 양으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홀리원의 주는 나의 목자, 주를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송이 편곡된 찬양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들은요, 김도현의 거무나 아름답다, 그리고 초롬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듣고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 가치를 회복시켜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수많은 양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내게 맡겨진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참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놀라운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눈을 달라고 계속해서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문자로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듣고 싶은 찬양, 또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픈 이야기들 나눠주시면 내 삶의 노래로 더욱더 풍성하게 이 시간 꾸며갈 수 있습니다. 아, 다음 찬양은요, 호산나 싱어즈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때점으로 날이 어두우니 나무엔의 찬송 들으셨고요. 김현진의 주여 지난밤 내 꿈에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누면서 커 보였던 문제들이 작아지고 우리 주님만 드러난 시간 된 줄 믿습니다. 주말이 시작되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했듯이 그렇게 발견해 나가는 성도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전도의 끈을 놓지 않는 또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내주신 문자들 계속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다시 만나 뵐게요.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경남 산천면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인 다음 자들을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예전에 마리아 마리아라는 뮤지컬을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뮤지컬 극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칠하며 사랑으로 구해주신 예수님의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이 등장을 합니다. 정말 그 대목에서 많이 감동했는데요. 연약한 우리들은 비난할 수도 비판할 수도 없는 똑같은 사람들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연약한 우리가 예수님께 용서받고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이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77편 함께합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지혜 말씀 시편 77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이 힘들어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늘 고백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늘 주 안에서 힘내시는 그런 하루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은혜의 찬송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고입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LDD 교통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당신과 함께 밤이 깊은 동산에서 세상에는 참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나를 재촉하는 소리, 남과 나를 비교하게 만드는 소리, 때로는 마음을 무겁게 하는 소음들까지. 하지만 그 많은 소리 중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시선이 꼭 놓치지 않아야 하는 소리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사랑의 음성이 아닐까요? 오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함께 하신 첫 찬양은 나무현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하실 찬양들은 찬송가 찬양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벳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이어서 함께 하실 찬양은 소리엘의 오 신실하신 주,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하실 찬양은 복음성가 찬양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어서 함께 하실 찬양은 마커스의 그가 오신 이유.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감미 깊은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 찬양 함께 하시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어떠한 하루였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밤이 깊은 동산에서 여러분의 밤지기 김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기대합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5월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5월 2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사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성시화 운동본부 주관 2026년 제18회 호영남 한마음 성시화 대회가 5월 29일 금요일 오전 11시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47-7993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에서 심장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사랑의 음악회를 무료로 개최합니다. 5월 31일 주일 오후 2시 창원 두레교회에서 찬양사역자 갓서번트가 함께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255-4105번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송정미 사모와 함께하는 찬양콘서트가 6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 50분 평원동 진주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93-0729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기독교 하모니카 합주단 창단을 위한 3개월 교육과정에 참가할 분들을 모집합니다. 6월부터 8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와 토요일 저녁 7시 마산 산호교회에서 진행되며 40세 이상 세례교인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 010-5590-9000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지키십니다. 지금 이 순간뿐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시간까지 포함해서 지키십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인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조찬미가 부른 그들이 방주 안에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키심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이끄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앞으로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키실 겁니다.

환란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크게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럴 때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고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안에 머물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그런 삶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세 곡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Hillsong Worship의 Through It All, C.C. Winans의 Shout to the Lord, Michael W. Smith의 Anus Day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왕현의 내 마음이 가난해져서, 히스플랜의 나의 기도, 이화연의 그렇게 오늘은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예전 팝송 중에 Every Breath You Take라는 노래가 있죠. 누군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사람의 모든 순간을 지켜보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요즘 기준으로 보면 조금은 부담스럽고 소름 끼치는 그런 가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 나를 아끼는 사람이 내 삶을 그렇게 세세하게 보고 있다면 느낌이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을 지키신다라고 하십니다. 멀리서 한번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 every breath you take까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게 어떤 때에는 부담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만 동시에 큰 안도감을 주죠. 내가 놓치고 있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The Bonfire Backgarden의 Afflow, Planting Worship의 영원한 생수의 근원, Tent Makers의 주 달리신 그 십자가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정우입니다. 말씀 그리고 기도와 함께 성도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천국에서도 이어질 우리의 삶은 바로 찬양하는 삶이니까요. 교회에서는 이 찬양에 대해서 각자 나이대마다 또 성격마다 좋아하는 찬양들이 참 다릅니다. 다음 세대들이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을 보면은 참 감사한데요. 또 가끔씩은 기성세대의 눈과 귀에는 좀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곡조와 악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럼 주님의 눈에는 우리의 찬양이 어떻게 보일까 궁금하기도 하네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특별히 찬양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다 보면 주님은 진실로 자녀인 우리들의 찬송을 기뻐 받으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노래뿐만 아니라 박수와 춤, 또 이런저런 악기들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은 정말 모두 다 받아주시지요. 오늘도 다윗처럼 춤추면서 어떤 찬양이든지 우리 영혼의 새 노래로 부르면서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하루 마무리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지요.

봉기장의 찬양으로 거룩 거룩 거룩 그리고 강무림의 어두운 죄악길에서 두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주님 닮아가는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 그렇게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하늘로 찬송가 앨범에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리고 샬롬 트리오의 빛이 없어도 두 곡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4장 말씀으로 함께 하시지요.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일곱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이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이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나 주의 도움받고자 경배와 찬양 앨범에서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레이스 투 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정석의 음성으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서 함께 하시지요.

그레이스 큐티 헐몬의 이슬.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성령이 우리의 영으로까지 깊이 들어오시면 우리도 알고 느낄 만큼 영혼에서 깊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만 주와 진실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말씀을 법처럼 지키라고만, 너의 의지로 삶을 바꾸라고만 강요받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죽도록 충성하고 섬김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실 거라고 하니 과연 그렇게 하면 정말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일꾼들이 일한 만큼 정확하게 보상하시는 그런 독한 주인이 아니십니다. 자녀들의 영혼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되 길 잃은 양 한 마리까지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품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 영혼을 품으시고 그 안에서 장성하게 자라게 하시는 참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종이 아닙니다. 영혼이 변화된 만큼 성숙한 신부가 되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라고 하신 주의 신부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늘의 샘물이 흘러 들어와서 사랑의 주 앞에 사랑 가득한 신부로 서게 하시옵소서. 아멘.

윌러브의 임예, 그리고 마르지 않는 샘의 기뻐하며 경배하세, 메들리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두 곡의 찬양, 람파스 콰이어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리고 박신화 콰이어의 이 작은 나의 빛, 두 곡 이어서 함께 하시지요.

이 작은 나의 빛, 박신화 콰이어의 찬양이었습니다. 자, 그레이스투유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준비한 두 곡의 찬양은 앤 머레이의 영어 찬양으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리고 소마 트리오의 연주 찬양으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준비했어요. 두 찬양 들으시고 저는 내일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T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강주인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순서 문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찬양사 역자 강주현입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는 김복유의 내가 사는 시간 속에 들려드렸습니다. 이 찬양을 자세히 들어보셨다면 이 찬양의 가사가 어떤 내용인지 금방 알아차리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쵸?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는 이야기. 포기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는 주님의 그 이야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야기. 그런 찬양이 오늘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첫 찬양이었습니다. 내가 사는 시간 속에. 김보규의 목소리였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저도 잘 지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계절의 그 5월의 계절처럼 굉장히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푸근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그또 비가 왔잖아요. 오랜만에 꽤 오랫동안 내렸던 비인 것 같아요. 제가 사는 동네는 그랬어요. 네. 잠깐 오고 개구 뭐 오후 한때만 오고 이랬던 게 아니라 조금은 많은 양의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사시는 곳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그좀 봄비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여름비라고 하기도 좀 그런 굉장히 좀 애매한 하지만 좀 시원함과 싱그러움과 조금은 아직은 좀 이렇게 떨림이 있는 그런 비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비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왠지 모를 좀 차분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지막히 주님 이라는 말이 저도 모르게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뭔가 잔잔한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주간은 어떠셨나요?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셨죠? 뿐만 아니라 저처럼 어느 순간에 긴말 하지 않아도 예수님, 주님 하고 불렀을 때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평안함을 그런 사랑을 느꼈던 여러분들의 한 주이시기를 바랍니다.

장준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주일날 만나고 있는데요. 토요일날은 국내 CCM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한 시간 동안 꾸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찬양들, 감사의 찬양들, 또 감동의 찬양들 많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저와 함께 하시죠.

유윤종의 주 나의 평안. 이어서 들려드렸던 찬양은 장윤영의 바닷길이었습니다. 바닷길 찬양 참 오랜만에 들어요. 이 찬양이 한참 막 불려지고 또 들려졌을 때는 그 애니메이션 모세 쉽게 모세 출애굽을 다룬 애니메이션 니이 곡에 좀 마치 뮤직비디오처럼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쓰였어요. 그때만 해도 이 영상에 대한 저작권 이런 부분들에 조금은 덜했던 시절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찬양을 배경으로 해서 그런 애니메이션들이 촥좀 보여지는. 그렇죠. 그 바다가 갈라져 나의 길이 되었네. 주가 말씀으로 명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의 길을 가겠다는 이 찬양의 고백. 또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모세가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홍해 바다의 기적을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바다가 갈라지는 그 기적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필요한 그 순간에 그때 딱 알맞게 필요한 것들을 제한 없이 행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인지라 모세의 기적 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던 그 기적 같은 기적을 원하잖아요. 봤던 것, 들었던 것, 그만큼의 규모, 그런 대반전의 어떤 기적들을 우리는 원하죠. 하지만 그 모세가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기적은 그들이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그 백성들이 필요한 그것을 그들에게 베풀으셨다는 사실이죠. 사실 성경 말씀에 정말 많은 기적들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시대에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 성경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그와 똑같은 방식의 기적이 우리 눈에 보여지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을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이 알맞다고 생각하시면 우리에게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무리 적은 기적이라도, 작은 일이라도 지금 우리 일상에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리고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아침 시작할게요.

인간은 창조자가 아니라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만들어졌다는 것은 만든 존재가 있다는 말이죠. 인간은 선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자 안에 선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선을 위해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선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평생 남에게 폐만 끼치고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히스플랜의 나의 기도였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들으신 찬양은 구현모의 너무 멀리 왔나요? 였습니다. 히스플랜의 찬양이 참 여러 곡이 참 좋은 찬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나의 기도도 너무 좋네요. 담백하지만 뭔가 담백하게 고백하는 그런 가사의 나열이나 목소리가 참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구현모 형제의 목소리도 참이 늦은 밤에 울림이 있는 찬양이었습니다. 마음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멀리 떠나왔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가 다시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가려고 탁 뒤도는 순간 주님이 거기 계신 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주님을 떠나왔으니까 되게 멀리 계시고 우리가 그 길을 또 돌아 돌아 돌아서 가야 될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어쩌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다시 돌이켜서 살아가는 그 과정은 멀고 길다고 느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탁 돌아서는 순간 알게 될 겁니다. 바로 거기 계시다는 사실을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 저 주님과 함께 가고 싶어요. 주님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저를 돌이켜 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이 거기 계심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24시간 복음 방송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현의 달빛과 스페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요. 저 이찬양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신청곡들도 좀 있고 뭐 사연도 좀 있고 그래서 못 들려드렸어요. 아직은 5월 달이니까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의 달이 그이 5월에 빠지지 않고 우리들이 함께 기억하는 게 있죠. 교회인 우리입니다. 또 다른 가족인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난주 이찬양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들려드리려고요. 김희식 목사님의 찬양입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참 귀한 고백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는 기도 참 많이 해요. 그죠? 물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교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랑하는 교회. 그런 기도가 우리한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며 위로하며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격려와 위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서로가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연합이 되는 것. 그 제일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더 기뻐하시는 것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런 교회가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되어지는 교회. 그 교회면 진짜 좋겠죠. 그런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중인의 달빛 가스펠, 여러분들은 이 달빛 가스펠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어요. 문자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샵 1069. 긴 문자는 100원, 짧은 문자는 50원의 유료 이용료가 듭니다. 지금 어플리케이션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그냥 앱에서 사연을 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방송은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면서 사연과 신청곡 올려주시면 한 번에 모아서 방송해드려요. 다 모아서 방송을 해드리고, 그리고 신청곡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시간에 깨어있는 여러분들의, 긴 얘기 아니어도 좋으니까, 짧은 기도의 제목, 또 신청곡 올려주시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신청하신 분이 계세요. 신청곡을 신청하신 분이 있는데 0671님께서 샬롬, 저는 처음 이 방송 듣습니다. 이 시간에도 극동방송이 이루어지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경기도 광주에서 특수학교에서 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유, 교장 선생님이시네요. 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모든 선생님들을 응원하고 안전과 평안을 간구합니다. 신청곡으로 소리엘에 들어보겠니 신청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세상에. 네, 교장 선생님께서 네, 올려주셨습니다. 모든 선생님들, 그 다음에 학생들 모두 다 평안하기를, 또 기쁨으로 충만한 학교가 되기를 저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6282님 신청곡 들려드렸더니 평화로운 밤 수고하셨어요. 신청곡 감사합니다. 샬롬 해주셨습니다. 5005님께서 기도 제목 올려주셨어요. 아, 정말 이웃 때문에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주택인데, 다 같이 있는 공동주택인 것 같은데, 담배도 피시고, 굉장히 소란스럽기도 하시고, 그런 이웃이 있어서, 좀 해결되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저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7568님. 네. 계속 제 숙면 취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든 이 치유에 대한 내용들 주께서 들으시고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7568님 평안을 저도 기원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엘에 들어보겠니 준비해 놓고 있거든요. 네. 듣도록 할게요.

소리엘의 들어보겠니? 였습니다. 소리엘인데 웬 여자 목소리냐고요? 김수지 자매 목소리예요. 진짜 오랜만이네요. 소리엘의 베스트 앨범, 20주년 베스트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김수지 자매님도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새 앨범 소식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찬양사역자로 또 여러 가지로 활동을 또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때의 음악과 이때의 감동이 있죠. 이게 몇 년도일까요? 1995년? 6년 정도일 것 같은데요. 네, 그때 음반인 것 같은데 정말 저는 좋으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뭔가 추억 속에 또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찬양들이 있어도 신청해 주세요. 잘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중인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순서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어느덧 저는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물러가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저희 학교 학생들, 제가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정기연주회가 있었어요. 이틀 동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학기마다 학생들이 신청을 받아서 오디션을 통해서 이틀 동안 무대에 서서 공연을 하는 정기연주회인데 저희 학교 학생들만 관객으로 오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도 오고 초대하신 모든 분들이 또 함께 와서 공연을 보고 축하해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학생들 연주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물론 이제 아직은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좀 풋풋한 면도 있고 조금은 좀 이렇게 모자란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지금은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게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열정입니다. 네, 열정이요. 그 마음속에 그때의 그 연령대에 끌어오르는 그 에너지는 저희가 가질 수 없는 이제는 가질 수 없는 에너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참 그때에 맞게 주시는 것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마음껏 펼치는 학생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 얼마나 기쁘실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모습을 추억하며 그리워하며 혹시 안타까워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맞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들의 성품과 여러분들의 컬러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묵혀두지 마시고 그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전에 내가 붙들고 살았던 것들보다 훨씬 더 깊고 깊고 기쁘고 평안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내일 주일 예배 찬양들로 함께 합니다. 국내 예배팀들의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곡의 찬양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한홍재 목사님의 청종 준비해놓고 있고요. 박수진의 아 맞다 두 곡의 찬양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입니다. 건물 안이나 집 안에 있을 경우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만약 흔들림이 멈춘 경우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 이용은 금지합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상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익히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하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고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ADD 교통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올해 장미가 붉게 피어나는 싱그러운 토요일, 5월 23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지난 5월 21일은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의 부부의 날이었죠. 네, 평생을 함께 걷기로 약속하고 손을 맞잡은 두 사람. 때로는 비바람을 같이 맞기도 했고요. 때로는 따스한 햇살 아래 웃으면서 걸어온 그 길들은 그 자체로 하나의 아름다운 성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주님 안에서 가정을 이루시고 또 부부로서 지금까지 이렇게 그 길을 잘 걸어가고 계시는 사랑하는 부부 여러분 축복하면서 주님의 시간에 행복한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서로 다른 두 나무가 만나 가지를 뻗고 잎을 키워 마침내 한 몸으로 어우러지는 열리지 같은 사랑. 모난 곳은 깎아주고 빈 곳은 채워주며 주님 안에서 한 뿌리 되어 영혼을 항해 함께 걷는 사람들. 네, 정연복님의 부부였습니다. 무엇보다 또 주님 안에서 부부의 연을 맺어가시는 행복한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 또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또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제32장입니다. 야곱이 그의 길을 가니 주의 사자들이 그를 맞았다. 야곱이 그들을 보고서 이는 하나님의 군대이다 라고 말하고 그 장소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지었다. 그 후에 야곱이 에돔 지방 세일 땅에 있는 자기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렇게 고하라. 당신의 종 야곱이 아뢰나이다. 지금까지 나는 라반과 함께 지내며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내가 수소들과 나귀들과 가축대와 남녀 종들을 거느리고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당신께 고하고 당신의 면전서 은총을 입기 원합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우리가 당신의 형 에서에게 이르니 그도 역시 당신을 맞이하고자 군사 400명과 함께 오고 있었습니다 라고 고하였다. 그러자 야곱이 몹시 두렵고 떨려서 함께 있는 사람들과 가축들과 양떼와 낙타들을 두 떼로 나누었다. 이때 그는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나머지 한 떼는 달아날 것이다 하고 생각하였다. 그리고서 야곱이 아뢰었다. 오,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당신은 나에게 너는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너로 형통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에게 당신이 베푸신 이 모든 인자와 진실을 받아 누리기에 조금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사실 내가 나의 지팡이 하나의 의

이지하여 이 요단을 건넜으나 지금은 두 때를 이루었습니다. 당신께 비오니 나를 내 형의 손에서 저 에서의 손에서 건져 주십시오. 내가 그를 두려워하는데 이는 그가 와서 나와 및 저 어미들과 함께 있는 그 자녀들을 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는 일찍이 내가 반드시 너로 형통하게 하여 내 씨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게 할 것이니 그 무리가 너무 많아 셀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밤에 거기서 머물며 자기 형 에서를 위한 선물을 손수 골랐는데 암염소 200마리와 수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수양 20마리, 전먹이는 락타 30마리와 그 새끼들 암소 40마리와 수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와 수나귀 10마리였다. 그가 이것들을 각각 떼로 나누어 자기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너희는 나보다 앞서 나아가되 짐승의 떼와 떼 사이에 간격을 두라 하고 일렀다. 또 그는 앞에 선 자에게 이렇게 명하였다. 내 형 에서가 그대를 만나서 그대는 누구이며 어디로 가느냐 또 내 앞에 있는 이것들은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묻거든 그때 너는 이것들은 당신의 종 야곱의 짐승떼로서 내 주 에서께 보내어지는 선물입니다. 보십시오. 그도 우리 뒤에 있습니다. 라고 아뢰어라. 그가 다시 둘째와 셋째 그리고 짐승의 각 떼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에서를 만나거든 이와 같이 여쭙고 더 나아가 보십시오. 당신의 종 야곱은 우리 뒤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라. 사실인즉 야곱은 내 앞에 보내는 이 선물로 내가 그를 먼저 달래고 나서 그를 만나면 아마도 그가 나를 용납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 패배기 그보다 앞서 나아갔고 그 자신은 그 밤을 무리 가운데서 머물다가 밤중에 일어나 자기의 두 아내와 자기의 두 하녀와 자기의 아들 11명을 데리고 야뽕나루를 건넜다. 이때 그는 그들을 앞세워 요을목 건너로 먼저 보내고 이어서 자기가 거느린 소유물도 보내고서 야곱 홀로 남으니 어떤 사람이 야곱과 동틀녘까지 씨름하더니 그가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 그의 허벅지 힘줄을 치니 그가 야곱과 더불어 씨름하는 동안에 야곱의 허벅지 힘줄이 늘어났다. 이에 그가 동이 터오니 그대는 나로 가게 하라 하고 말하자 야곱은 당신이 나를 위해 복을 빌어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답하였다. 그러자 그가 그대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니 야곱입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이에 그는 이제부터 그대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이는 그대가 하나님 및 사람들과 더불어 힘을 겨루어 마침내 이겼기 때문이다. 이때 야곱이 청컨대 당신의 이름을 내게 일러주십시오 하고 아뢰니 그는 무슨 일로 그대가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고 되묻고 다만 거기서 그를 축복하였다. 이에 야곱은 과연 내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고서도 내 생명을 부지하였다 하고 말하며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지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는 허벅지를 절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줄어드는 힘줄 곧 허벅지의 힘줄에 붙은 것은 묵지 않았는데 이는 그가 야곱의 허벅지에 붙은 그 줄어드는 근육 힘줄을 쳤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창세기 32장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하고요. 또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야, 약속 지켜라. 예? 하나님 믿어라. 너 하나님하고 약속했지 않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제가 이제 그렇게 반말질로 해가지고 삿대질 했어요. 내가 믿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그 왼손, 제 왼손, 왼손이죠? 왼손을 이제 탁 실어 집은 이제 왼손에 나와서 가지고 이렇게 탁탁 하늘로 드는데, 제가 이게 하늘로 이렇게 날아 올라가더라고요. 날아 올라가면서 이제 그, 오늘 이제 바위 위에 제가 딱 떨어졌는데, 그 바위에다가 제 손을 이제 대는데, 제 이 바닥이 다 바위가 이제 부실부실하더니 이제 보석으로 변하는 거예요. 수종보석으로 해서. 근데 수종보석 안에서 황금고리가 이제 쫙 이제 그 올라오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너무 이제 그 생생해가지고 제가 일어나서 이제 구름 그렸습니다. 구름 이제 그래가지고 그 잊어먹지 않으려고 하나하나 다 이제 그려가지고 해서 구름 그려가지고 이제 잊어먹지 않으려고 그러다가 제가 집사람한테 이제 그때 이제 그 뭐냐면 고리를 이제 제가 그 이거를 이제 내가 갖다가 가지고 다니다가 이제 잊어먹을까봐 이거 어디다 감춰야 되는데 해가지고 이거 어디다 감춘다 하대. 이거 어떻게 감춰야 됩니까? 하니까 이제 네가 감추고픈 데다 감춰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감췄어요. 감췄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꺼내는 줄 몰라. 그래서 이거 어떻게 꺼내야 되죠? 하니까 그럼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저한테 중재해 주셨던 그 황금고리를 저한테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라. 그래서 제가 그대로 따라했어요. 따라했더니 저기서 이제 부시부시라더니 저한테 또 날아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꿈을 깼는데 꿈이 너무 황홀하고 이제 그 네, 아름다워가지고 제 집사람한테 진짜 이거 하나님이 있나 해가지고 집사람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이 그 기독교에서 중재라는 말 쓰나? 하니까

아니, 그 예수님이 그 중재자시고, 뭐 하면서 우리 집사람 또 이제 그, 자기 그 성경 실력을 또 뽐내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런가 해서, 왜기나, 왜기나, 자꾸 이제 물어봐요. 그래서, 말안 하고, 말하면 또 이제 교회 가자고 자꾸 이제 그, 못 살아갈 것 같아서, 말안 하고 있댔는데, 이게 꿈이 너무 좀 생생해가지고 해서, 말을 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사실은 내가 이런 꿈 깼어. 아, 그랬더니, 안 했어라고 잡고서는 어디 갔다 오자고 그러더니, 이제 그, 사당중앙교회 그, 목사님이 저, 그, 좀 가까워, 저, 가깝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가까운 분이니까 거기 지금 가는데 그분한테 가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저 뭐야 그 우리 남편이 이런 꿈을 꿨는데 목사님 이 교회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니 어휴 교회 다녀야 됩니다. 그 사당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안 다니다가 이제 큰일납니다 이제 어 큰일납니다 이제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이거 혼나나 해가지고 좀 그땐 좀 다닌 척하다가 제가 안 다녔어요. 교회 다닐 시간이 없더라고요. 돈 벌려니까. 그래서 이제 안 다니고 있는데, 옆에서는 계속 파가지고 이제 그러다 이제 혼난다, 혼난다, 이제 계속 그러면서, 그러는데, 제가 그,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해놓고, 조용한 데 가서 사느라고, 양평구 땅산 데 가서 이제 조용하게 살라고, 마지막 마무리 제가 하던 순간인데,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돈 처리, 이제 그 마지막 잔금 처리 한다면은, 그 다음에 끝이거든요. 그거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제 그날, 밥 먹고, 밥 먹으려고 이제 손 씻으러 이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제가 꽝 하고 자빠진 것밖에 생각 안 나요. 꽝 하고 자빠졌는데 다음날 깨어나니까 또 병원에 또 실려와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또. 아이고, 왜, 나 여기 왜 왔어? 하니까. 아니, 생각 안 나냐고. 왜? 하니까. 이제, 아, 화장실에 손 씻으러 들어갔다가 쓰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이 치는 건데. 근데 야, 내가 듣기로는 하나님은 좀이야 그렇게 해주면 무섭게 안 논다던데. 어?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어느 정신 나간 놈이 그렇게 말하냐고. 하나님은 그렇게 그 좀이야 사람을 죽이는 분이 아니라고. 어? 저도 그 물어보, 저도 뭐 살고 싶으니까 물어는 다 봤죠. 그랬더니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야, 그런데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번 죽었다라니까 그 죽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야, 이거 말 듣는 척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저를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에다가 이제 그 대학원에다가 이제 그 이제 몰래 등록시켜 놓은 거예요. 등록시켜 놓고서는 그 며칠 날좀 어디 좀 갔다 오면 안 됩니까? 왜? 하니까 아 거기 저 대학원에서 뭘 탈북민들 뭘 한다는데 앞에서 소개 안 드렸는데 사단법인 한반도 개발 연합이라고 제가 거기 회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탈북민 그래도 이제 단체장이니까 그래도 격려 차원에서 가셔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는 진짜 그런 줄 알고서 갔어요. 갔는데 이제 그게 어디선 참가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며칠 날부터 이제 정식 좀 그냥 그 일주는 빠져도 되는데 다음부터는 이제 똑바로 정해 가지고 이제 들어와야 됩니다. 우선 이제 그 교수님들이 들어올 때마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사람. 근데 저희 집사람도 겉에 또 이제 그 개척을 했어요. 교회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도망쳐서 나오려고 그러다가, 아, 북한에서는 그 간부들이 이제 그 가정혁명이 안 되게 되면 간부 할 수가 없어요. 북한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가정이 혁명화가 됐나 안 했냐. 근데 저희 집사람이 목사 된다고, 목사 되고 이제 다른 교회 된, 다른 목사 되고 이제 교회 했는데, 야, 이것도 내가 안 다니게 되면 저 사람 또, 넌, 뭐, 네 남편도 전도 못 했는데 무슨, 어? 우리 보고 전도하라 그러냐? 이제 그렇게 또 욕먹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에이, 다니는 흉내만 내주자. 그렇게 돼서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다니게 됐습니다. 감리교 신학교 다니는데, 제가 숙제를 해야 되는데, 과제 주지 않습니까? 과제 주는데, 과제를 하려고 이제 교과서를 탁 싸가지고 이제 다 이제 보는데, 알 소리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게. 우리는 기독교 용어는 아예 접해보지 못했으니까, 뭐, 저 자본주의 정치라든가 뭐 이런 소리가 들어가면 좀 알겠는데, 이거 무슨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창조 신학이 어쩌고 저쩌고 뭐, 그 다음에 무슨 전통이 없도록, 전승이 없도록 뭐, 뭐 하는데, 이 생각만 해도 막 머리가 뽀개지는 것 같은 거야. 아이씨, 안 한다 해가지고, 저는 이제 다 뒤집어 놓고 전에, 말은 그랬지만 또 이제 제가 깨어나서 또 이제, 과제는 못하게 되면 제가 이제 그, 누구한테 직은 못 살아요. 야, 이게 자존심이다. 북한 자존심인데. 어떤 소리나 하지 보자. 무슨 소리인지 몰라도 외우면서 이제 그, 저, 쭉 나갔어요. 외우면서 나갔다가 또 잊어먹으면 또 다시 앞에서 나와서 또 읽으면서 나가고. 그럼 한번 붙어보지 뭐. 도대체 하나님이 진짜 있나? 하나님 뭐라고 이러는데? 성경이 뭔데? 그다음부터 제가 이제 파기 시작인 거예요. 파기 시작인데 제일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어디서 두더본 소리 같은 거예요? 이게 성경 보는데. 아, 이거 어디서 두더본 소리인데? 다 이제 보니까, 우리 이제 창세기 같은 거는, 아, 이거 어디서 두더본 소리인데? 아주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공부하려니까 굉장히 이 세계관 때문에 영적 싸움이 많이 왔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야, 내 세계관으로 보라고. 왜 자꾸 김일성 세계관으로 보냐고. 그러시는 게. 그래서 세계관에 대한 개념이, 아, 이거 그래서 그러나? 근데 신학,

공부하는데, 그 세상의 주인은 따로 있는데, 만든 주인은 따로 있는데, 그 주인도 아는 놈들이 자꾸 제가 주인처럼 이제 흉내 내려니까 세상에 그 놈도 얼마나 피곤하겠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딱 보는데, 아, 내가 한국에 와서 그래서 정말 힘든 건가? 세상이 하나님 만든 세상인데, 내가 자꾸 그 하나님 흉내 내려고 그랬던 거야? 그러면 세상이 하나님 만들었으면 하나님 세계관으로 읽으라 했으니까, 그럼 하나님 세계관으로 읽으자. 근데 우리한테서 이제 세계관이라는 게 뭐냐면, 세계를 어떻게 보고 대하는가에 대한 견해 관점이다. 북한에서 우리 철학을 그렇게 배워줍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그 하나님 말씀에 내 세계관을 읽으라 하고 딱 하는데, 그 순간에 김일성주의가 딱 오르고 창세기가 딱 놓여 있는 거예요. 주체 사상은 그 세계관을 주는 학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학에서 종속으로 배워지는 거는 주체 사상이 뭔가 딱 때리게 되면 세계관을 주는 학문이다. 그럼 세계는 뭘로 이루어졌나? 세계는 사람과 사회, 자연으로 이루어졌다. 딱 하는데 창세기가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을 만드셨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을 만들고 하와를 만들다니까 이제 그 최초의 이제 공동체, 사회가 이루어졌다. 북한에서 가정이라는 거는 사회 한 세포라고 하거든요. 이 가정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라는 게 공동체를 이루고 국가를 이룬다. 종속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교에서 배워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딱 보는데, 아, 이게 이제 김일성주의가 이게, 어, 이놈들이 이걸 여기서 이렇게 훔쳐왔네. 아, 내가 속고 살았네 하는 게딱 들리는 거예요. 야, 아니, 이거 뭐 자기가 만들었다고 독창적인 혁명사상이라고 그러고, 100%다 잘한 거야. 다 용토하고 이제 다 그랬는데, 아니, 이게 그게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아니, 사람, 사회, 자연이, 김일성이 그 점에 그 널려져 있던 세상을 자기가 종합해가지고 해서 세상은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 이게 창세기 이미 이게 몇천 년 전에 이게 벌써 나왔구만, 이게. 어? 아, 이게 속았네. 어?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제가 이제 신학에, 그 다음에 이제 그 파기 시작했습니다. 파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해서 신학에 대한 개념을 다시 가지게 되고, 성경을 제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섭리, 그 마음으로 이제 그 공부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조금 좀 달라진 사람이 됐죠. 공산당, 이제 악질 공산당, 이제 빨갱이에서, 예, 그렇게 됐는데, 오늘 지금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 이제 봐라, 너 보고 이제 살려달라는 놈인데, 하나. 그게 이제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제가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 계신다는 게 믿으니까, 그 처음엔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 소리도 안 나오고 하는 거, 앞에서 가지고, 계속 이제 열심히 자간 그때부터 이제, 마주 앉아서, 왜냐면 이제, 경건의 자세부터 하려고, 슈로님 앞에 있는 자세로 해서, 하나님한테 내가 십자가에 딱 임했습니다, 제가.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는요, 곁에 있는 배우자의 손을 따뜻하게 한번 잡아주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당신이 있어 참 고맙다라는 그 한마디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 한마디가 보약보다 더 큰 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가정을 이루시고 함께하시는 부부 여러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출진형 경남30경 FM 98.1 메가헤르츠 신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위대한 일을 위하여 기도하라.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라. 위대한 것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나 무엇보다 기도하라. 토레이 목사님의 기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기도란 하나님의 보화가 들어있는 창고를 여는 열쇠와도 같다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기도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대화를 의미한다고 하죠.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고 간구하며 찾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안아주시며 우리와 함께해 주시며 능력의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함께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 출발해 볼까요? 첫 찬송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함께 할게요.

시편 34편 17절과 18절의 말씀.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시편 34편 17절과 18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의인들이 도움을 호소하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모든 역경에서 건지시며 여호와께서 상심한 자들 곁에 계시고 통회하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며 오늘도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실 주님 손 꼭 붙들고 위로와 평안 누리시는 복된 날 보내시기를 중보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서울 모테트 합창단이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올려드린 후에는 매일 이 시간 함께하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이어집니다.

0: 함께합니다.
1: 비둘기에게 세 가지 예가 있다고 그랬죠. 까마귀에게는 반포의 효가 있다고 합니다. 비둘기가 가지에 앉을 때 어미보다 세 단계 아래에 가지에 앉는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까마귀는 늙어 어미가 새끼를 공양한다는 뜻입니다. 동물도 어버이에 대하여 이 깊은 효도를 하는데 인간으로서 그렇지 못한다면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칭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 저 자신의 질문하고 싶은 질문이 있다고 할 때면은 과연 내가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실 때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효를 했나 생각해 보면 돈 안 준다고 짜증 부렸고 보리밥만 준다고 싫어했고 다른 애들은 서울 가서 공부하는데 나는 겨우 수원서 공부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을 철없는 저는 불만 불평도 많이 해봤는데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된 입장에서 봤을 때에 참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장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비로소 저는 철이 들은 사람이라고 느껴봤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부모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두고두고 말씀이 생각나는 분입니다. 아버지를 존경할 수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존경하게 되는 것은 거짓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도 연결됩니다. 아버지는 그대가 정말 무관심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채찍은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눈물 한 방울에는 길고 깊은 사연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에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부모님에 대한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뭔가, 틀렸으면 바꾸고 잘됐으면 후손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가사가 있는 찬양과 연주 찬송으로 올려드렸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의 찬송 더 올려드린 후에는 매 주말마다 만나보는 북녘을 위한 오늘의 기도 이어집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욕대화 7장 14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내 백성이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욕대하 7장 14절의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가 우상을 숭배하고 분열과 다툼 속에 살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오니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땅을 고쳐주시고 상처입은 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이 땅이 다시 성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시선으로 보며 나아가는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복음 통일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복음 통일의 역사를 기대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5월 23일 토요일의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북한 땅이 고향인 한 자매님의 기도로 함께했습니다. 찬양 올려드리면서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세일의 행아리라. 2026년 극중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선물해 주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언제나 가장 최고의 것을 내어드리며 가장 최선으로 예배하며 큰 목소리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의 시간,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하루를 구하면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를 출발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이 말씀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령이시니 그에게 예배하는 자는 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 하셨다. 사랑하는 남과 북의 우리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또 곳곳에서 이 극동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영과 진리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며 전심으로 우리 주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여러분의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중보합니다. 이 중보와 함께, 이 기도와 함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코리안 심포니 콰이어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외화벌이의 진실.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안녕하세요.
0: 네, 최근에 러시아 공항에서 북한 청년들이 또 입국하는 게 포착이 됐다고요?
1: 그러니까요. 이 청년들이 러시아 공항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 장면들이 포착됐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북한 입장에서는 네. 후비대잖아요. 그러니까 체제를 이후에 받들어 가야 될 정말 중요한 그런 전위 조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0: 네.
1: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그 북한 내에서 뭐 건설이라든지 약간 생산 활동에 동원되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내보낸다.
0: 네.
1: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점이 분명히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에서 주목을 하고 이거를 이제 보도를 한 게 있는데 우크라이나 매체들이 올린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면 러시아 모스크바의

세레메티 에보라는 그 공항에서 네. 북한 청년들이 단체로 도착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같은 옷을 입고 단체로 이동했고 버스를 타고 이동했다라고 하는 거고 특히 행동이 매우 통제되어 있고

0: 군 출신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근데 이게 군인처럼 보였다라고 보도를 하면 사실 추상적일 수 있잖아요.
0: 네.
1: 정확히 어떤 모습이 군인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걸까요?
0: 짧은 머리가 있습니다. 단체 행동을 해요. 이런 사람들은 약간 군기가 있고 각이 살아있고
1: 흐트러짐 없이
0: 같이 약간 딱딱딱딱 발걸음 척척척척 하는 모습을 볼 때 군 출신으로 추정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제대했거나 조기 제대한 군인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이런 걸 이제 봤을 때 북한 내부에서는 실제로 군인들을 제대시키거나 혹은 제대를 앞당겨 현재 해외로 내보내고 있다라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맥상통하게 연결이 되는 거죠.
1: 네. 왜 굳이 군인들을 제대시켜서 해외로 보내는 걸까요?
0: 솔직히 얘기하면 현재 군대를 조기 제대한다. 군대가 북한은 10년이잖아요.
1: 네.
0: 그리고 특수군단에 종사한 데는 1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7, 8년 정도 됐으면 이제는 제대할 때 되긴 했어요.
1: 그쵸.
0: 거기에서 약간
1: 길어요.
0: 그렇죠. 더 젊은 사람들도 있고.
1: 네.
0: 그리고 거기에서 특수군단이 아니라면 솔직히 할 게 없거든요. 지금 약간 전쟁 중이라고는 하긴 하지만
1: 네.
0: 실제로 전쟁을 수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오히려 다른 일이 있으면 좀 일찍 제대시키는 게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그 국가가 이제 부강하고 국가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일찍 제대시키는 게 훨씬 낫긴 하죠. 우리는 벌써 2년밖에 안 되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그 젊은이들이 바로 사회에 나와서 그런 활동을 하는 게 국가 정도 이익이죠. 근데 북한의 문제는 뭐냐면 해외로 보내는 거잖아요.
1: 네.
0: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노동력 확보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북한은 젊고 체력이 좋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해외 노동시장에 군 출신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또한 군인들이 조직에 익숙하잖아요. 또한 통제가 쉽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집단 관리가 용이하다는 점도 그러니까 뭐 탈북을 하거나 어디 도망치거나 아니면은 북한에서 보여주기 싫은 다른 이제 공간에 가서 뭐 외부 정보를 습득하거나 이러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1: 네. 근데 보통 이렇게 가면 네. 러시아에서는 어떤 일을 주로 할까요?
0: 과거에 보면은 많이 얘기를 들으셨겠습니다. 이제 건설이라든지
1: 네.
0: 혹은 벌목 그리고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설 현장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특히 제대 군인이잖아요. 그러면 체력이 좋고 지금 계속적으로 훈련했잖아요. 그리고 기술 교육도 일부 받아왔기 때문에 건물 건설이나 복구 작업 같은 힘든 일을 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러시아가 아직도 전쟁 중이죠.
1: 네.
0: 계속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젊은 애들은 이제 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위험한 지역에서는 일하는 사람이 부족합니다. 이 위험한 지역은 뭐냐면 우크라이나를 전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그 지역에서 뺏은 영토, 그 재건 사업.
1: 네.
0: 거기에는 막 그 지뢰도 많아요. 아직도 묻혀 있어요. 지뢰를 제거해야 되고, 거기에도 건설해야 되고.
1: 네.
0: 그럼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 위험한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다 도망가지. 일하는 사람이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노동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통제하기 쉽고, 위험한 환경에서도 투입할 수 있는, 야, 여기 투입해! 라고 하면, 네, 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근데 이게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죠.
0: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 특히 최근 들어서는 헤르손 지역이 주목되고 있다.
1: 헤르손 지역.
0: 네. 원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지역이었는데
1: 네.
0: 러시아가 전쟁을 통해서 빼앗았죠. 그러니까 이 지역은 전쟁으로 해서 인구가 크게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농지와 시설이 많이 파괴된 상황입니다. 재건 사업이 필요하죠.
1: 네.
0: 그러니까 건설, 복구, 농업 작업을 할 노동력이 현재 매우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제는 내 거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다시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내 거다라고 하면은 빨리 재건 사업을 해야 되고 주민들을 민심을 계속 확보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활동을 북한의 제대군을 투입해서

0: 해서 네.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 아,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근데 스스로는 어디로 왜 가는지 알고 있을지가 의문이기도 해요.
0: 네.
1: 왜냐하면 러시아로 파견된 군인들도 당시에 그랬다고 전해져 왔는데
0: 네.
1: 근데 이런 행보의 이유는 또 단연 돈이겠죠.
0: 네. 그때 당시에 이제 파병이 됐을 때는 아, 해외에 훈련 간다. 이런 식으로 약간 속이고 갔었다라고
1: 네.
0: 하는 것도 막 유학 훈련이다.
1: 아.
0: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말을 이제 지어내서 한 건데, 제가 볼 때는 제대 군인은 근데, 야, 돈 벌러 가자. 라고 얘기하면서 설득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0: 그러니까 제대할 정도 되면은 북한 군인들도 내가 사회에 나가서 무엇을 하지? 돈 어떻게 벌지? 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이 들어서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해외에 나간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고
1: 네.
0: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노동자들이 직접 돈을 많이 받냐라고 하는 생각은 안 듣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의 상당 부분은 북한 당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나중에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내부 경제 상황이 뭐 좋지 않다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1: 네.
0: 뭐 약간 만성적인 경제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해외로 인력을 보내서 돈을 벌어오는 것이 국가 차원에서도 정말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고, 돈을 이제 투입을 해서 북한 주민들의 또 마음을 사는 그런 전략을 북한 당국은 쓸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건 생각이 듭니다.
1: 근데 북한 주민들은 또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0: 네.
1: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0: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군대에 있는 것보다
1: 네.
0: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낫다 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아, 러시아도 위험한 지역인데
1: 네.
0: 혹시 전쟁에 휘말리는 거 아니냐 라는 불안감도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짜 군대에 보낸 아들을 보낸 부모들
1: 네.
0: 사이에서는 걱정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례도 종종 나오고 있다는 사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1: 그럴 것 같아요.
0: 네. 네.
1: 이렇게 가는 청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0: 군인들 입장에서도 고민이 크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 네.
0: 그러니까 제대 후에 더욱더 힘든 상황에 펼쳐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지금 이제 탄광, 뭐 농촌, 탄원을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탄원이라고 하는 거는 막 보내는 사업이라고 하는 건데,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내가 막 손드는 그런 작업을
1: 네.
0: 북한 당국은 강요하면서 탄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북한의 그 제대 군인들도 거기로 약간 험지라고 하는 농촌이나 탄광에 보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라리 해외 나가서 돈을 벌 수 있다면 이게 좀 더 낫다라는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험하다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완전히 긍정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1: 근데 이렇게 러시아까지 가는 방법이 좀 다양하잖아요.
0: 네.
1: 뭐 육로도 있고 해로도 있고 하늘로도 갈 수가 있을 텐데
0: 네.
1: 어떻게 오고 가고 있나요?
0: 아까 처음에 러시아 모스크바의 세레메티예보 공항에서
1: 네.
0: 북한 청년들이 단체로 도착했다, 포착됐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꼭 비행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요. 배를 타고 블라디보스 간두에서 러시아 국내선을 이용하는 방식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비용을 줄 수도 있고
1: 네.
0: 이동 경로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덜 받게 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북한은 여러 가지 방안을 고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이 러시아로도 더 파견할 전망이 있을까요?
0: 네. 얼마 전에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중국에 가는 노동자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다.
1: 네.
0: 그래서 뭐 두 달이나 석 달 사이에 뭐 만 명 넘는 사람이 갈 수 있다는 얘기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 아.
0: 약간 서로가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1: 네.
0: 더 많이 파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제대 예정된 군인뿐만 아니라 제대를 앞둔 군인까지 조기 제대시켜서 보내고 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올해 러시아로 가는 북한 청년의 규모 수만 명에 이를 수 있다라는 전망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좀 핵심 삼아서 봐야 될까요?
0: 그러니까 젊은 그러니까 그 한 나라를 이끌어

0: 최근은 젊은이들이
1: 네.
0: 해외에 나가서 자기의 젊음을 바치고 있다. 근데 그 나의 노동력이 정확하게 자기 자신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북한 당국에다 갈취당하고 있다.
1: 네.
0: 이게 강제 노동을 당하고 있다. 그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설계가 되는 것인지, 북한의 미래는 그럼 누가 짊어지고 누군가의 또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0: 이게 단순한 노동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전쟁 복구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냥 단순하게 노동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안보 문제까지 결합을 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더욱더 주시하고 더욱더 문제 해결에 있어서 다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1: 참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곳에서 북한의 미래가 소비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북녘의 외화벌이가 건강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진행되길 소망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길 소망하면서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할까요?
1: 루마니아의 유명한 목사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신데 1945년에 소련의 침공으로 루마니아가 공산국가가 돼요. 그래서 교회가 폐쇄가 되고 그중에 리차드 목사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체포가 되고 지하로 숨고 그래서 지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가 돼요. 그래서 범브란트 목사님은 14년 동안 감옥에서 사는데 감옥에서 밥을 얹어가지고 뼈만 마르고 탁 끌어다가 고문을 가하는

예수님 부인하도록 고문. 그래서 피투성이, 멍투성이, 상처투성이, 고문도 다양하게 받는다고 그래요. 그 예를 들어서 자꾸 고무호소로 물을 줘가지고 위장에 터지도록 하고 하여튼 가지가지 고문으로 24년 동안을 예. 우리가 왜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를 거부하느냐? 신앙의 자를 안 주기 때문인 거예요. 예. 우리가 북한, 중국은 신앙의 자유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걸고 거부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범브란트 목사님이 감옥에서 14년 동안을 가진 고문과 고통 속에 있을 때에 그가 어느 날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세 봤대요. 그랬더니 저는 못 세 봤어요. 그분이 세 봤는데 366번이 나오더래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 그래서 아 이게 무슨 뜻인가? 아 1년에 365일이니까 예.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구나. 그러면 366번이거든. 한 번이 더 남잖아요. 그게 무슨 뜻일까? 그 목사님 해석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윤달이 들어있는 달까지 계산하셨다. 4년, 윤달이 몇 년에 한 번씩 오죠? 4년에 한 번씩 와요.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366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오늘 어떤 고문을 받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거라. 내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극히 사랑한다. 예.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응답받기를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부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해주라. 이런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날마다 14년 동안은 그 가지가지 그 고독과 외로움과 고문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사랑, 독생자 바쳐주시는 그 십자가 사랑, 이걸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전이 되면서 더 이상 외롭지 않더라는 거예요. 독방에서도 고문 속에서도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는 바로 승리했노라고.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 기가 막힌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거 깨닫는다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두려움과 외로움과 공포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이 사랑이잖아요. 예.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걸 깨달을 때 아, 우리는 그 사랑의 에너지로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들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작품이거든요. 예, 타락해서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지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동산이에요. 다 사랑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즉 하나님이 사랑으로 만드신 거거든요. 예. 그래서 모든 만물들은 비록 타락했더라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에 갈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쏟아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세상 뜨기 전까지는 이 땅 위에 있는 한은 하나님의 사랑은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 엄청나게 예. 우리 봄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봄바람을 통해서 봄꽃을 통하여 모든 봄동산을 통하여 봄

0: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구를 돌리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우주를 붙들고 계시고요. 하나님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내 영과 육이 먼저 소생해야 되지 않겠어요?
1: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파주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5월 23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약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새벽부터 낮 사이, 함경도는 오전부터 낮 사이 곳에 따라 비가 조금 내리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평안북도가 5mm 안팎, 평안남도와 함경도, 황해도는 5mm 미만으로 양이 무척 적어서 활동하시기에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이 비는 낮에 대부분 그치겠고 평안남도와 황해도는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가 17도, 부산이 16도, 서울과 목포, 포항이 15도, 평양과 개성, 대전과 대구,

광주와 여수가 14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강릉이 13도, 강계와 춘천이 12도, 함흥 11도, 청진이 10도, 해산이 9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가 24도, 춘천과 목포가 23도, 개성과 대구, 여수, 제주가 22도, 부산 21도, 강릉이 20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강계, 포항이 19도, 신의주와 함흥 17도, 해산과 청진이 14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서해 북부의 하늘은 오전부터 비가 내리는데요. 서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후에도 계속 비가 내리고요. 서해 북부의 먼 바다는 오후에 비가 그치고 하늘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파도는 1에서 최대 2.5m로 일겠는데요.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m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무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 주님의 능력 가운데 거할 때 능치 못하실 일은 불가능한 것은 없는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와 함께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인사드릴 텐데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98.1MHz, 진주중계소 92.5MHz, 출력 5kW, 호출부호 HLDD로 방송되는 FEBC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47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불모산에, 진주중계소는 월화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창원극동방송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경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창원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창원극동방송입니다. HLDD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중앙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남북전쟁 때 미국의 워싱턴 장군이 가장 고전했던 전투는 필라델피아의 벨리포지라는 마을에서의 전투였습니다. 군인들은 추위와 굶주림으로 탈진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요. 그러기에 워싱턴이 이 전투에서 승리할 거라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비서인 루이스는 필승을 확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장군님은 하루에 네 번씩 성경을 펴놓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그의 얼굴은 너무나 평화로웠습니다.

전투는 끝까지 침착성을 유지하는 쪽이 승리하는 법입니다. 라고 말이죠. 워싱턴은 성경 묵상과 기도를 통해 마음의 평안과 지혜를 얻어 대승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벨리포지에는 워싱턴 기념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에는 이런 기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백성을 섬기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는 절망, 한숨, 눈물을 희망, 찬양, 미소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발명가 에디슨도 노년에 큰 위기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연구와 생산을 하던 공장에 불이 났던 겁니다. 잃어버린 재산보다도 평생을 바친 연구 성과가 잿더미가 되자 참 막막하고 괴로웠을 텐데요. 하지만 신앙인이었던 그는 낙심 대신 폐허 속에 엎드려 마음을 다잡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사라졌지만 이 속에서도 선한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 라는 세밀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에디슨은 이 마음의 확신을 믿고 곧바로 새로운 연구에 착수했는데요. 다들 그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건 무모하다 말렸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알칼리 축전지와 같은 위대한 발명들을 성공시키며 위기를 멋지게 기회로 바꿔냈습니다. 우리네 삶도 이와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답답한 문제를 만날 때 소란스러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맡겨드리며 기도로 든든한 평안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부르짖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담대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시편 138편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찬양이 있는 마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토요일 이 시간에는 같은 찬양 다른 느낌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동일한 곡 동일한 가사지만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같은 가사 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했지만 곡이 달라서 또 다른 느낌과 감동을 주는 찬양들도 있지요. 이 시간에는 이렇게 같은 찬양인 듯 다른 느낌을 주는 찬양들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붉디붉은 장미 위에 반짝반짝 이슬이 맺혀있고 내 귀에는 은은하게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 듣기만 해도 너무나 황홀하고 주님과 함께 하심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친구가 돼주시고 기쁨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형성된다는 건 참 은혜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고백과도 같고 시와 같은 이 가사에 부드러운 고기부터 아름다운 찬송가로 불려지고 있는데요. 오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찬양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만끽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곡의 찬양 준비했는데요. 먼저 클래식 콰이어가 부르는 찬송가 원곡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들으시겠고요. 이어서 성가곡 함께 할게요. 주의 동산에서 대구시립 합창단의 목소리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빗소리와 함께 듣는 피아노 연주 함께 할게요. 광민이의 연주입니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자 영국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카칠라는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후 신앙 생활이 계속되면서 기도의 방법은 알게 됐지만 정작 기도가 가장 필요한 고난의 순간에는 절망과 두려움으로 오히려 기도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마저 말씀으로 극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 카칠라 기자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기도할 힘을 주는 다섯 가지 성구를 소개했습니다. 1.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2.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 12절에서 17절 말씀. 3.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 4.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3장 2절 말씀. 5.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이렇게 다섯 가지 성구를 기도할 힘을 주는 성경으로 꼽았습니다. 기도를 할 수조차 없다고 느껴질 때가 진짜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로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다시 주님께 기도함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 4장 14절. 아름다운 유다 소녀 에스더는 고아로서 왕비가 됐습니다. 사촌 모르드개가 유다 백성이 박해당할 조짐을 발견하고는 에스더 왕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도움을 요청해 유다 백성을 구할 때인 것 같다고요. 그의 전언을 받은 에스더는 굳게 결심하고 모르드개에게 백성을 모아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사역으로 당신을 부르고 계신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근심을 평강으로,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십시오.

바꿔주시길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때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 저를 위해 갖고 계시는 기회들을 드러내소서. 주님의 평강과 용기로 견고해져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세계적인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는 선천적인 농내장을 앓다가 12살 때 축구공에 머리를 맞는 사고로 시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진 어린 소년은 절망에 빠졌고 가난한 형편의 부모님은 아이의 손을 잡고 눈물로 기도한 것 외에는 해줄 것이 없었는데요. 특히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비록 앞을 보지 못하더라도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 날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로 소년은 절망을 딛고 음악이라는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됐습니다. 하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악보를 외우고 노래 부르는 일은 매 순간순간 한계에 부딪히는 싸움이었습니다. 보첼리가 지쳐 포기하려 할 때마다 어머니는 기도로 구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며 절대 포기하지 말자고 끈질기게 격려했습니다. 어머니의 확신 가득한 믿음을 마음으로 느낀 그는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고 매일 끈질기게 연습을 이어갔습니다. 오랜 노력을 거쳐 성인이 됐을 때 그는 세계적인 거장 루치아노 파바로티에게 발탁되며 마침내 전 세계를 감동시키는 최고의 성악가가 됐습니다. 큰 무대에 설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는 늘 어머니가 들려줬던 기도의 확신이 맴돌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기도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무릎으로 간구했다면 눈앞의 형편이 당장 바뀌지 않더라도 이미 주신 줄로 믿고 묵묵히 한 걸음을 내딛는 믿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내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장벽을 마주하고 있다면 소란스러운 염려 대신 모든 걸 내어맡긴 그 기도를 온전히 믿어보는 건 어떨까요? 기도로 심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우리의 한계를 넘어 놀라운 승리를 선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이름 향아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정호승 시인의 이 시를 가슴에 품는다라는 시를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꽃과 잡초는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잡초란 인간이 붙인 지극히 이기적인 이름일 뿐이다. 인간의 잣대로 해충과 익충을 구분하는 것처럼. 그러나 인간이 뭐라고 하든 제비꽃은 장미꽃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 가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다 보니 자주 내가 아름답다는 사실을 잊고 삽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예쁘지 않은 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창조물은 예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사람들도 예쁜 구석 하나쯤은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남이 가진 아름다움을 탐내지 말고 내가 가진 아름다움을 빛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양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준비된 첫 곡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이노스 합창단이 노래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칼뱅의 기도.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조용한 신학자였던 칼뱅은 연구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종교개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루터의 복음주의 이론을 접하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친한 친구인 기욤 파렐의 강권으로 진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종교개혁의 최전선에 나섰습니다. 칼뱅은 매일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리며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의 빛으로 저희를 비추소서. 대낮에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의도적으로 어둠을 찾지 않고 마음이 잠들게 내버려 두지 않도록 도우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시고 주님의 이름을 더욱더 경외하게 하며 저희 자신과 모든 열망을 주님께 제물로 드리게 하소서. 주님의 제자는 곧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각오가 돼 있어야 합니다.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다름에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 매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칼뱅의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청종하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노라고 기도로 다짐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각오로 주님을 기쁘게 섬깁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비오렐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비오렐은 술집에서 아무리 술잔에 술을 가득 채워도 마음의 공허함은 채우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가 삶의 모든 것을 끝내려는 순간 그 길을 막으셨던 중재자, 곧 주님이 계셨음을 깨닫지 못했죠. 하지만 주님은 마침내 그의 영혼과 삶을 꿰뚫으시고 그의 속박의 사슬을 끊어주셨습니다. 비오렐은 1970년 압제적인 공산주의 치하에 있던 루마니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족은 가난한 생활을 했는데 바로 그 가난의 원인은 술이었습니다.
1: 저희가 살던 작은 마을엔 일자리가 없어서 아버지는 먼 삼림에서 일을 하셨고 주말마다 집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어린 아이였지만 저도 농장에서 어머니를 도왔죠. 학교에서 저는 평범한 학생이었지만 선생님의 심한 체벌 때문에 종종 숲속으로 도망가 시간을 때우곤 했습니다. 친형제로는 8살 위인 누나와 여동생이 다였기 때문에 화목하지 못한 가정의 외아들이었던 전 늘 외로웠습니다.
2: 감자가 다 탔잖아 말이야.
3: 이거 고기도 너무 질리잖아. 요리 뭐 배우지 못했어?
4: 어? 아휴, 집안을 하기만도 너무 벅차요. 멋진 음식을 차리는 데 보낼 시간이 없다고요.
2: 기워차!

0: 있어요. 아유,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요.
1: 당신 게으르고 못 믿을 여자야. 게다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2: 그러지 말아요.
1: 연애?
2: 그러지 말아요.
1: 따보지 못해? 안 그럼 너도 흠씬 때려줄 거다.
3: 우리는 아버지께 울며 매달렸지만 아버지는 저희들까지도 때리시면서 분노를 저희에게까지 돌리시곤 했습니다.

0: 우린 아버지가 싸움을 걸 구실을 만들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아버지의 폭력은 더 심해지시는 것이었습니다.
1: 엄마, 아빠가 길을 잃어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2: 또 술 마시고 오실 거야. 네 아빠 비위를 맞출 수가 없다. 이렇게는 정말 더 이상 못 살겠어.
1: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2: 네 아빠를 떠날 거야. 방을 하나 얻고 직장을 구해서 너희들은 나 혼자 키울 거야.
1: 엄마, 전 너무 좋아요.
2: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비오렐. 그래도 뭐든지 이렇게 사는 것보단 낫겠지.

0: 어머님 벽돌 공장에 취직하셨고 우리는 그토록 증오하던 아버지가 없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13살 때 친구 하나가 제게 레슬링을 할 기회를 마련해 주었죠. 전 열심히 연습해 지역에서 최고 레슬러 중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 코치님이 모두 데리고 대도시로 가서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들 중 하나였죠. 이듬해 전 대학에 갔고 그곳에서 새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습관을 익히게 됐는데 그게 주로 나쁜 것들이었습니다.
1: 비오렐, 너 어제 술 마셨니?
0: 아니요, 엄마. 왜 그런 질문을 하세요?
1: 너 친구를 신중히 가려서 사귀어. 나쁜 물이 들게 되면 네 미래를 망칠 수도 있으니까.
0: 아유, 어머니도 제가 술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잘 아시잖아요. 아버지 때문에요.
1: 네 아버지가 찾아와 다시 합치자고 했지만 난 거절했다. 이혼합의 얻어내는 건 실패했지만 네 아버지랑 같이 살진 않을 거야. 더 이상은 이 악몽 속에서 살 수가 없다.
0: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엄마. 전 절대 술 안 마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미 술을 마시기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도둑질에 거짓말까지 밥 먹듯 하는 사람이 돼 있었죠. 전 시장에서 사람들의 돈을 훔쳤고 그 일은 매우 쉬웠습니다. 제 여동생도 대학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미아엘라라는 한 여자아이와 좋은 친구가 됐습니다. 미아엘라는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왔는데 기타 연주를 잘했기 때문에 좀 가르쳐달라며 그녀를 꾀었죠. 전 정말로 그 애가 좋았습니다. 미아엘라, 언제 나랑 같이 데이트하지 않을래?
2: 싫어요.
0: 왜 싫어?
2: 오빠랑 오빠 친구들은 건실하지 않아서요. 또 오빠는 내게 친오빠나 다름없다고요. 그래서 오빠랑은 사귈 수 없어요.
0: 그 아이 말이 맞았습니다. 전 진실보다 거짓말을 더 많이 했고 술을 엄청나게 마셨으니까요. 하지만 술을 마시면 제 삶에 늘 드리우고 있던 그늘이 다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전 대학을 졸업하고 건설회사에 취직해 현장에서 아버지와 함께 일했습니다. 어느 날 일을 끝내고 우리는 함께 술집에 들러서 술을 마셨죠.
3: 됐어! 하자, 하자!
4: 아버지 항상 술 사드실 돈이 넉넉하신가 봐요. 안 그래요?
3: 그래, 당연하지. 하루 종일 일하거나 얼마나 목이 마른데.
4: 예? 어렸을 때요, 아버지는 늘 술에 취한 채로 들어오셨어요. 술 사드실 돈은 많으셨지만 우린 늘 배를 고른 채 잠자

0: 열에 들었어요. 그 정말 잘못하신 거예요.
1: 너랑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
0: 당연히 상관이 있죠.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신경을 더 쓰셨어야 했다고요.
1: 이 땀을 내 찐 자식. 반항해? 자식. 아니, 그땀 반항해? 자식아.

0: 아버지가 절 떠미셨을 때 우리는 둘 다 매우 취해 있었고 어린 시절에 쌓였던 분노와 괴로움도 제 안에서 파도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심하게 싸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 전 제가 아버지를 그렇게 때렸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가기로 결심했죠. 전 급히 어머니 앞으로 메모를 쓰고 옷가지들을 좀 챙긴 다음에 친구인 알린을 만났습니다.
1: 집을 나가겠다고? 아, 왜?
0: 아버지랑 크게 싸웠어. 그래서 잠시 동안 떨어져 지내고 싶어.
1: 그럼 나도 같이 갈래.
0: 정말이야?
1: 그럼 정말이지. 나도 여기 있을 아무 이유도 없거든. 나도 내 물건 챙겨올게.
0: 저와 친구는 한 가축농장에 취직했습니다. 우리는 지낼 숙소와 음식을 얻는 대신에 하루 종일 들에서 일을 했죠. 한 달 후 우리는 또 다른 마을로 이동해 갔는데 그곳의 일도 17살짜리가 감당하기엔 똑같이 벅찬 것이었습니다. 아, 일 너무 지겨워 죽겠다.
1: 아, 나도 이건 우리가 전혀 계획했던 삶이 아니야. 아, 일도 너무 힘들고.
0: 알린, 이게 우리 미래야. 죽도록 일하는 거 빼면 아무것도 없는 거.
1: 우리 여기 그만두고 더 좋은 자리 알아볼까?
0: 더 좋은 일자리 같은 거 없어. 나 다시 집으로 돌아갈래.
1: 너희 아버지는 어떡하고?
0: 닥치면 어떻게든 헤쳐나갈 수 있겠지. 어쨌든 이것보다 더 나은 삶을 찾아봐야 돼.

0: 엄마, 저예요.
1: 아우, 비오레. 아유, 아유, 내 눈을 믿을 수가 없구나. 네가 다시 돌아오다니.
0: 친구랑 같이 여기저기서 여행하고 다녔어요. 농장에서 일도 하고요.
1: 아이, 근데 넌 아직 애야, 비오렐. 너 어떻게 집을 떠날 배짱이 있었니?
0: 아버지와 싸우고 나서 도저히 집에 남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1: 우리 다시 함께 살기로 했어. 아버지도 좋은 아버지가 되기로 노력하실 거래.

0: 다시 한번 전 아버지와 함께 일을 하게 됐고 이후 영장을 받아 부크레슈티에 있는 부대에서 군복무를 시작했습니다. 저희의 공산주의자인 독재자가 축출되었음에도 공산주의 체제는 계속됐죠. 1년 후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담배 공장에 취직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술을 너무 좋아하고 사람들과 싸움이 잦아서 6개월도 못되어 해고되고 말았죠. 전 일자리를 구하러 유고슬라비아로 갔는데 물건을 훔치다가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절 루마니아로 되돌려보냈죠. 이후 미하일라는 마음을 바꾸어 저와 사귀기 시작했고 우린 곧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 변하지 않았어요. 미하일라에게 끊임없이 거짓말을 했죠.
1: 일자리는 구했어요, 비오레?
0: 아니, 하늘의 별 따기야. 그래도 너랑 있으니 이겨내기가 더 쉬워. 네가 나한테 큰 힘이라고. 난 정말 네가 내 정식 아내가 됐으면 좋겠어.
1: 좋아요. 난 준비됐어요.
0: 진심이야?
1: 그래요. 사는 거야 내 아파트에서 계속 살면 되지만 우리 가난하게 지낼 텐데.
0: 미하일라, 내 평생 최고의 순간이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너랑 결혼하고 싶었다고.
1: 하지만 어떻게 먹고 살아요? 막막해요, 비오렐. 나도 일자리를 못 구했는데

함께 결혼식과 피로연에서 기타를 치고 노래를 하면서 돈을 벌자. 혹시 알아? 우리가 가진 음악적 재능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될지.

0: 전 결혼 생활에 큰 책임감이 필요한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린 노래를 부르며 돈을 벌었지만 늘 넉넉하지 못했죠. 그럼에도 전 매우 자주 술독에 빠져 지냈습니다. 1년 반이 지난 후 미아일라는 임신 6개월이 됐는데 아내는 배가 고픈 나머지 제게 어머니 댁에 가서 먹을 것을 살 돈을 좀 구워오라고 보냈습니다. 한데 어머니는 집에 안 계셨고 저는 어머니의 돈을 훔쳐서 마을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1: 비오렐, 어서 들어와. 웬일이야?
0: 심부름 다녀오는 중이야. 그래서 잠시 널 볼까 해서 들렀어.
1: 좋지. 저 한잔할까? 뭐 좀 새로운 일 없어?
0: 아무것도 없어. 정말 아무것도 없다. 사는 게 지겨워.
1: 그렇다면 기분 전환할 게 필요하겠네.

0: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우린 서로 누가 제일 술을 잘 마시는지 경쟁했습니다. 몇 시간이 훌쩍 지나갔고 저는 미아엘라가 저를 기다리면서 혼자 굶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까맣게 잊었죠. 시간이 늦어 버스는 다 끊겼고 저는 음식을 구하기 위해 주먹으로 상점 유리를 깼습니다. 하지만 먹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상점 유리를 깰 때 벤 손에서 피가 많이 흘렀습니다. 아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려고 나이트클럽에 갔지만 결국 태시를 불렀습니다. 바로 그날 밤이 미아엘라와 아내의 형부와 싸움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전 발코니로 걸어나가 4층 난간에서 뛰어내렸죠.
1: 형부, 빨리 와봐요. 비오렐이 발코니에서 뛰어내렸어요.
2: 그냥 시늉만 하는 거겠지?
1: 아니에요, 아니에요, 형부. 지금 발코니 난간에 매달려 있어요. 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 사람 떨어져 죽어요. 제발 와주세요. 빨리요.
2: 아, 알았어, 알았어. 아닐 거라도 그러네. 어? 안 돼! 그대로 꼼짝 말고 있어! 리오라, 내가 가서 잡아줄 때까지 절대 움직이지 마!
1: 고마워, 형부. 형부가 이 사람 살렸어요.
3: 왜 내가 죽지 않았어?
2: 차라리 바지가 난간 끝에 걸려서 산 줄 알아. 자, 일어나. 안으로 들어가자고.

0: 당신 일어났군요. 술은 다 깼어요?
1: 악몽이었어. 안 그래?
0: 당신 정말 끔찍했어요, 비오렐. 잔뜩 취해서 칼로 날 찔러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1: 미엘라, 정말 미안해. 제발 날 용서해줘.
0: 당신 발코니에서 뛰어내려 죽으려고 했던 거 기억나요?
1: 꼭 누군가가 나보고 발코니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 같았어. 내가 기억하는 건 발코니에 매달려 있던 거랑 왜 내가 죽지 않았는지 궁금해했던 거야. 난 왜 이렇게 어리석지? 제발 날 용서해줘, 미아일라.
0: 당신은 정말 아버님하고 똑같아요. 아무 희망도 없어요. 나 이혼하고 싶어요.
1: 나도 변하고 싶어. 나도 이런 내 모습이 정말 싫다고.
0: 다 당신에게 달렸어요, 비오렐. 남은 평생 주정뱅이로 지내거나 아니면 사랑과 존중이 있는 결혼 중 하나를 선택해요.
2: 자기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임을 인정하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전이 문제를 종일 생각했고, 결혼 생활을 구하길 원한다면

당장 술을 끊어야 한다는 고통스러운 자각에 이르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변화되어 다른 사람, 곧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질문하면서요. 그러다 전 탁자 위에 놓인 작은 책을 보게 됐습니다. 그 책은 누가복음이었습니다. 전 그 책을 읽기 시작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0: 비오렐, 몇 달 만이네요? 왜 왔어요?
1: 들어가도 돼?
0: 당신 술 마셨어요?
1: 아니야. 지금 내 평생 처음으로 가장 맑은 정신을 갖고 있는 걸.
0: 당신 말을 하나도 믿을 수가 없어요. 늘 내게 거짓말만 하잖아요.
1: 내 변화에 대해 말해주고 싶어서 왔어. 요즘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데 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발견했어. 하나님께서 날 변화시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도 내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 그분은 내게 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주셨거든.
0: 정체성이요?
1: 전에 내가 우울할 땐 난 다른 사람이 되는 기분을 느끼고 싶어서 술을 마셨거든.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분은 내게 엄청난 평화를 주고 계셔. 미엘라, 이제 나 혼자 악마에 대적해 싸우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날 돕고 계시기 때문이야.
0: 그렇다면 그 모든 걸 다 성경을 읽어서 알게 된 거예요?
1: 어, 맞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난 거의 두 달 동안 술은 입도 대지 않았어.
0: 얼마 가지 못할걸요?
1: 영원할 거야, 미아엘라. 제발 부탁이야. 우리 아기를 위해서라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그러나 아내는 제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줄 마음의 준비가 돼 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셔서 저는 제 미래가 더 나아질 거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한 친구가 제게 교회를 소개해 주었고 그곳에서 전 복음에 관한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제 영혼엔 기쁨이 차올랐죠.
2: 성경은 이사야 64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폐사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니이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슬픈 소식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며 사형선고 안에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기 위해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거듭나기를 원하는 분이 계시면 앞으로 나와 회개하시고 여러분의 주님과 구세주가 되시기를 구하십시오.
1: 예배의 끝무렵, 전 제단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저를 구원해 주실 것을 울부짖으며 기도했고 주님은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때는 1994년 5월이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것이었죠. 전 성경 속에 담긴 놀라운 진리들을 배우며 변화돼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아내와 저를 다시 결합시켜 주셨고 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아내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 근처의 교회에서 믿음을 계속 키워나갔죠.

0: 전 청년 워십 모임을 이끌었습니다. 2년 후 어머니는 제 변화를 보고 말씀하셨죠.
1: 비오레, 네가 이렇게 변한 걸 보니 믿어지지가 않는구나. 엄만,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0: 다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분이 절 바꾸어 놓으셨어요.
1: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니?
0: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죠.
1: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미 착하잖니. 하나님이 없는데도 말이야.
0: 성경은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의 죄를 짓고 있어요. 선행으로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분이세요.
1: 그렇다면 나도 그분을 받아들여야겠구나.
0: 어머니는 1996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길 거부했죠. 그래도 전 계속 열심히 섬겨 교회의 서기로 선출됐습니다. 그 후 전 마음의 가책을 받아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너무나 강력해 미아엘라에게도 전하게 됐습니다.
2: 그러니까 당신 예수가 곧 말씀이라는 건가요?
0: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2: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네요.
0: 하지만 이 말씀을 잘 들어봐 미아엘라.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씀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야. 2000년 3월에 아내도 마침내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우리가 이젠 믿음 안에서 진정한 하나가 됨을 알게 됐을 때 제 안에서 흘러넘치던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제게 훌륭한 아내와 세 명의 자녀로 곧 하나님의 권위에 세워진 믿음의 가정으로 축복해 주셨죠. 우리 가족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잠자리에 들고 아침엔 찬양을 부르면서 잠에서 깨어납니다. 전 세상의 모든 가정에게 성경을 읽고 믿을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면 그들도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삶을 변화시키는 결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가까운 교회를 찾아 방문하시거나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정훈석, 우문희,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이상헌. 간증드라마 사슬을 끊고 비오를 이야기로 함께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직장 동료를 전도한 이창우 청년의 간증입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이창우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꽃피어지고 구원하시는 그 생명이 회복되는 과정을 직접 함께하게 하신 것은 모든 전도하시는 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함께 전도하시는 분들의 도움으로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직장에선 교회에 다닌다고 해도 구별되기보단 비슷하게 살아가는 제가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과 복음을 전했는데 저의 부족한 삶을 보고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줄까 걱정도 됐기에 오랫동안 미뤄왔었지만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말씀해 주셨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저도 구원받을 수 있었음을 보여주시며 용기를 주셨습니다. 평소 종교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서 영접하는 것은 힘들 수도 있겠다는 예상과 달리 복음의 말씀 하나하나에 진지하게 반응하며 기쁘게 영접하는 동료의 모습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소중한 사람과 재회하는 듯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몇 해 전부터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했는데 부모님께 갈 때마다 얘기하신다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 이해하게 된 것에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으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바로 내 옆에 있음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1: 완벽하게 준비가 돼서 전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사역이기에 성령께서 마땅히 할 말을 채우시고 서툰 걸음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염려와는 달리 어쩌면 상대는 이미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전도를 포기하지 말고 결단합시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직장 동료를 전도한 이창우 청년이었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MHz 진지 FM 92.5MHz 교통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교통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저청중앙교회 이후재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인생의 작은 울타리인 것처럼 국가는 인생의 가장 큰 울타리입니다. 국가의 번영이 오늘 우리의 삶의 즐거움으로 이어지도록 국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하나님께서 주신 공정과 성실의 실천이 되게 하시며 성령 안에서 국민들 모두가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고 국민들이 삶으로 흘려내는 땀과 열정이 국가의 힘이 되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고 지금 이 혼탁한 세계 열방을 이끌어가는 복된 국가, 축복된 나라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한 걸음만 떼면, 한 바퀴만 돌면 달라질 겁니다. 가나안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넘실대는 요단강 강물 위, 그 한 걸음이 놓이면 물이 마를 거니까요. 여리고성을 7일째 마지막 일곱 바퀴를 돌았을 때 마침내 성은 무너지게 됐으니까요. 순종이 놀라운 이유는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아멘. 순종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글을 봤어요.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셔서 길을 내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끝내 끝끝내 도착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순종함으로 행복한 토요일에 엄수빈입니다.

5월 23일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입니다. 순종한다는 건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에 의지한다는 것 아닐까요? 책임져 주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일 거예요. 내가 해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해낼 수도 없으니까 주님께 의지하는 마음이 크지만, 그러니까 뭐 더 큰 힘에 기대어 보는 거죠. 물이 앞을 막고 거대한 성벽이 길을 내주지 않아도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한 걸음 내딛기 어려울 때, 사방이 막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그때가 순종의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삶에서 얼마나 많아요. 요단강을 만날 때도 많고, 또 여리고성을 만날 때도 많고요. 분명히 이리로 가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왜 길이 막히는 거죠? 그럴 때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에 의지해보는 것. 우리 오늘 하루도요, 내가 해보는 것보다 주님의 힘에 기대어보는 게 더 큰 일이니까요. 한번 기대해보면서 기대어볼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신청 찬양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예요. 샵 1069 우물정 누르시고요.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찬양 신청해 주시는지도 좀 알고 싶은데요. 이 방송이 곳곳에 나가고 있어요. 부산에도 나가고 있고 대전에도 나가고 있고 대구에도 나가고 있고요. 어떤 곳에서 어떤 찬양 들으면서 이 하루를 보내고 계신지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릴게요. 또 찬양 선정되신 몇 분께는요, 저녁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는 기도 문책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6089님이 문자 보내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출근길에 함께해요. 주님과 함께하니 든든합니다. 신청곡은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하니까 힘이 됩니다 라고 하셨네요. 토요일에 출근하시는 우리 6089님, 오늘 아침도 든든하게 드셨어요? 발걸음 좀 힘차신가요? 힘이 된다라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보내주시니까 읽는 저도, 이 사연을 읽는 저도 힘이 막 나네요. 오늘도 찬양으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 여러분께 가득가득 담아서 보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이 찬양 이어서요, 9271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이에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이 찬양도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또 선정되신 6089님, 927 하나님께는 기도문책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더 승리하는 알아서 더 행복해지는 행복한 말씀 퀴즈 오늘도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좀 말씀 빈칸 채우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배경으로 퀴즈를 낼 건데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을 배경으로 퀴즈 드립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은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배경으로 퀴즈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첫 표적 이야기가 오늘의 퀴즈예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손님들과 나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곳을 지나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냥 두지 못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포도주를 나르던 하인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하인들은 포도주를 손님들에게 계속 나눌 수가 있었는데요. 과연 예수님은 물을 무엇으로 바꾸셨길래 이 잔치가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부터 3번이에요. 1번 포도주를 사올 돈. 네, 포도주를 사올 돈이 1번입니다. 2번 포도주를 만들 포도. 네, 포도가 2번이에요. 3번은 포도주. 3번 포도주예요. 예수님께서 물을 무엇으로 바꾸셨길래 이 잔치가 끝나지 않았는지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1번부터 3번까지고요. 아, 내가 잘 못 들었다. 그럼 1번부터 3번 중에서 한번 숫자를 골라보시겠어요?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요한복음 2장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끝

떠나갈 걱정에 쌓인 이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이것으로 바꾸셨습니다. 1번 포도주를 사올 돈, 2번 포도주를 만들 포도, 3번 포도주.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예요. 샵 1069 우물정 누르시고요, 1069로 문자 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극동방송 어플로는 무료로 채팅창에 보내주실 수 있으니까요, 남겨주시고 또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보내주세요.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매일매일 기도하실 수 있는 365 기도문책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힌트가 될 만한 찬양 오늘도 준비해봤어요.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이 두 곡의 찬양 들으시면서 정답을 바로 아셨을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전해드린 찬양은 사랑이야기의 가나의 혼인잔치 찬양이었어요. 그럼 행복한 말씀 퀴즈 정답 발표해 볼까요? 정답은 1번 포도주를 사올 돈도 아니고요. 2번 포도주를 만들 포도도 아니고 3번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더 이상 이 하인들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 자체를 변화시킨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퀴즈는 순종한 하인 둘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이 배경이었는데요. 조금 내려가서 2장 9절로 가면요. 이런 말씀 구절이 있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순종을 한 사람의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순종하지 않고도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신지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분인지 알 수 있죠. 하지만 순종한 하인들은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른 이들이 포도주에 놀랄 때 이 순종한 하인들은 예수님께 놀랐겠죠. 그래서 순종은 본질을 보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진리를 알게 하는 실마리가 되지 않았을까. 우리의 순종도 본질을 보게 하는 힘이 있을 겁니다. 막혀있는 성벽, 더 이상 건너갈 수 없는 길이 아니라 이것을 모두 다 뛰어넘고도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는 힘이 있는

5월 23일 행복한 토요일의 기도. 만유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든 만물이 주님의 뜻 가운데 운행됨을 믿습니다. 나도 아버지의 피조물로 새 아침을 맞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둘러싸고 있음을 믿습니다. 눈을 열어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며 사는 즐거운 하루 되게 하소서. 나의 환경과 맡겨진 과제들이 때로는 무겁고 버겁지만 결국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니 부담 갖지 않고 하루를 가볍게 시작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나의 길을 앞서가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즐겁고 행복한 날 되게 하소서.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오늘 내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 하루 되게 하소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난 하나님이 계시니 담대한 하루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드러나는 하루 되게 하소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송 선물 협찬으로 함께하는 생명의 말씀사 김민정 목사님의 책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침 기도 365에서 오늘의 기도를 전해드렸습니다.

어렸을 때 네잎클로버 찾아보시고 막 찾으면 코팅해서 간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좀 있었는데 네잎클로버를 만나는 방법, 네잎클로버를 찾으면 되죠. 찾으려고 눈을 크게 뜨면 신기하게 그 많은 초록 잎들 속에서 네잎클로버가 짜잔하고 보이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방법, 지천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 위해서 좀 찾아보세요. 그럼 분명히 만날 겁니다. 간직하고 싶을 만큼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을 꼭 찾아서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두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말씀.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오늘, 여러분 반드시 꼭 행복해지세요. 지금까지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제작진행의 저는 엄수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하루, 기적과 같은 하루 보내세요.

0: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으로 우리들의 생각과 행동이 결정됩니다. 복음을 듣고 기적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될까요?
2: 둘째 아이가 간이식 수술을 받았을 때 가족 모두가 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극동방송을 듣게 됐는데 말씀과 찬양이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지금 그 둘째 아이가 은혜 가운데 건강을 회복했고 이 감사한 마음을 작게나마 나누고 싶은 마음에 창원 극동방송의 어린이 합창단 단원으로 활동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찬양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1: 이런 은혜와 감동,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창원 극동방송을 통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24시간 오직 찬양과 말씀으로만 채워지는 방송, 상업광고 없이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하는 이 방송은 방송가족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 후원으로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치유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전도의 문이 됩니다. 창원극동방송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맞이하는 하루, 그 하루의 시작을 아름다운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시간, 아침의 노래 박보민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은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세상의 많은 민족들 가운데 선민으로 불릴 수 있었던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전생에 착한 일을 많이 하여 다시 태어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다른 민족들보다 더 선한 삶을 살았거나 인구가 많거나 똑똑하거나 힘 있는 민족이라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다른 말씀에도 성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선행으로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도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는지를 고백하였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은 예수님과

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성도들을 그렇게 혐오했던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아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도 구원받은 것도 사도가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었습니다. 나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성도들에게 어떻게 구원 받는지를 질문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종교인들은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배타적이라고 하지만 이 구원의 법칙은 기독교라는 종교 단체에서 만든 것이 아니오 사람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법칙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범위를 너무 넓게 이해하여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속죄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믿음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만인 구원론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믿는 자들의 구원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아무리 주시려고 해도 믿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믿고 받는 자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나 자신이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어야 합니다. 교리나 성경 지식에만 머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나 헌금 같은 어떤 종교적 의식에 참가하는 것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교적에 이름이 올라갔다고, 세례교인으로 등록이 되었다고 구원이 확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먼저요. 그 은혜를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로 회개하도록 하십니다. 회개는 죄를 자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의 원래 의미가 표적을 벗어나다이니 회개는 잘못된 방향을 돌이켜 원래 표적을 향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원래 표적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표적을 향하는 삶의 가장 좋은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와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받은 삶,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삶을 살게 됩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 구원의 증거로 믿는 사람에게는 착한 행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노래 박보민이었습니다.

0: FM98.1 진주 FM92.5 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0: 부산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를 본문으로 예배보다 먼저 할 일이 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17절부터는 산상수훈의 본론이 시작이 됩니다. 앞으로 다룰 6가지 예 가운데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기준, 그리고 태도, 관점, 세계관 다루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를 다루는 가운데 우리의 세계관, 또 우리의 관점, 또 우리의 삶의 기준, 태도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기본 구조는 앞으로 이제 반복되는데요. 옛 사람들에게 말한 바, 그리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 대조가 계속 이제 반복됩니다. 언뜻 보면 예수님의 구약의 율법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의 가르침과 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요지는 율법은 단순히 외적인 규범이 아니고 인간 존재의 깊은 곳까지 다룬다는 겁니다. 외적인 행위만이 아니고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행위, 열심에 초점을 맞췄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보다 더 깊은 인간의 생각, 마음까지 들여다보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살인에 대한 구약의 가르침인데요. 어떤 것이 살인인가? 실제로 여기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본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살인만 해도 종류가 참 많습니다. 낙태, 자살, 안락사, 사형, 전쟁, 고의적 살인, 과실치사, 직접적 살인, 간접적 살인 등등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살인에 대한 전통적 입장을 제시하시고 난 다음 새로운 가르침을 덧붙여 설명하십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옛 가르침이죠. 십계명 중에 여섯 번째 계명입니다. 자, 이것을 주님이 새롭게 해석해 주시는 겁니다. 그동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잘 가르쳐 왔지만 그것보다 더 심화시켜서 더 깊이 들어가십니다. 자, 구약에서는 살인을 어떻게 다루었는가?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이게 구약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살인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극단적인 행동이죠.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을 들으면 언뜻 생각하면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인과 거리가 멀죠. 사람을 죽인다는 거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입장도 그랬을 겁니다. 율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들에게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자기들과 상관없는 말씀처럼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인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시는가? 살인은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의 인간관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이제 다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느냐 하는 겁니다. 인간관계를 잘 맺어가는 게 복이죠. 뭐가 성공이겠습니까? 인간관계를 잘 맺어가는. 돈은 좀 잃어버리는 일이 있어도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주님은 마음까지 다루고 계십니다. 마음. 이게 사람을 죽인 적 없다고 여기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살인한 사람들.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너희는 외적인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들여다보십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저 인간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한 적 있습니까? 그러면 마음과 생각으로도 사람을 죽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세리과 바리새인들이 빠진 오류는 무엇입니까? 도덕적 우월주의입니다. 영적 우월 의식 속에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음으로 인한

자부심,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타인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대놓고 욕을 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을 강조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 이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태도, 함부로 대하는 태도, 생명의 소중함 자체가 없이 대하는 태도.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그래서 내가 상대를 짓밟지 않은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은 상대를 충분히 존중히 여겨주는 수준으로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될 오늘 이 본문에서는 두 가지 태도,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에 관련된 겁니다. 23절, 24절이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한 예배자가 예물을 들고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물을 딱 드리려고 하는데 손에 들고 있어요. 제사장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딱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형제에게 내가 잘못한 게 생각이 나. 형제와 불화한 게 생각이 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물을 그대로 거기에 두고 드리면 안 돼요. 드릴 수 없어요. 그대로 두고 돌아와서 형제와 관계를 풀고 난 다음에 다시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선, 화해, 후, 예배. 자, 오늘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오늘 주일날 한 반쯤 안 왔을지도 모르겠죠? 예배보다 더 시급한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어떻게 예배라는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수 있느냐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가? 만약 형제와 화해하지 않고 그대로 예물을 드린다면 그것은 위선이다 하는 거예요. 형제에게 상처를 주고 원망을 들으면서 예배라는 의식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예배가 아니다. 위선적인 행위다. 여러분, 위선이 뭘까요? 경건의 모양만 갖춘 겁니다. 우리는 종종 종교적 의식을 통해 자신의 행위를 보상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재물보다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매우 중요한 대목이죠. 내가 종교적 의무를 성실하게 지키는 것만을 신앙으로 여기지 말라. 그건 종교 생활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숨어있는 것에 정직하게 직면해야 합니다. 바리새인의 의로는 천국의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한 성도라면 예배를 드리러 오는 동안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사람과 관계에서 일어난 일들이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나치지 말고 그 떠오른 생각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결국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일부라는 것입니다.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형제와의 관계를 풀지 않으면 예배는 공허해집니다. 하늘이 닫혀있는데 재물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외식적으로 흐르기가 쉽다는, 외식으로 흐르면 종교화로 가고 종교화로 가면 결국은 냉혹한 종교인들로 변질된다는 것. 두 번째는 긴급성이죠. 25절로 26절로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이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여기...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두 사람이 법정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정으로 가고 있는데 가는 길에서도 서로 다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재판장 앞에 서기 전에 먼저 문제를 해결하라. 법정까지 가지 말라. 왜? 시간이 흐를수록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자칫하면 사태는 더 악화될 수 있다. 가능한 빨리 관계를 회복해라. 뭐 이게 핵심이에요. 급히 사과하라. 여러분, 갈등 또 우리의 모든 인생에 그 꼬여있는 그 관계는 빨리 해결할수록 좋다. 화해를 미루지 말라는 거죠. 미루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대화로 풀 수 있는 일을 최악의 상태까지로 몰아갈 때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화해하라. 문제를 키우지 마라. 미루지 말라. 파괴적인 상황까지 가지 말라. 작은 일인데 크게 확대시키지 말라. 주님은 오늘 우리의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바라보게 하세요.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게 하십니다. 주님은 외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파괴하려는 생각과 말까지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면 단순히 생명을 해치는 것을 금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빠른 화해, 관계를 빨리 풀어라. 여러분, 우리는 아차하면 종교화로 가기가 쉽습니다.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자기 만족에 빠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꽉 막혀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기도도 잘 안 되고 또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고. 그런데 주님은 네가 먼저 사람들과 관계를 풀고 내게로 오라. 여러분, 신자가 실수할 수도 있고 갈등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화낼 수도 있고 꼬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화해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는 게 다름 아닌 화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예배로 때우려고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무엇을 기중히 여기시는 걸 알게 됩니다. 왜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하셨는가? 여기는 생명의 가치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해석은 구약의 해석보다 훨씬 더 급진적이죠. 그래서 요한 1서 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이라고 할 때 여기 걸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누가 나는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기독교는 매우 능동적인 면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존중으로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살인에 대한 성경적 관점은 뭐냐? 사람을 죽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주님이 사람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진심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적대감, 미움, 타인을 지배하려는 마음, 다른 사람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태도, 이런 것들이 살인이다. 주님은 마음을 다루십니다. 행동이 아니에요. 외적 열심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계속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이죠. 어떻습니까? 살인이 세상 바깥에서만 일어나는 것입니까? 난 사람 안 죽였어 할 수 있습니까? 이런 폭력 문화가 뒷골목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인격을 훼손하고 폭로하는 일은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이 귀를 기울여합니다. 분노는 18을 초래하고 라가라고 경멸의 찬 말을 하면 최고 법정에서 정죄를 받을 만하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누구에게인가 바보라고 하면 지옥에 합당한 죄가 될 수 있다. 이 평소에 가볍게 생각했던

것들을 주님은 얼마나 심각한 죄로 다루시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점검할 게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사이의 간격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요구하세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율법을 지킨다고 노력을 했지만 그들은 아전 인습격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말씀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겉으로는 지키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무수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훨씬 더 능가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영적으로 둔감해져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높은 기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시는 기준을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이 기독교 성경적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우리 태도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에요. 아무리 이 세상에 엄청난 많은 것도 있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 안에. 지정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인간 안에 심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사인을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DNA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한 살인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도발이에요. 살인은 물론이고 사람에 대한 모욕과 멸시, 비하하는 것 역시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주님은 인간관계를 중요시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은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자신과 연결되어 성취되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언제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인간을 대하신 수준까지 우리도 가야 된다는 것. 주님이 어떻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 여러분, 인간의 생명은 신성합니다. 왜요? 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작은 어린 아이 하나라도 홀대하지 않으셨어요.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은 세상에 내몰린 세리와 창기들까지 끌어 안으셨습니다. 더 나아가셨어요. 원수까지도. 바로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모습이에요. 십자가는 환대의 상징입니다. Anybody, 누구든지 죄인까지 품어내시는, 경멸하거나 내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의 다름이 뭡니까? 주님의 가르침에 따른다면 우리는 다른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세상에 사람들에 대한 태도와 우리는 달라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배타적입니다. 끼리끼리입니다. 편을 가릅니다. 악을 쓰며 싸웁니다. 죽이는 영으로 가득합니다. 나와 다르면 악마화 시켜버립니다. 살벌하죠. 생명 존중 의식이 없습니다. 폭력적인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관계 안에서도 용서가 없어요. 형제끼리 법정 다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품어야 합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이제 다문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한 환대를 교회가 먼저 실천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일보다 더 우선적인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신앙이란 하나의 의식만 치르는 되는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예배자로서의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종교적 행사에 참여한 것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요. 자기 만족이에요. 주님은 예배를 드렸느냐 안 드렸나를 묻기 전에 무슨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가를 물으십니다. 무슨 마음으로? 겉으로는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율법을 어긴, 사람을 죽인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가인을 보십시오. 그는 제사를 훌륭하게 드렸습니다. 그토록 문제가 없습니다. 가인의 그 제사는 문제가 없어요. 그토록은 아무런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생 아벨에 대한 미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지독한 자기 중심성, 자기 숭배의 태도에 결국 예배 자리에서 살인극이 벌어졌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사람을 죽였습니다.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토록은 예배를 드리는데 속에는 악의로 가득 찼습니다. 시기와 질투의 감정을 그대로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외적인 종교적 행위는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에 대한 시기와 증오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매다는 일에 가장 앞장을 섰던 사람들이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의 처음은 살인하지 말라로 시작했어. 그러나 주님은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물으십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랑이 식었어. 사랑이 식었어. 사람을 죽이는 일이 너무도 흔해진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쉽게 죽여버립니다. 너무도 어이없습니다. 사랑이 식어버린 이 세상의 단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본성이 사랑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늘 점검해야 하는 것은 나는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아니면 증오심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멸시에 편에 서 있는가? 바리새인들은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은 것으로만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상은 그들의 마음은 살인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런 레인과 제사장들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를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사마리아인이 돕지 않았다면 그는 죽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적 관점에서 보면 무관심은 죄입니다. 성경은 알고도 행하지 않은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레인과 제사장들은 살인 방조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것은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원수까지, 죄인까지, 연약한 자를 내치지 않고 품어주시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배우게 됐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람에 대한 태도가 우리가 갈수록 달라져 가야 합니다. 종교적 세련미가 아니라 얼마나 익숙하게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는가 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환대를 할 줄 아는 사람. 위선적인 종교성과 참된 신앙 사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위선도 선입니다. 근데 가짜 선입니다. 그 선으로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갈수록 관계가 풍성해지

0: 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꾸 꼬이고 불편해지고 있습니까? 점점 더 독선적이고 냉혹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을 괴롭히는 수준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의 친구가 되어주는 수준까지 가고 있는가? 여러분, 예배의 횟수나 연륜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갈수록 더 성숙해져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자칫하면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가 사람을 버릴 수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망가질 수 있습니다. 종교가 비인간화로 내몰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격한데 나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해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지대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보다 선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핵심, 본질.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게 돼요.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면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가 금방 드러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유감없이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사랑의 주님.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오늘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교회에 나오신 이 열심만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애쓰십시오. 아, 오늘도 교통을, 이 복잡한 교통을 뚫고 이 어마어마한 이 러시의 시간에, 이 타임에 이 3부에 오신다는 건 여러분들은 대단하십니다. 저는 매주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어마어마한 자동차 꽉 차 있는데 이 본당에 그래도 다 들어오셨다는 거. 이 열심, 이 열심, 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사랑을 하셔야 돼요. 갈등하고 꼬여있으면 푸셔야 돼요. 예배는 열심히 참여하는데 냉혹한 종교인, 싸늘한 종교인, 인정머리 하나도 없는 도덕주의자가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을 향하여 흘려보내는 사랑의 통로가 되기로.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이유는 사랑을 배우고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뭐 교회 무슨 일을 하다가 사역은 하는데 매 싸우면 주님이 그 사역하지 말라고 하세요. 뭐 대단한 일을 한다고 싸우며 하면서까지 할 수 있는 일은 교회에 존재하지 않아요. 때로는 일을 부족해도 사랑에 실패하지 않고 갈수록 관대해지고 갈수록 너그러워지고 갈수록 후근해지고 갈수록 몰랑멸랑해지고 갈수록 따뜻한 가슴을 소유한 사람을, 예배 잘 드리는 사람보다 주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선화해 후예배, 종교적 의식보다 외적 행위 열심보다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질 때 우리의 공동체가 달라지고 세상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부산 수영로교회 이교현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1-740-4500 부산 수영로교회나 055-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0: 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건 70년, 경남산 1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인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강단. 라디오 강단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경남 광염교회 전광선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장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기도가 흐르는 집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올 가정의 달 우리가 보내면서 집이 뭘까? 가정이 뭘까? 여러분, 집이 집다워지는 순간은 언제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지붕이 얹어지고 기둥이 세워지고 지붕이 얹어지고 칸이 막혀지고 문이 달리고 그러면 집이 될까? 여러분, 성경에 우리에게 더 깊은 기준의 집을 제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집의 본질은 기도가 흐르는 집. 그러니까 집이 집다워질 때에 그 집의 본질은 그 집의 기도가 흐르고 있느냐, 예배가 흐르고 있느냐, 찬송이 흐르고 있느냐, 이걸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집. 여러분, 기도가 흐르는 영적인 호흡이 있는 그곳에 참된 집이라고 말한다면은 적어도 우리가 오늘 오울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 집은 외형은 다 갖추었을지 몰라도 내 집에 흐르고 있는 영적 호흡은 뭐가 있느냐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사무엘상 1장 끝부분의 말씀입니다. 한 여인이 간절한 기도가 한 아이의 생애가 결정되어지고 한 가정에 흐르는 그 기도가 그 가정의 영적 방향이 결정되어진 사건이 사무엘상 1장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한나입니다. 한나라는 여인은 오랫동안 기도의 자리에 머물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한 소망의 나열,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의 나열이 아니라 삶의 무게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가갔던 기도가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보면은 자녀를 얻지 못하는 아픔이 그 기도에 담겨져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그의 기도 속에 담겨져 있었고, 매년 반복되는 상처의 기억들이 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 바로 한나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삶의 무게를 사람들 앞에 풀지 아니하고 자기 연민으로 삭히지도 않았습니다. 내 팔자가 그렇죠.